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라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령자는 이야기 주제를 돌리며 리리의 다이아몬드 사업이 크게 잘 되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한청재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령자는 리리가 항상 미소를 짓고 말이 적으며 옷차림도 중후해서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한청재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 있고 재정 상태가 좋다는 증거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자신은 리리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작은 접시부터 큰 접시까지 모두 고전 자기 시트였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한청재에게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이 세상 모든 겉모습은 허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신은 여기에 진실한 모습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한청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자신의 오문 카지노를 하는 친구가 도박빚을 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생겨 붙잡혔고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고 했다. 상대방이 감사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카지노 담보 가격인 3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자신이 샀고 이번에 상해에 가져와 리리에게 크기를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다고 얘기했다. 릉릉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재촉했고 한청재는 리리가 그 반지를 120만 원에 사갔다고 말했다.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리는 자신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벽돌을 옮기는 것과 같아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어제는 완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착했는데 숫자 0이 실수 없이 많아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모를 가격이라고 했다. 이때 식당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방울은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령자는 모두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채소 국수나 채소 쌀죽을 끓이자고 제안했다. 릉홍은 춥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령자는 그래도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향기로 오동 아주머니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시작된다. 아버의 집에 손님이 왔으니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연락이었다. 아버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방 안에는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과 여성이 앉아있었고 진한 향기가 코끝에 감돌았다. 이때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아버를 반갑게 껴안았다. 자신이 아버의 형이며 방금 향강에서 왔고 오늘에서야 동생을 만났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형은 아버의 손을 놓고 함께 온 여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옆에 있던 작은 이모는 아버에게 재빨리 형수님이라고 부르도록 재촉했다. 아버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수님이 다가와 동생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다. 작은 이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는 아직 몽한 상태로 형과 형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재빨리 안내했다. 이때 창밖에는 이미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어 좌우로 살피며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이모는 이미 전화로 아버의 부모께 연락했으니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장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다. 형은 창밖에 몰려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아버는 마음껏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물으며 아버가 아직 우표 수집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이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형수님은 우표첩 3권과 작업복 바지 한 벌, 라운드넥 티셔츠 두 벌을 꺼내 보여주었다. 형은 이 바지가 진짜 미국 청바지이며 아버가 한번 입어보라고 권했다. 형수님은 옛날 상의 사투리에 광동어를 섞어 사용하며 이 옷들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서 형은 우표첩을 펼쳤고 아버는 눈에 띄는 나비 우표 세트와 큰 날개 푸른 나비 소형 우표 두 장을 보았다. 그는 문득 배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는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형은 해외 일반 우표는 인쇄가 정말로 정교하다고 칭찬했다. 아버는 서랍을 열어 티셔츠를 아래에 깔아 평평하게 정리하고 바지는 낡은 가방에 넣었다. 형은 천천히 커튼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아버에게 향강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형수님은 향강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며 자신이 방법을 생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여동생도 이미 절차를 모두 마쳤고 예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말없이 앉아있었다. 향강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자신의 회사에서 도와줄 수도 있으며 밤에 책을 읽고 광동어 수업을 들으며 영어도 조금 배우면 무역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작은 이모가 장을 보고 돌아왔고 이어 아버의 아버지도 서둘러 집에 도착했다. 형과 형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했다. 형은 아버지의 건강이 괜찮으신지 물었다. 아버지가 아직 대답하지 않은 사이 형은

선물을 하나씩 꺼냈다. 초콜릿 한 상자, 담배 두 갑, 그리고 향앙의 오래된 브랜드 약품 여러 상자를 꺼내놓았다. 아보의 아버지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형은 부모님께 드리는 조그마한 마음이니 몸 관리에 잘 사용하시라고 말했다. 아보의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모두 가져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작은 이모는 형에게 이곳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먹고 입을 것이 모두 넉넉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옆에서 아버지께서 지금의 시대 상황과 해외 상황을 모두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무역을 하고 아프리카를 대상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가방을 들어 형수의 손에 건네며 정중히 사과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 마음은 받지만 물건과 돈은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효도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활동 경비에 사용하라고 말했다. 형과 형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버에게 형과 형수를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가라고 지시했다. 작은 이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는 계속 말없이 앉아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의 아버지는 아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재촉했다. 아버지는 다가와 아버의 이마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항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빨리 모셔보내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아버는 설지와 함께 만찬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다. 설지는 거울을 마주하고 향앙에서 온 티셔츠 두 벌을 번갈아 입어보았다. 하나는 흰색 바탕에 분홍색이 더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색 바탕에 연한 파란색이 더해진 것이었다. 설지는 거울 앞에서 앞뒤 좌우를 살피며 흰색을 입을지 파란색을 입을지 고민했다. 아버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지는 아버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설지가 그냥 셔츠를 입는 것이 더 대범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설지는 저녁 만찬에 함께 모이게 될 사람들 중 란란, 호생, 오동 아주머니와 서진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서진의 남자친구는 모른다고 말했다. 아버는 옷을 간단하게 입는 것이 좋고 너무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설지는 아버를 놀리며 자신은 반드시 이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망설이다가 파란색을 입으라고 권했다. 설지와 함께 음식점으로 향하던 아버는 벌써부터 주변 사람들이 설지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한동안 걷다가 전차를 네 정거장 타고 종점에 도착했다. 길 건너편이 바로 식당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오동 아주머니 서진과 서진의 남자친구가 이미 도착해 자리에 앉아있었다. 종업원이 다가오자 아버는 식당의 특색 메뉴가 무엇인지 물었다. 종업원은 생선에 건조 육류, 통닭, 매운 고추 볶음 등이라고 했다. 아버는 몇 가지를 주문했고 잠시 후 정업원은 오래된 나무 쟁반에 특제의 반찬과 주조 음식을 잔뜩

들고 왔다. 주조 음식은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의미한다. 또한 어깨살 10조각, 청어꼬리, 청어장과 고기 요리도 함께 나왔다. 이때 호생이 도착했다. 아버는 란란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란란이 감기에 걸려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버는 호생의 목소리에서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도착한 후 서로를 소개했다. 서진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약간 수줍은 모습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설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설지는 웃으며 자신을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정말 부럽다며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했다. 설지는 아주머니도 젊으시다고 대답했다. 소진은 설지의 옷이 분명히 수입품이라고 말했다. 설지는 향항에 있는 삼촌이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때 아버는 설지의 허벅지를 꽉 쥐었고 설지는 아프다고 소리쳤다. 음식을 먹으며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다. 옆 테이블들도 모두 시끌벅적하면서 진지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남성은 녹두술 넉량을 주문하고 안주는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유리병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유리병 속에는 간장 콩과 무서림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량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서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졸인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하나를 집어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쓱 돌려 아보 일행 테이블의 음식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단편 소설 무성한 꽃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

대체 초음파, 유물하생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도강중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인은 위치적으로서 우세적인 위치에 위치해 있는데요. 찾기도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일백하 금방 북쪽에 그리고 신화서정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강중연이란 큰 간판이 남쪽에도 붙고 이쪽에 서쪽에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는데 머리만 그저 쳐들고 보게 되면 백화에 오나 신화서점에 오나 혹은 연변병원 그쪽으로 해서도 다 쉽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 놓고 말하면 여기에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우수한 의사선생님들과 성리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의사선생님 그리고 여러가지 질병을 진단하고 확진하고 완치율이 높은 이런 그 우수한 의사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찰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조일말 중의사선생님 이분은 중기 경력만 해도 40여 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병보가 계시는 리명길 선생님, 국의대사, 우수한 국의대사라면 중의 일종 제 최고 명칭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국의대사분들이 지금 이분이 림상도사로서 즐거운 이분을 이끌면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중의를 연마했기 때문에 아주 진단이 준학하고 효과가 확실해갖고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의선생님 가운데서는 최기명 피부과 주임의사선생님, 최기명 국가 그 알아주는 피부과에서는 저 남방에서도 모두 찾아오고 북경, 산동, 광주 이 지역에서도 뭐 꼬태 타고 혹은 자가용 차를 몰고 여기 와서 피부과 의료 문제를 해결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며 그 외에 지금 도강중연에는 그러니까 이사 선생님들 놓고 말하게 되면 조일만 선생, 디명결 선생, 최기명 선생 이런 분들이 보통 중의 진료가 아니고 보통 수준에서 훨씬 올라가는 이런 진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아주 따라다니는 이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는 또 구강병원이 있습니다. 흠과구강이라고 흠과구강이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구강 내 일체 문제는 기본으로 다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상에 있어서는 지금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와서 하신 분들 가운데서 와 이렇게 찰떡 씻기도 쉽고 고기 씻기도 쉽고 이렇게 우수한 치과를 만나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여기 3층에 올라가게 되면 도강중연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척추치료의기가 있습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여기에서 연합으로서 발명해낸 특수한 척추치료의기인데요. 여기에 다년간 척추 때문에 힘들어지는 침대에서

0: 안아 내려오고 안아 올리고 하던 분이 내려와서 광장으로 출 수 있게 되었고, 그 외에 지금 여기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상 발 뒤축을 땅에다 놓지 못하던 분이 발 뒤축과 발끝을 동시에 바닥에 넣으면서 걸을 수 있게 된 이런 분들, 그리고 요측한번 탈출로 인해 가지고 기본으로서 뭐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침대 생활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힘들던 분들도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래 3층 척추 이력이기는 기본으로서 첫 두 번은 체험 치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말하면 연변병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이라든지 여기 그리고 저희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이미 사진을 두 번을 찍어 왔거나 이런 걸 갖고 온 분들 가운데서는 거기에 알맞는 이런 더 준악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서 완치율은 90% 그 이상 좌우로 되게 있습니다. 한 번 치료하는 데는 25분 좌우가 되는데요. 확실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에는 조일만 중리 선생님 계시는데요.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약에는 지금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심장 뇌혈관의 전문가로서 널리 소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 있어서는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반신을 제대로 못 쓰거나 관심병 혹은 고혈압, 현우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빠른 효과성을 나타내게끔 하는 준악한 처방이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네, 우리 집사람이 저기 그 도강병원에 가서 그 조일만 선생님 치료도 네 번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네, 원래 이 3년 전에 예, 종풀이 한번 왔댔습니다.
0: 예.
2: 뭐, 그래가지고, 반신이 한짝 팔이하고 한짝 다리를 좀 쓰는데, 예, 많이 불편해가지고.
0: 중풍 후유증이 무섭죠. 예, 예.
2: 예, 그리고 언어 장애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심장이라는 게 가끔가다 그냥 허리 놀라고,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예.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언정 아이디어고, 난 그래서 돌아다니며 치료도 많이 받았댔습니다.
0: 예, 예.
2: 예, 그런 게, 온전한 치료를 제대로 예, 받지 못하고, 지금, 그러겠다. 이번에 예, 이 조인만 선생님이 치료를 딱 네 번 받았는데,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원래 조금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0: 예. 예,
2: 그런 게 지금은 나가서 예,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가서 예, 한 20분씩 걸어 다닙니다.
0: 예.
2: 예, 그리고 파리도 좀 널린데, 뭐, 물건, 원래는 이전에 한짝 파리도 물건도 잘 못 들었습니다.
0: 예.
2: 예, 그런 게 지금은 시장도 갔다 왔다 하고 물건도 좀 들고 댕기고, 그리고 어느 당에 뜬 것도 지금 완전 이렇고, 예, 그리고 반점에 참 잘 삽니다, 어제 낮에.
0: 그렇죠. 예, 예.
2: 바다에 낮에 털기담 정신 나고,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이래까지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른 옛날에 많이 치료를 받았는데, 약, 중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0: 예, 그랬겠죠.
2: 이번에 이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또 약을 딱 줘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나눠서 완전히 지금 기본 다 났다시피 합니다. 지금.
0: 예,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저 이제 한 번 또 더 갈래요, 그저께가. 그래서 월요일날, 지금 어제는 오늘 비 와서 지금 가기.
0: 출근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2: 예.
0: 조일만 네.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이 완전히 가능한데요. 시간을 잡아보세요. 예.
2: 예. 그리고 그, 우리 옆집에 있는 부위도 지금 한쪽 부위 돼가지고 방송 못 들어가지고 심장에 말고서가 내가 같이 좀 데리고 가서 조일만 선생님들과 좀 치료를 받게 하자고.
0: 그렇게 하셔. 이 전화번호 대면 거기 가서 앞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두 분입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저 미명길 이사 저 난 밀에서
0: 예.
3: 항상 소화 이래서 그 선생님 약 게다가 썼는데, 어린애 벌써 한 세 첩이 들어가니까 이미 내리미는 게 아기더라만.
0: 아, 예.
3: 그래, 예. 일곱 첩 다 먹으니까 완전히, 벌써 밥이가, 예. 예, 냉기면 벌써, 그대로 냉기 딱 아슬한데, 지금 끄서 당긴단 말이야.
0: 아, 그렇죠. 예.
3: 끄서 당긴 힘이 세다만.
0: 예.
3: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래 배가 쑥 꺼지면서 싹 내려가는데, 영 소화가, 특별히, 내 이 위에 쎄 고생했다만, 자꾸 울로 구물 올라온다만.
0: 예.
3: 근데 이런 증상이가 벌써 더 처음 올까요? 벌써 아기다만.
0: 예. 그러니까
3: 이 의사, 영, 확실히 용하다만. 지금 낫지만 그래 이제 한번 계단 두번더 계단 먹자고.
0: 아, 그래 두세 번 드셔야 됩니다. 만성 질병에 예. 속하는 소화계통의 문제는 예. 단순히
3: 예.
0: 그렇게 하세요. 리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3: 아, 예.
0: 일요일도 됩니다. 예. 토요일 빼면 예. 다 됩니다. 예.
3: 아, 잘 알았어요.
0: 예. 예.
3: 안녕.
0: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죄송합니까, 이번에는.
0: 예.
4: 예. 저는 저번과 소문 듣고 저는 동황중년 3층 척추
0: 치료이지.
4: 예. 예. 그, 저, 경추가 너무 아파서, 예.
0: 예.
4: 그게 경추 아프니까 나 무슨 머리까지 아파나고.
0: 그렇죠.
4: 제자는 못 잤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리고, 요주강판 돌출도 있다는 그랬기다.
0: 예, 그렇죠.
4: 직지고기. 그래서 가 치료한 게, 저희가 뭐, 이랬는데, 그 체험해보고서 그 다음에 며칠 치료를 했습니다. 그게, 이게.
0: 하기가 하나, 안 하기 완전히 다르지요. 예, 예.
4: 이게 뭐, 이게 뭐, 무슨 뭐, 약 먹기만 났다고.
0: 그렇죠.
4: 예, 약 먹어서 뭐, 안 되던 게 이게 뭐, 무슨,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어제는 잠도 이래, 제대로 잠, 아프지 않으니까 잠도 잘 잡니다. 그리고,
0: 예.
4: 그, 저는 이, 허리, 다리도 아팠는데, 많이 이래 좋아졌습니다.
0: 그럼요.
4: 그, 예. 그래서 이 기계를 한번 하면, 이야, 대단히 시원하고, 정말 그 분합니다.
0: 기본상 한 10번 좌우하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은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일본, 미국, 한국, 유럽 여기에서 이 1호기계가 지금 넓은 범위에서 아주 효과성이 높은 응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4: 예 정말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좋습니다. 이 뭐 뿌리까지 뺀다는 소리네 들은데.
0: 그렇죠, 그렇죠. 신경관이 막힌 거 그거 열어줍니다. 요추가 한 반이 탈출한 거 그 자리에 다서리 외워여 넣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류가 립행하면서 척추관이 협착이 오거나 그 신경관이 그 척추가 흐르는 척추액이 흐르는 그게 신경관이거든. 그게 졸바지거나 혹은 요추간판이 그게 뭐 경추, 흉추, 요추해서 그게 탈출이 오면서 신경관을 압박하게 되는 이거 원자국에 이렇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1호기계의 역할입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그래, 그, 나사지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0: 그렇죠.
4: 좋습니다.
0: 예, 예.
4: 예, 그래, 네, 계속 하겠습니다.
0: 예.
4: 나을 때까지.
0: 그렇게 하셔. 잘 치료받기 바랍니다. 예.
4: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가족과 친척들은 다 저일만 참큽니다.
0: 그러세요, 예.
5: 모두 중풍 후유증을 가서 기계다가 검사하는 거 하고 맥박 보는 거 하고 얼마 숲이 상당한지 그 도움은 정말 예, 천약을 한 번이라도 더 짓고 한 번 그래 가서 점사만 검사하는 게 정말 딱 맞고 딱 떨어지고 예, 천약도 빙가 그리고 약이 딱 맞아서 사 떨어지지 않고 우리
0: 예.
5: 이모의 신을 데리고서 오늘을 그래 가겠다는 게 두 번 예약하다 그런다 젊은 선생님
0: 젊은 선생님 오늘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그래. 금요일 오전에 나옵니다 금요일까지
5: 많이 예. 나사진다고 소리 얼마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6: 두분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0: 예.
6: 조일만 선생님은 우리 가족으로 조일만 선생님 조일만 가족입니다.
0: 그러세요.
6: 당연히 위 너무 아파서 어디가 치료하다 이러는 게 잘못 선생님께서 위병이 뚝 떨어졌습니다.
0: 예.
6: 야 여기 속이 다

0: 탕 쓰리고 아프고 소화해야 되고 하는 게 지금은 밥을 너무 먹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고 우리 언니 지금 또 그 병이 있다. 관심병이 있고 심장이 특별히 나쁩니다. 심혈병이 있으면 또 오란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뇌경색까지 와놨어요. 항상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막 툭툭 뛰고 그냥 좀 심장은 그냥 아프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또 뇌경색이 있어도 그냥 어지럼증이 나고 그냥 항상 불안해서 몇 달 전에 또 입원해서 한 보름 해서 이번에 때는 약간 나는 것도 나올까 또 방법이 그랬네. 야 그런 방송을 듣고도 내 집도 가봐야 안다고 이 동원중 의원이 이 조일만 선생님이 40년 중2일에 여기 있어 그리 용하다는데 한번 가봐서 그런 젊은이 말해야 됐던 게 내 효과를 봤다가는 가겠다더라고. 길에 가서 내고서 제대로 봅니다. 내고서 뭐 우리 언니 병을 제대로 딱딱
1: 짚어내죠. 모두 감동 받습니다.
0: 예. 우리 언니는 이렇게 유명한 이사인데 처음 봤다는 어쨌든 내 병을 딱딱 짚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전략 주주라면 전략도에 비싸지도 않더구만 얘기.
1: 그렇죠.
0: 이용 루시 길에 저녁 벌써 그날이 몇 여섯 다섯 살인지 가져왔다 싶고
1: 일주일을 먼저 할 겁니다.
0: 예, 가슴이 그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게 그 몇 한 시점 삼십 분 그렇게 숨이 아예 차서 숨이 차서 야 저녁에 쉴 때니까 그냥 앉아서 베개 놓고 앉아서 쉬었습니다.
1: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찬 건데 이 조일만 선생 약 쓰고 나니까 숨이 찬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셨다.
0: 심장 질이 많이 개선됐었지. 예. 그래야 이렇게 저녁 우리 언니 와서 밖에 내가 그래 이제는 어제가 어제였던 이번에 온가나 한탄한 것이야. 이제는 어제인 것. 그런데 인생을 놓고 딱 뒷거리 아프고 어제 지금 나온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
1: 예.
0: 그리고 또 예, 우리는 또 이 치과 이빨이 다 들리라 한 게 어때 잘못돼서 몇 년 어느 정도 들리라 게 잘못돼서 이번에 왔던 바에서 들리 이빨 당했다며 약을 잡수고 이튿날에 왔어요. 또 이빨 당해 이빨 한 게 들리라 한 게 그래서 왔다 그날 벌써 무섭게 잡수실 수 있다
1: 그렇죠. 예예. 예.
0: 어때 거기 국가 이 국가 병원에 내 사람단 말은 정말
1: 그렇죠. 예예. 흠과 그가의 소문 널 정도로 최근에는 특히 예, 환자들 흠과. 많이 모입니다.
0: 그래 우리 언니 그런데 야 이렇게 소고 여기 와서 다른 데서 한게 무슨 먹지 못 나 너무 먹지 못하고 무슨 찰떡도 먹지 못해 이거는 찰떡 먹어도 이러고 아무거 먹어도 이러고
1: 그렇죠.
0: 그래서 예, 그래 흠과 병은 좋았다며 그리고 중약이 중약도 너무 좋았어요. 심장 좋아졌지. 그 다음에 생각도 하고 그랬지. 다리 좀 아프다 했더니 다리 세게 아파. 예. 다리 아픈 약도 였는지 다리도 요즘에 아예 아프다.
1: 조일만 선생님 봤는데 다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나아졌다 그렇죠.
0: 예, 그 말했는 뭐 다리 맨날 아팠으니까.
1: 다리가 아픈 게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선생님들은 턱 진막해보게 되면 어디에 문제를 해서 어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 제대로 진단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글쎄 막 근데 무슨 약이었는지 허리 다리가 아예 아파서 요즘에는 막 걸어다니는 바깥 출입 그렇죠. 하기 싫어하던 게 요즘은 자꾸 바깥 출입해서 시장에다 가겠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있으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또 한 번 더 가서 약속 오겠답니다 지금. 효과 너무
1: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0: 예, 아무래도 한 두서, 서너 번, 광고에 한 년세의 서너가 예. 여러 번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여의를 잘 확인하면 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아무튼 여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그럼 월요일날 가겠습니다.
1: 월요일날부터 금요일 오전에 됩니다.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있지 않까 오래 못 잔다 말입니다. 한 6시간 정도 자고
1: 예.
3: 예, 그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서열하면 좀 붓긴다. 그래서 이명길 이사 선생님 가서 볼까 하는데 예.
1: 됩니다. 예, 리명길 선생님 찾아오세요. 예. 예, 예. 리명길 선생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하루만 딱 휴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예. 예. 아, 알겠습니다.
1: 예. 건강연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그 형부가 그런 아침에 일어나니까 숨이 질질 흘리고 입이 눈이 다 한 따구로 가고 반신을 잘 못 쓰고 이래서 어제는 그 뭘까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어제는 한 달 넘게 받았습니다. 어제는 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예, 대단하죠.
1: 예. 우리 형부가 이렇게 수로 반가워 해가지고. 예. 이 주진간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치료를 해야 된다 하더라는데. 예. 그래, 그거 아이 치료하게 되면 또 가능하면 이 그런 간이 이런 해도 공능 제대로 못하면 또 다시 이렇게 재차올 가능성이 있다 한답니다.
0: 어, 그렇죠. 예,
1: 그래서
0: 예.
1: 지금이 간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더니 또 가겠다고 예약해달래요.
0: 어, 저희만 선생님 찾아보시겠다. 됩니다. 종합으로 예. 치료해야 됩니다. 단순히 심, 예, 중이는 그 그렇습니다. 예.
1: 구강 병원이가 이제 그 뭘까?
0: 예, 흠과 구강. 예.
1: 예. 그, 우리, 그 뭘까? 언니 그 신입이가 이 치아가 용 나쁘단다. 그래서 같이 오늘 가겠다 하는데 될 수 있겠는 거 아니에요?
0: 어, 됩니다. 오전에 빨리 찾아오세요. 오전, 오후 다 되는데, 이번 예. 얘기가 조일만 선생 보실 때, 예. 에, 이미 예약됐으니까, 흠과 구강하고 예. 조일만 선생 양짝에 두 분이 예약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
1: 예, 예. 그 선, 그래 자꾸 우리 언니고 그 형부고 칭찬한다. 선생님이 이술도 강하고 진맥도 제대로 하고 또 약 가격이 싸놓으니까 한 다들 독수할 가격이 되니까 영 좋다고.
0: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예 예,
1: 예. 예, 그래 두 분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제때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3: 어쨌든 감히 변비고 설사를 어때 모질 합니다. 그것을 한 날에도 그것을 세 번, 네 번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설사입니다.
0: 예.
3: 이래서 적감의 약을 깨다 잡습니까? 좀 나은 것 같더란다. 속이 시원하고 한 번이나 조금 적은 것 같더란다. 그래서 또 두 번 두 번 약을 계속 잡았는데 지금은 많이 안 된답니다.
0: 아, 그렇죠. 예예. 예.
3: 변비도 예, 조금 변비는 조금 쓰라고 예, 좀 설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 변비 좀 쓰라고 그런 설사가 예, 많이 나왔어요. 지내 완전하지 않지만 예, 한 날에도 서너 번 보던 게 지금 그래서 한 두 번 그래서 보는 게 좀 괜찮답니다.
0: 예.
3: 예, 이래서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아, 그 옆집 친구하고 친구가 예,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담낭도 나쁘지만 지방간이 있어서 예, 언니가 이렇게 효과를 본 것도 보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내일이 같이 아 내일 토요일이거나 모레 일요일날 같이 가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0: 어, 리맹길 선생 월요일 찾아오세요. 이분은 토요일 빼고는 다 진찰합니다. 어, 소화계통, 장도,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여기에서는 특수한 이런 처방으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음식을 내리 깨지 못하고 이제처럼 장도에 문제가 있어서 변비하면 설사가 하고라 하고 아무튼 때가 돼도 때가 됐는가 자기 절로 뭐 배가 고파서 상에 마주 앉고 싶거나 이런 게 없던 분들이 내리 깨지 못하던 분들이 리맹길 선생 치료를 받고 아주 소화가 잘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약됐으니까 월요일에 오시는 걸로 예약됐습니다.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류명길 선생님이 예약하십시오.
0: 예.
4: 예, 우리 언니 위병이 심하고 위축성 위염도 있고 위궤양이 있어서 매운 거 찬 음식을 못 잡수고 못 잡수었습니다.
0: 예.
4: 어떤 때는 대변을 자주 보고 궤양이 있어 그런지 대변에 피도 나가고 했습니다.
0: 예.
4: 그동안 약도 많이 써도 잘 낫지 않고 해서 방송 듣고 있었는데 명길 의사 찾아가서 병 보이고 약을 두 번 썼는데 예, 아픈 것도 낫고 매운 거 찬 거 먹을 수 있답니다.
0: 아, 예.
4: 그래 오늘로 예약해달랍니다.
0: 아, 오늘 나오시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토요일 백은 다 되니까 오전 오후 다 가능합니다. 특히 예. 변이 피가 묻어 나온다면 중시해야 됩니다. 위에서 나온다면 위출을 하게 되면 검은색을 띨 겁니다. 변이. 만약에 그 마지막에 그 장도에서 대장에서 출혈을 한다 하게 되면 붉은색을 띨 건데 아무튼 출혈하면 중시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출혈하면 각별하게 중시를 해야 되는데 리맹길 선생님 찾아보면 좋은 해답이 나오게 돼 있을 겁니다. 잘 찾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4: 피는 안 나간답니다.
0: 어떤 피 안 나온다니까. 어, 그렇죠. 치료해서 안 나간다. 그렇죠. 그렇죠.
4: 3층에 그 고관과
0: 척추치료.
4: 예.
0: 3층에 척추치료 이게 그럽니까?
4: 아니 3층.

0: 네,
1: 구강가는 2층입니다.
0: 예, 2층에. 예. 거기 좀 또 예약하시오.
1: 아, 예.
0: 예, 제가 이 툴, 그런 툴리를 안에 꼬마요, 이래고, 끼는 것만 했는데, 예. 너무 아파서 끼지 못한 지 오랍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음식은 못 씁니다. 예, 예.
0: 예, 음식은 바로 씹지 못하겠습니다.
1: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 좋은 해결 받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그 선생님 치료를 이틀을
1: 받았습니까 이미?
0: 받았습니다.
1: 아, 예.
0: 이게 예, 어떠세요?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더 가겠습니다. 더 저기 치료를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연길 흠가 구강 아주 지금 소문이 넓은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서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너무 만족한 치료 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예. 꼭 좋은 해답이 나옵니다.
0: 예. 예. 네, 그래요. 네. 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강 중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디에 불편함에 어디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책임여 원장 주임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 간판 보게 되면 피부병원 이렇게라고 거기 또 썼습니다. 그러면서 피부과에 있어서는 원장이면서 업무적으로는 주임인데요. 이분을 찾아보시게 되면 여러 해 동안 피부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들 가운데 대상 포진이라든지 혹은 또 그 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백전풍 오련 소보짐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질병 가운데서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림병이 있거나 매독이 있거나 후이지제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물아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엄밀한입니다.

0: 네, 문제 맞히는 재미에 늘어나는 상식을 덤으로 받아가는 즐거운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1: 오늘 퀴즈 시간에는 전통 음식 이야기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범철 건강 나물냉이, 냉이의 효능과 특징, 생활 상식을 바탕으로 한 퀴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천천히 문제를 생각하며 유익한 정보도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자, 퀴즈 시간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나는 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쌉싸름한 맛의 일품인 냉이는 주로 어느 계절에 자랄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가을, 2번 봄, 3번 여름, 4번 겨울 중에서 어느 것일까요? 예, 4번 겨울. 예,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쌉싸름한 맛의 일품인 냉이는 주로 어느 계절에 자랄까요? 참 첫 번째 문제를 가볍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0: 네, 사계절에 뭐 요즘은 그 온실에서도 자라나니까 네. 맞추기가 네, 사계절 가운데서 냉이가 어느 계절에 주로 자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죠.
1: 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제 전화 좀 기다려보고
0: 네. 예.
1: 뭐 봄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나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냉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냉이에 대해서 잠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냉이의 효능이나 냉이가 우리 식단에 주는 영양 음식으로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토크쇼에서 얘기 주셨는데요.
0: 아, 그러면 어렵지 않네요.
1: 예, 그럼요.
0: 네. 291-9333번 전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지금 1번 문제 내어드렸거든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2: 여보세요?
0: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2: 네, 오미란 선생님 또 함께해 고맙습니다.
0: 네, 반가워요. 네. 예.
2: 네. 봄을 합시다.
0: 봄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봄을 하겠습니다.
0: 정답은 봄입니까?
3: 예.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정답은 봄입니까?
0: 여보세요?
4: 예, 네, 전화입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정답은요? 여보세요?
4: 하겠습니다. 봄으로.
0: 봄으로.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네. 네. 1번 문제 공동으로 봄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다른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1: 사실 뭐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에서는 또 이제

0: 네,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1: 네.
0: 또 이제 연세가 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봄 삼나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또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들이라면은 더더욱 이 문제는 아주 쉽죠. 네.
1: 그럼요.
0: 근데 사실 산나물 캐러 가면은 어떤 산나물들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없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잘못 이제 산나물을 따러 가시면은 또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예.
1: 이 산나물 하면은 아마 그 중로년층 분들 그리고 어떤가요? 80년대 친구들은 알까요?
0: 뭐 조금 이제
1: 네.
0: 어르신들한테 잠깐 함께 뭐 추억 삼아 산에 가서 산나물 캐러 갔던 우리 80년대 뭐 이제 70년대 그 연령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1: 네.
0: 야, 아마 90년대 2000년대생들은 아마
1: 아,
0: 이제 봄
1: 어렵겠죠.
0: 산나물에 대해서는
1: 네.
0: 어떤 것들이 우리 식단에는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인지 이거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또 시중에 가면은 산나물들은 계절성에 따라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사서 드시지 캐러 가시는
1: 굳이
0: 우리 젊은 분들은
1: 그렇죠.
0: 없죠. 예.
1: 그럼요. 그래서 그 산나물이 모양만 잘 살펴보면 냉이는 좀 특수하게 생겼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예.
1: 단번입니다.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코너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1: 반가워요. 오후에 민요광장에도 오시죠?
2: 네.
1: 네.
2: 제가 없건 뭐더라도 노력해서 이제 참가하겠습니다.
1: 장고도 치시고 잘하시잖아요. 네.
2: 네,
1: 네.
2: 감사합니다. 오늘
1: 네,
2: 그래도
1: 정답은요?
2: 수고하세요.
1: 네, 정답은요?
2: 네, 정답은 범을 나하겠습니다.
1: 범이에요. 네.
2: 네.
1: 참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그 정답을 공동으로 정말 다 범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냉이는 주로 어느 계절에 자랄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좀 쉬운가 봐요. 아니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0: 자.
1: 정답 공개해 드릴까요?
0: 네,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냉이는 주로 어느 계절에 자랄까요? 정답은 바로 이번 봄이었습니다.
1: 전부
0: 예.
1: 다 맞추셨어요. 축하드립니다.
0: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내어 드리겠습니다. 냉이가 가진 주요 효능.
1: 네.
0: 네, 그리고 냉이가 가진 주요 효능. 이 보기에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선택상도 드리겠습니다. 1번, 소화를 돕고 기력을 보충한다. 2번, 살찌우는 효능. 3번, 잠못 자게 하는 효능. 4번, 목 쉬게 하는 효능. 예, 이네 가지 선택사항 가운데서 냉이가 가진 주요 효능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예.
1: 1번은 소화 돕고 기력을 보충해준다. 2번은 살찌우는 효능. 3번은 잠못 자게 하는 효능. 4번은 목 쉬게 하는 효능. 냉이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
0: 개인적으로,
1: 여기서 맞는 것을
0: 예.
1: 선택해야죠.
0: 개인적으로 글쎄 정답이 아니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찌는 효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1: 연일 씨가 지금
0: 아 그러면 이제
1: 살찌우고 싶으세요?
0: 예.
1: 네.
0: 그러면
1: 아니,
0: 뭐 냉이를
1: 이건 정답이죠.
0: 예. 냉이를
1: 정답이었으면 좋겠어요.
0: 매일 먹어도 괜찮아요. 예.
1: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비오다 보니 손님들이 없어 퀴즈 참여하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네.
3: 1번 하겠습니다.
1: 소화 돕고 기력을 보충해 주나요?
3: 예.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알겠습니다.
1: 네,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도 1번입니다.
0: 1번.
1: 1번이에요.
0: 알겠습니다. 예.
1: 윤일 씨랑 이게 답이 이게 정반대네요.
0: 그러니까요.
1: 살찌는
0: 예.
1: 효능이 있었으면서. 아, 단분. 제가 전화를 지금 단분
0: 예.
1: 전화 다시 주시기 바랄게요. 그 살찌우는 효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게 커피 작용처럼 잠못 자게 하는 효능도 있네요. 이게 정답이었으면 맞는 거죠, 또.
0: 아,
1: 예,
0: 그러니까요.
1: 효능이
0: 예.
1: 굉장히 대단하죠.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1번 하겠습니다.
0: 1번.
1: 1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0: 남뿐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윤혜 선생님, 엄일한 선생님, 엄일한 네. 선생님과는 이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0: 그럼요.
1: 예. 네. 원래는 1번도 맞출 수 있었는데,
0: 네.
1: 야, 월신이 그랬다고 와서 할 수 없었습니다.
0: 그럼요. 그러면 어느 것을 예, 정답으로요?
1: 1번은 원래 봄을 아는데 또 우리 마당에 냉이가 너무 많아서 올해 봄에 잘 캐다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 2번은 1번으로 하고 소화도 잘 되고 어쨌든 냉이가 몸에 좋습니다.
0: 정답이 1번이에요?
1: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그 냉이가 살찌우는 효능은 없네요.
1: 예.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답이다 하나같이 1번이라고 하셔서 살찌우는 효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우리 윤일 아나운서가 이런 바람이 있는데 실망스럽죠.
2: 네.
0: 네. 자, 그러면 정답. 1번이라고 지금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뭐 냉이가 주는 효능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봄나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서 이제 봄나물 가운데서 이제 냉이를 뭐 자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진짜로 우리가 드실 때 봄나물 가운데서도 각 봄나물마다 효능이 다 다르거든요.
0: 네.
2: 또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좋은 점을 주는 그런 방면도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이가 가진 주요 효능, 소화를 돕고 기력을 보충한다.
0: 네.
2: 살찌우는 효능은 뭐
0: 없어요.
2: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0: 그리고
2: 예.
0: 잠 못 자게 하는 효능이라면 커피 작용이죠.
2: 네, 그렇죠.
0: 이것도 없고요. 먹 쉬게 하는 효능. 아니, 그러면 누가 냉이를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먹을 쉬게 하면은
2: 그렇죠. 예.
0: 예, 안 드시죠. 그래서 정답 공개해 주시죠.
2: 자, 정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냉이가 가진 주요 효능에서 맞는 것은 바로 1번 소화를 돕고 기력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참
0: 네.
2: 예. 우리가 그래, 필요한 거죠.
0: 그렇죠. 기력에 예. 기력 보충에 도움 된다니까. 봄철에 그래서 이 산나물 많이 또 드시라고 하잖아요.
2: 산나물 가운데서 어떤 산나물 굉장히 좋아하십니까?
0: 저는요.
2: 예.
0: 그 드럽 있잖아요.
2: 아, 드럽.
0: 아니면 예. 오갈피.
2: 오갈피.
0: 아, 오갈피를 그냥 데쳐서
2: 맞아요.
0: 살짝 데쳐서 여기에 간장에 찍어도 되고 된장에 찍어도 되고 너무 맛있더라고. 무침에도 되고.
2: 나물 가운데서도 저도 드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또 나물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거거든요.
0: 어, 비싸죠. 예. 예.
2: 그래서 이제 봄철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입을 해서 저장해뒀다가 겨울철에 생각날 때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0: 얼렸다가
2: 예, 비싸죠,
0: 냉장했다가 냉동했다가
2: 예.
0: 아, 그럼요. 제철 그 과일이든지 나물이든지 우리가 좀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2: 네.
0: 3번 문제로 갈게요.
2: 자,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자주 먹는 냉이 요리 중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냉이국, 2번 냉이무침, 3번 냉이튀김, 4번 냉이아이스크림.
0: 오, 냉이로 요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냉이국, 냉이무침, 그리고 냉이튀김, 냉이아이스크림. 냉이로 아이스크림도 만드네요. 만들 수 있나요?
2: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 뭐 요즘 떡도 뭐 쑥으로도 떡을 만드는데
0: 그러니까요.
2: 냉이로도 아이스크림 냉이는 뭐 이제 말려서 가루를 내서 아이스크림과 반죽을 할 때 이제 살짝 넣어주면 그게 또 냉이 아이스크림 아니겠습니까?
0: 그럴듯하네요.
2: 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죠.
0: 해보셨어요?
2: 제가
0: 혹시
2: 요리를
0: 만들어보셨어요?
2: 아니 저는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2: 어떤 것들은 뭐 사실 요리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재료가 우리가 사람한테
0: 그렇죠.
2: 인체에 해로운 재료가 아닌 것들이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또 요리거든요.
0: 그럼요. 예. 자, 정답이 어떤 것인지 여보세요?
3: 네. 냉이 아이스크림 합시다. 그거 만들 수 없습니다.
0: 만들 수, 현실 아나운서까지 뭐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만들 수 없나요?
3: 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만들 수 없대요.

0: 네.
1: 왜 못 만듭니까?
0: 냉이를 말렸다가 그 가루를 쑥 비벼서, 아니면 냉이를 데쳤다가 아이스크림 그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만들 수 있는 그 구형에다가 넣어서
1: 모양 틀
0: 틀에다가 넣으면
1: 틀이죠.
0: 예,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데 왜 만들 수 없다고 할까요?
1: 글쎄요.
0: 키우는 해보셨어요?
1: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께서 아 이거는 아니다. 네. 네 냉이로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냐?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0: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제입니까?
0: 네, 맞습니다.
2: 예. 네, 3번입니다.
1: 3번.
0: 튀김이 안 돼요?
2: 예.
0: 네. 오, 튀김이 안 되네요.
1: 네, 튀김은 안 된다.
0: 영양소가 분실됐나요?
2: 아니,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답 확인해 드릴게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아이스크림 하는 걸 그거 하겠습니다.
0: 네. 이게
1: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0: 자, 정답.
3: 그 말입니다. 예.
0: 네.
3: 그 4번에 들렸단 말.
0: 네, 4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이 4번으로 하겠는데요.
0: 네.
4: 그래도 냉이 고기가 제일 시원하고 맛있을
0: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냉이 고기 맛있고.
4: 네, 수고하세요.
1: 네. 아니 잠깐만 어머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0: 아니 지금 정답은 4번이래요.
1: 아, 정답은
0: 냉이
1: 4번.
0: 아이스크림을 아, 예, 예. 만들 수 없다고.
4: 4번으로 하고 네. 제가 냉이를 이 봄에 우리 마당에 냉이 달리에 그래서 무슨 봄나물이 가득해서 아, 먹어봤는데 예. 냉이 고기가 정말 시원하고 예, 소화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0: 그래도 여러 가지 요리 중에서 국이 제일 좋다 말씀이죠?
4: 네.
0: 네, 알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스크림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실까요?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고정적인 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고정적인 관념이 있는데
0: 네.
1: 글쎄요. 저도 뭐 얘기해놓고 참 뭐 수근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예.
0: 네.
1: 근데 뭐 아이스크림
0: 한번 해보시죠.
1: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흔히들 단맛이
0: 네.
1: 그 위주로 된 것이지 냉이 같은 경우는 조금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 예. 네. 아이스크림의 쌉싸름 맛이 난다면은 만약에 누가 이걸 개발하면은 곧 망할 것 같아요. 사 드시는 분들이
0: 그러니까,
1: 없을 것 같아요.
0: 연일 아나운서 말대로 했다면
1: 예,
0: 크게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1: 음식도 대중의 입맛에 맞는 걸 연구해야 되는데
0: 네.
1: 저처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냉이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판다면은 이거는
0: 냉이 커피 되겠죠. 냉이 가루를 커피에다 탁 넣으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쌉싸름한 맛과 커피 맛도 좀 쓰잖아요. 조합이 될 것 같아요.
1: 오늘 저희 두 사람 다 조금 이제 생각이
0: 네.
1: 좀 사유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안 누가 따라가잖아요.
1: 네.
0: 지금 냉이로 아이스크림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1: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는데
0: 네.
1: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할 것
0: 불가능해요.
1: 같아요.
0: 네. 네.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정답은 냉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건 만들 네. 수가 없대요.
1: 없죠.
0: 어울리지 네. 않습니다.
1: 이제 뭐 네. 하나는 맛도 그렇거니와 성분이 또 안 맞겠죠. 일단. 예.
0: 앞에서 쌉싸름하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랑 어울릴 수가 없죠.
1: 그렇죠.
0: 그럼요. 네. 네. 우리 애청자분들 참 지혜롭습니다.
1: 아, 냉이는 정말 방금 어머님 얘기처럼 가장 우리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냉이국이죠.
0: 네.
1: 시원하게 된장에
0: 그렇죠.
1: 냉이를 넣어서 팔팔 네. 끓이는 된장국에 냉이를 살짝 넣어서 이제 드시면 아 굉장히
0: 그 최고의
1: 최고죠.
0: 조합이죠.
1: 그래서 이제 봄철에 이제 캐러 가셨다가 어느 정도 양들을 저희가 겨울철에 드시기 위해서는 이제 살짝 데친 것들을 냉동해 놓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생각나실 때 겨울철에 냉이를 봄이 그리울 때 그거 조금씩 이제 봄나물들 꺼내서 드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민들레 같은 경우도 살짝 데쳐서 생각나면 그거 살짝 이제 묻혀서 드셔도 되겠고.
0: 자, 이윤열 네. 아나운서는 살림꾼이에요.
1: 아니, 요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0: 그래요. 네.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냉이 고유의 맛 특징. 가장 맞는 보기는 어떤 것일까요?
1: 맞는 것. 예. 네.
0: 자, 1번은 달고 부드럽다. 2번은 쓴맛이 강하고 아린 맛이 있다. 3번은 아무 맛도 없다.
5: 4번은

0: 매운맛이 강합니다. 자, 이 4번 가운데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나요?
1: 네 가지 선택산 가운데서.
0: 네. 예. 고유의 맛 특징에서 가장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1: 네, 아무리 생각해도 3번 아무 맛도 없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 맛이 없으면 저희가 왜 산나물을, 먹겠습니까? 그 산나물마다 자신만의 그 어떤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쌉싸름한 맛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거는 정말 상큼한 맛도 있고 예. 자 그렇다면은 냉이 고유의 맛 특징 가운데서 맞는 것
0: 자꾸
1: 예.
0: 지금 연희 아나운서가 다른 쪽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 애청자분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빠져 안 들거든요. 예. 여보세요?
2: 네.
0: 네.
2: 4번 하겠습니다. 매운맛이 강하다.
1: 매운맛이 네. 강하다.
0: 냉이가 매운맛이 있었어요?
2: 네. 매운맛이 있어요.
1: 오, 알겠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봐요. 아무 맛도 없다고 했는데 맛이 있다잖아요. 그 매운맛이 있다고 합니다. 강하다고
1: 그러니까 해요. 저도 네.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냉이가 아무 맛도 없다는 건 조금 저도 이상하게 생각되거든요.
0: 그렇죠.
1: 냉이든 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음식은 다 이제 재료만의 맛이 있거든요. 그 재료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어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요리사의 솜씨나 또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0: 네.
1: 그 음식들이 조화를 이뤄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0: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3: 2번이 뭐랍니까?
0: 2번이 쓴맛이 강하고 아린 맛이 있다.
3: 아린 맛이 있다?
0: 아린 맛이.
3: 그럼 아리다는 말인가?
0: 그렇죠. 처음.
3: 1번은 뭡니까?
0: 1번은 달고 부드럽다. 2번은 쓴맛이 강하고 아린 맛이 있다. 3번은 아무 맛도 없다. 4번은 매운맛이 강하다.
3: 아, 1번 하겠습니다.
0: 달고 부드러워요?
3: 예.
0: 저도 지금 그걸
3: 매운맛이
0: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달고, 그냥 그 냉이를 살짝 데친 걸 이렇게 씹어보면 단맛이 나요?
1: 단맛이 있습니다. 쌉쌀하지만은 뒤에 오래 씹다 보면은 정말 조금 달콤한 맛이 또 나긴 합니다.
0: 그래요? 예. 부드러워요?
1: 부드럽죠.
0: 부드러워요.
1: 예. 제가 여쭤볼게요.
0: 네.
1: 저 오미란 선배는 역시도 뭐 오랜 주부로서 생활하면서 근데 냉이 갖고 요리를 몇 가지 할 수 있습니까?
0: 전 두 가지만 했어요.
1: 두 가지요?
0: 무침하고
1: 국하고.
0: 아, 그리고 찍어 먹고. 그냥 그건 세 가지군요. 아니 근데 이걸 튀거나 이런 건 안 하거든요. 이제 튀김 저 안 하니까.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냉이로는 국 방금 김 여사님 얘기했다시피
1: 네.
0: 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맛이 있었지? 달았던가 부드러웠던가 이런.
1: 평소에 요리를 잘 안 하시는군요.
0: 아 그러니까 맛을 음미하는 거 예. 먹었죠.
1: 보통 뭐 네. 어떻게 배달 음식 많이 드십니까?
0: 아니에요.
1: 아 하기는 하는데
0: 배달 음식은 안 해요. 예. 안 먹어요. 그게.
1: 그 냉이 갖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국하고
0: 국만 무침. 먹었죠. 근데 예. 그게 시원하다고 생각했지.
1: 아
0: 이게 매운 맛이 있었네. 이런
1: 사실
0: 걸.
1: 냉이전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0: 네, 아 냉이전.
1: 예, 부침가루하고 계란을 이제 살짝 이제 반죽으로 해갖고 거기에 네. 소금 살짝 넣고 왜냐면은 네. 이 냉이가 쌉쌀한 맛이 있기 때문에 반죽을 할 때 설탕을 살짝 넣거든요. 그 반죽에 냉이를 함께 이제 밤을 해서 전과 전을 부치면은 굉장히 그 맛이 아니면은 전 부쳐도 튀김에도 맛있습니다. 냉이 튀김.
0: 그 예. 있잖아요. 냉이
1: 예. 그렇죠. 이것도 예. 맛있고. 근데 이제 오미란 선배가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국하고 무침밖에 모른다니까 예.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거든요. 참고했다가.
0: 웬만하면 저는 그 튀기는 건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1: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죠.
0: 예, 여기서 그걸 자꾸
1: 예.
0: 끄집어낼까요?
1: 그래요. 자, 다음 분 들어가겠습니다.
0: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윤희 선생님 말씀 별로의 쓴맛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2번 하겠습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0: 힌트를 받으셨네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이제 공개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답
1: 공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냉이 고유의 맛 특징 가운데 가장 맞는 것. 자 정답은 바로 2번 쓴맛이 강하고 아린 맛이 있다가 정답이요.

0: 좋습니다.
1: 네. 네. 쓴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쌉싸름하다. 우리 1번 문제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쌉싸름하다. 그러면 좀 쓴맛이 있다. 이런 맛이겠죠.
0: 자, 계속 워낙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과 다시 퀴즈

0: 잘 골라야 할까요?
1: 야생 냉이를 고를 때 맛도 좋고 싱싱한 좋은 냉이를 고르려면은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1번 잎이 싱싱하고 뿌리가 튼튼한 것, 2번 잎이 누렇고 시든 것, 3번 벌레가 많이 먹은 것, 4번 뿌리가 없는 잎만 있는 것. 이게 선택상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 조금 선택상 비슷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확연하게 정답이 지금 예.
0: 아니에요. 정답이 어느 거 될지 여러분 또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그렇다고 잎이 누르고
0: 안녕하세요.
1: 예.
2: 네. 냉이는 뿌리도 먹기 때문에 뿌리고 잎이고 다 싱싱한 걸로 골라야 돼요.
0: 아, 다 싱싱한 걸로요.
1: 알겠습니다.
0: 네. 예. 참여 감사합니다.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1번입니다. 예.
0: 1번. 1번입니까?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1번으로 하고 오늘 특히 냉이에 대해서 냉이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비가 오지 않아서 가서 모르지만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제부터 가을에 단비가 와서 너무 하늘에 고맙고 두 분 선생님께도 고맙고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네.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1: 1번이에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건 애청자분들 배려해서 특별히 아주 쉽게 내어드린 문제인 것 같아요.
1: 벌레가 많이 먹은 건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0: 그 야생이라면
1: 있긴 있는데
0: 그렇죠.
1: 근데
0: 뭐 농약을 안 친 건 벌레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1: 아니 캐러 가는데 벌레가 있는 걸 왜 캡니까? 그 옆에 싱싱한 것도 가득한데.
0: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예. 벌레가 먹는 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 그럼 벌레
0: 농약을 안 친 거라고 예. 생각하시거든요.
1: 그렇죠. 근데
0: 야생이라고 하면 다르죠.
1: 자 일단은 네. 뭐 이 문제의 정답은
0: 공개해드리죠.
1: 뻔히 이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공개하기보다도 네. 살짝 뭐 이제 냉이를 우리가 오늘 퀴즈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이게 올해 봄은 이제 지나갔고
0: 네.
1: 내년 봄에 네. 진짜 이 냉이를 저는 좀 많이 비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 냉이의
0: 그
1: 효능이
0: 냉장고를 한 몇 개 사놔야 되겠어요.
1: 아니 냉이의 효능이
0: 저거 예, 저장하고 하면은
1: 참 이렇게 많은 걸 저희도 이제 퀴즈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 곳곳에 냉이가 정말 수두룩하고
0: 네. 네.
1: 우리 사실 도심 속에 사는 분들은 사서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사서 드시고
0: 아니, 주말에 가요. 시골에 가서 캐세요.
1: 지금 있어요? 지금 있을까요?
0: 주말에 가면은 아니 내년 봄에 가시도록 하고요.
1: 네.
0: 정답은 다들 정답이었어요. 잎이 싱싱하고 뿌리가 튼튼한 것 고르세요.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었어요. 마지막 문제 내어드릴까요?
1: 아, 네. 근데 시간이 될까요?
0: 6번 문제만. 네. 냉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비타민과 무기질, 2번 지방, 3번은 당분, 4번은 카페인.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1: 냉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0: 네.
1: 1번 비타민과 무기질, 2번 지방, 3번 당분, 네. 4번 카페인.
0: 네.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죠. 그 지방이 들어갔으면 윤일 아나운서가 이제 그냥 해마다 봄이면 아주 냉장고를 한 3개를 준비해서 냉동할 수 있는 부분만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죠. 저장하면 좋겠어요.
1: 정답이 지방이면 네.
0: 지방이면 좋겠어요.
1: 저는 내일부터 네. 냉이 찾아 3만리 떠날 네. 겁니다. 예.
0: 그러니까요. 3만리를 떠날 거 없이 우리 주변에 가면 가끔. 도시 뭐 저 시골에 가면 너무나 많잖아요.
1: 아니면은 정말 이게 네.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재배할 겁니다.
0: 재배하는 게 좋겠어요.
1: 예, 재배할 네. 겁니다. 예.
0: 네. 아유, 난리가 났네요.
1: 아마
0: 네.
1: 시간상 관계로 여러분들, 한 통의 전화 들어왔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0: 네. 여보세요?
6: 네.
0: 정답은요?
6: 네. 1번이 뭡니까?
1: 네, 비타민과 무기질입니다.
6: 2번은 어떻습니까?
1: 2번은 지방, 3번 당분, 4번 카페인.
6: 1번으로 하겠습니다.
0: 1번이에요?
6: 예, 선생님,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많은 것은 냉이에 대한 효능을 잘 배워서.
0: 그니까요.
6: 새해는, 예, 냉이를 많이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네.
1: 1번을 하겠습니다.
0: 정답이 1번. 1번이에요. 네.
1: 네, 내님이 차라도 집으로 오시오.
0: 알겠습니다.
2: 그 주소를 보내주세요.
0: 예. 훈촌에 가면 돼요.
2: 아, 훈촌에. 네. 아니, 네. 훈촌까지 가려면 여기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0: 네. 가까운 저기 용정으로 가시죠.
2: 아니, 훈촌 너무 멉니다. 네. 예, 고속철 타고 가도 그 요금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0: 아유, 냉기가 내년이면 다들 냉기 캐러 다니실 것 같아요.
2: 예. 훈촌에서 어떻게 보내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되겠죠.
0: 예. 아유, 그 애청자분하고 그걸 요구하시나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어머님들은 참 네. 그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0: 자,
2: 예.
0: 정답은 비타민과 무기질이었습니다. 아유, 오늘 퀴즈 냉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갔습니다.
2: 네. 여러분. 근데 또 좀 마지막에 마무리를 좀 복잡하게 하시네요.
0: 왜요?
2: 갑자기 답을 예,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공개해버리고.
0: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2: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문제.
0: 하실까요?
2: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할 필요 없는데. 네. 예.
0: 네.
2: 자, 오늘 또 여덟 문제로 함께 했습니다. 봄나물 냉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0: 네.
2: 이제 뭐, 여러모로 퀴즈는 저희가 상식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상 관계로 클로즈 멘트는 하시겠습니까?
0: 하셔요.
2: 자, 우리가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세상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나까지 서둘러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걸음걸이대로 천천히 걷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원하는 곳에 분명히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0: 큰 행복만 쫓기보다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간직해보세요. 작은 행복이 쌓여야 풍요롭고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 자,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칸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사지원액, 명서방,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됐는데 사지원액은 60가게, 70가게, 두 번째는 1,500원 현금권에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그리고 명서방도 역시 한 가게 598원인데요. 15가게 두 번째 1,500원 현금권에 세 번째 레이저 치료이기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활동을 10일까지 진행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활동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는 현금권 1,5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이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처음으로 하는 우대활동이었는데요. 보통 많이 줘도 1,000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빼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은 여전히 현금권을 빼주는 이 활동은 이번 거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존재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네요. 공장 측에서 확실한 저희들하고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우대활동은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이 기회를 잘 파악하시겠다며 나이가 드시면서 여름으로서 불편한 분들, 눈이 불편하신 분들, 저희들 제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만 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점을 진일보로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지구상에서 생존 역사가 제일 긴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이런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사지원액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선택이 우수한 선택으로 된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나의 이 좀 관심병도 있는 데다가의 혈압이 높으면서 리에 어제 하루에 두 번씩 약은 뭐도 그냥 혈압이 떨어야지 그러면서 영고상함에 어지럼증해서 꼼짝 못했습니다.
1: 어지럼증 그거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2: 혈압이 높은 데다 어지럼

0: 염증까지 하니까 나의 머리라는 게 아프지. 그 소용 꼼짝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사지번에 지금 쓰는데 오줄염증 아예 한다.
1: 아,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졌습니다. 예.
0: 그리고 예, 저기 혈압 조절 이용 잘 된다.
1: 그렇죠.
0: 예, 혈압약을 하루에 한 번씩 먹거든요. 응사이 된다.
1: 아, 두 번 드시던 게 한 번. 이제 더 길게 견지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혈압약을 거의 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오게 되실 겁니다.
0: 예,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심자에 이 그 뚜뚜머니 따뜻고도 받는 거 쑥쑥 찔고 나는 것처럼 통쇠나던 게 그 중세도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예. 위 좋아져서 밥을 영 잘 먹으니까 영 맹이 난다.
1: 아, 그렇죠.
0: 이 사지오네 쓰고 소리 정말 사지오네 가지고 소리 어지럼증 없었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심장이 좋아졌지 위 좋아졌지 오네기래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가 이랍니다. 그래 선생님 내 예, 어제 그저께인가 이거 육식하고 배달 받았는데 우리 동생이 있잖아 예, 이 빈혈로 영 모질이 고생스럽다 한다 말한다 빈혈 혈압이 뭐 떨어진다면 누워 이러면 난다는가?
1: 예.
0: 예. 그러면서 예. 언니는 무서워 먹고 소리 그렇게 좋아졌는가 소리 그랬더란 말이야. 난 지금 사지원했습니다. 선생님과 문의를 야 빈혈에도 영 좋다 하더라 선생님께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래. 그래도 물어보고 써야 되지 하고.
1: 아, 그렇죠. 예예. 예. 바로 예.
0: 예.
1: 그런데 쓰며 이 제품 자체가 인삼녹용이 5~6배 효과라는 것 조혈공능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에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은행잎이 20배 효과고 그리고 임신부들한테 꼭 처방해주는 부산까지 처방해주는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엽산은 모든 대사를 평형으로 유지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하고 신경세포를 활성화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르버수가 포함되어 있고 40여 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드시게 되면 빈혈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 또 선생님 한 가지 또 물어보겠어요.
1: 예.
0: 우리 친구네 이 손이 있는데 우리 친구도 내 사지오네 쓰니까 자기도 지금 쓴단 말입니다.
1: 예.
0: 위 너무 좋아져서 밥맛이 댕기니까 나에 이랍니다. 이제 5살인데 밥 안 먹는데 야도 사지오네 쓰면 어떤가 이랍니다.
1: 아 이거 꼭 성인이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예. 어른이 먹는 절반량으로 해서 한 곽을 한 대를 뭐 두 번 나눠 먹게 하든지 혹은 또 하루에 한 번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예.
0: 그 하루에 한 대 먹어도
1: 한 대 먹어도 됩니다. 예예. 여기 규정이 뭐 소년 아동 불가라는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예, 시름 나도 됩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제 5살인 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리.
1: 예.
0: 그래, 이게 내 먹으니까 위용 좋은데, 야도 아마 이게 뭐 위탈이겠지, 무슨.
1: 그렇죠.
0: 그렇게 사지고.
1: 아, 그니까, 예.
0: 예, 한 달만 먹였으면은.
1: 아, 그래, 바로 하셔. 일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예.
0: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사지원액 어둠에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가 예, 완전 이렇게 잘 잠깐만 상실되던 게 이거 쓰면 기억력이가 참 좋아졌습니다.
1: 네. 아, 그렇죠. 예, 예.
3: 머리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눈도 예, 이 백내장, 내가 원래 이 백내장 이놈 이제 항상 어떤데 부업 이렇게 잘 아이 배우던 게 이거 꾸준히 몇 달 먹을까네 눈이가 지금 잘 배웁니다.
1: 사실 원액의 특점이 눈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3: 예.
1: 노년이 되게 되면 눈이 흐리터무나고 앞이 아물거리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눈이 환해집니다. 예.
3: 예. 눈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특히 또 뭔가 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위에서도 예, 미출소 미염이라서 오랜 어둠이 이거 앓고 있었는데 약도 많이 썼는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내 전체를 지금 위약을 몇 가지 먹던 거 다 뗐습니다.
1: 네. 아, 그렇죠. 예, 예.
3: 소화 잘 되고 밥 먹거나 아무 위탈이 없는데 또 무슨 위약 먹겠습니까?
1: 그렇죠. 이게, 예, 과일.

0: 대리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위산을 도와서 빨리 그 소화액을 분비하게 하고 단백 효소까지 분비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하나는 이 소변이 밤에 이게 전립선 미달려서 몇 번씩 보던 게 이거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소변 지금은 한두 번 봅니다. 딱 전하게 해서.
0: 로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로경은 곰팥이다. 이 정도 인식해도 됩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이거 먹고 지금 예, 여름에는 지금 고루고루 다 좋아졌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기본 뭐 변들이 와도 붙지 못할 정도로서 확실하게 효과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고 국제사지대에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1: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활동, 오라점 활동이 끝난다.
0: 다섯 밖에 없습니다. 예.
1: 예, 좋은, 이제 특수한 활동을 지게 60가격에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길게 보게 하면 길게 더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5년, 10년도 문제 없는 좋은 제품이니까 아주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건강과 청춘을 찾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누구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이모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3: 이모님이 아니 지금 명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농내자에 대해서 자꾸 안 아프고 올라가면 자꾸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니 잘 보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거 선택을 써봤는데 좀 많이 낮아지는 게 알겠다, 지금.
0: 예.
3: 눈도 빠지는 것을 아픈 것도 안 아픈 미료가 많이 났고 머리 아프던 것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큰 해결입니다. 눈이 빠지는 것처럼 아파서 안압이 공제된다는 게 이 제품이 가능합니다.
3: 이번에 좀 활동이 필요 없다니까 좀 다달바다 장기적으로 오래 좀 쓰자 그랬어요.
0: 활동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활동 특수하지 않습니까? 1500원 빼주고 레이저 치료이기 주고 또 본 제품은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고모가 지금 이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우리 두분하고 그 중풍까지 와 후유증을 위해서 예, 어림진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아래 하진이 제일 딩딩 묶여서 예, 힘겹게 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밤잠 잡지 못한다.
0: 그렇죠.
4: 그리고 예, 그런 저 어니겐가 밥을 먹지 못하고 예 그리고 이발 자꾸만 쓰고 그 기억력이 상실된단다. 그래서 예 이거 내 싸주고 내고 내가 먹던 거 예 절반 드리고 쓸 거라서 한 달 잤었는데 예 오림 지난 게 지금 가시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단다.
0: 그러면
4: 그래 예 즐거워 하시면서 예 그거 배달해 달란다. 그래 60가구 배달하고 예 그리고 그런 저 명서방 또 당뇨 종합을 인내서 예 백내자에 대해서 수술했는데 면시에 있어놔서 야 어제는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깔깔하고 안압이 높단다. 그래서 예. 이거 대접시키면 내 묻은 것도 대접시켰단 말입니다.
0: 예.
4: 그런 게 예, 깔깔한 게 없어지고 그리고 부었던 게 예, 지금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그게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4: 예, 예. 다른 약은 그렇게 여쭤보고서 예. 자꾸만 눈곱이 나고 그랬던 게 이거 그랬고 영 좋다면서 그래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 달라면서
0: 그렇게 하세요.
4: 그래 내 전에 예. 예. 오늘 그래 내 전화 드리고
0: 그렇죠. 예. 501-7766에 전화 넣으라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제가 제가 사실 원약 그 좀 오랫동안 먹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5: 예, 소변이 자자에 밤잠 자지 못하던 게 지금 해결되니까 잠을 잘 자야 정신하고 예. 소화 안 되던 것도 해결돼 밥을 잘 먹고 맥이 나고 혈액과 심장이 운동자에 되지 잘 되니까 어지럽증이 안 나고 경력도 많이 돌아서고 예. 가슴이 영 편안한다.
0: 예.
5: 그리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도 안 나고 기침 가래가 심하던 것이 지금 완전히 없어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럼요.
5: 그리고 손발이 차서 그런 것도 지금 없습니다.
0: 예.
5: 예, 이 약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 돼서 흡수도 빠.

0: 바르고 안전하고 예, 효과 좋아서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면서방도 내가 쓰라 했는데 예, 눈이 이렇게 요 원래 고기 살아나고 예, 가렵고 물기가 적혀도 보이고 예, 바람 맞으면 눈물도 나는 이중사 이게 모두가 나한테 얼마든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백내장도 예, 이전 보고 많이 맑아진 감이 납니다.
1: 백내장 같은 것은 서유에서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른 치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 명서방은 지금까지 눈병 치료에서는 전반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서 이 제품 자체가 눈병 치료에서는 확실합니다.
0: 예, 이전에 그래서 시력이 더 내려 아이가 더 좋은데 지금 걔도 조금만 낮은 감이 난단 말입니다.
1: 조금씩 시력이 올라갔단 분들이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지금 정도로 보충하는 것만 해도 좋은 치료인데 예. 시력이 올라갔다니까. 예.
0: 그래야지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쓰기. 들어보니 또 이번에 학도 영조스께다. 예.
1: 그렇죠. 예.
0: 예. 돈도 빼주고 약도 많이 주고 선물도 좋으니까 예. 이런 기회에 좀 더 싸서 쓰려고 해서 좀 오늘 배달도 쪽쪽다 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앞으로는 뭐 현금권을 더 빼주는 이런 활동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레이저 치료이기도 따라가고 보험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본의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확실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 양천공 8년 4월 국제대회에서 인정을 한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인삼노경이 5~10배 효과, 은행잎이 20배 효과,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된 뭐 밀양원소, 엽산,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성분들은 인류가 수여하지만 해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식전에 드시게 되며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고 애들도 복용할 수 있고 그리고 눈병 치료 명서방은 본 제품은 사지원액은 식전에 드시고 눈병 치료 약품은 식후에 드시고 이러면 네. 리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호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낯선 땅의 공기, 그곳 사람들의 미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내 안의 작은 틀을 깨주죠. 즐거운 주말, 나만의 스타일로 힐링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은 마음이 먼저 길을 안다고 하죠. 낯선 곳이 전해주는 느낌, 낯설지만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이미 행복으로 활력이 차 넘치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끝나도 여운이 남듯이 좋은 여행은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맴도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곳,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행의 절반을 온 겁니다.

네, 인생도 하나의 큰 여행이라면 우리는 모두 기로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달리고 가끔은 갈림길에서 망설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관광 정보입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대형 창작 가모시 오색 아리랑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상설 공연에 돌입했습니다. 오색 아리랑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품 예술 작품으로 오색을 핵심 소사로 삼아 음악, 시, 무용, 전통 창극, 민속 악기 합주 등 다채로운 예술 형식을 절묘하게 융합해냈습니다. 특히 물동이춤과 장고춤 등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연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짙은 민속 정취, 변경지역의 풍모와 깊이 있는 혁명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그려냈습니다. 은은하고 고전적인 가야금 선율과 우아하고 역동적인 민족 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연변의 풍토와 인문을 생동감 있게 구현하면서 여러 민족이 서로를 돕고 공존하며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려줍니다.

강연도 일종의 여행입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먼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거죠. 무대 위에 펼쳐지는 물동이춤과 장고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연변의 들판과 마을을 거닐고 있을 겁니다.

오색 아리랑 공연 시간은 약 60분이고 업그레이드 후 공연 리듬이 더 간결하고 예술 표현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 공연은 오색 변강 등 7장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연변의 자연 풍광, 민속 풍정, 국경 풍모, 빙설 운치, 붉은 역사 등 문화 관광 상징을 녹색, 분홍색, 흰색, 푸른색, 붉은색 다섯 가지 색채에 절묘하게 녹여냈습니다. 가무시 예술 형식을 통해 오색 빛깔의 화려한 연변을 형성화하고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단결 분투하며 함께 번영 발전하는 새로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오색 아리랑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상설 공연을 펼치는데요. 또한 휴식일, 관광 성수기와 현장 관람객 규모에 맞춰서 적절히 공연 횟수를 늘려 문화관광 활동 품질과 시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예술인들은 늘 새로운 길을 만들죠. 그들이 만든 음악과 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와도 같습니다. 자, 그럼 가야금 선율에 몸을 맡겨볼까요?

한번 가본 산은 두고두고 그립습니다. 특히 장백산처럼 웅장하면서도 정겨운 곳은 사진보다 마음속에 더 오래 남곤 하죠. 여러분도 언젠가 그곳에 서서 직접 바람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길이 열리면 만남이 많아집니다.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사이의 거리도 좁혀지죠. 장백산 가는 길이 가까워진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의 고향 연변의 장백산에 여행 오시길 바라면서 천하절승 장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흥겨운 선율에 담아 전해드릴게요.

여행 가방에는 무거운 짐보다 웃음이 더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여행 중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하나하나가 새로운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인생 섬유이 되는 거겠죠.

여행길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됩니다. 아름다운 평강 땅에 울려 퍼지는 옛 노래로 행복여행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꿈을 품에 안고 떠나는 여행은 이미 도착한 순간부터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웃음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실 도착이 아니라 돌아와서 추억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 앨범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여행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변경의 빼어난 풍경을 유람하는 즐거움을 경쾌하고 신나는 선율에 담아낸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변경 유람 즐거워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감상하시면서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향 연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삶과 추억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박은하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된 우리 모두의 자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라며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실을 전해드립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새였습니다. 이 노래는 그 까치의 노래를 통해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따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리진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까치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신기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고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학 더 드립니다. 한 과기가 20알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이 과거는 몽땅 꼬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우리 이 중약을 가공하는 방식이 10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꼬방이란 이런 가공 방식이 하기 제일 바쁘고 예, 그리고 약이 제일 많이 드는 이런 게고, 그리고서 또 흡수가 제일 빠른 분자가 작다는 이런 관념에서 나온 게이기 때문에 이런 우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약들은 매 약재마다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꼬방이라는 건 건드릴려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다를수록 무리가 다 쫄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정화된 부분만 몽땅 꺼내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과기 세 과학 더 드리거나 아홉 과학 가게 되죠. 아홉 과기면 한 180일 여섯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과기는 여덟 과학을 더 드리고 열다섯 과학부터는 열다섯 과학을 더 드리거나 예, 거기다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선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10과 이상 사는 분들부터 황금색 응답분 드립니다. 예, 이거는 운남에서 나온 특급 응답분에 속하는 겁니다. 예, 한 과기에 30병사를 들어있는 겁니다. 1680원짜리 드립니다. 개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꾸 구분기를 끊지 말고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이런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 처방도 딱 변종론질 여김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 지금 우리한테 찾아온 분들이 다른 데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찾아온 분들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겁니다.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잘 교회해보고 제한테 직접 문의하세요. 288-0018번 전화 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잘못 치료해가지고 저리 제프라 막 오고 뇌실금도 생기고 요추간판 탈출 치료한 단계 잘못해가지고 서리 지금이 위생실 다니는 것도 벌벌기에 댕기고 그 다음 무릎관절도 싹 잘못돼가지고 서리 치료한 단계 잘못돼서 막 집행일 짓고 다닐 정도로 막 되고 지금 수두룩합니다. 우리한테 찾아온 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처럼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환자분들 침 맞는 분들은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 우리네 외지에서 통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상 우리 일주일에 침구를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침이란 거는 우리 황제내경에서도 썼습니다. 침구가 내 병이 오랜 병일수록 류전이란 거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류전 1시간 하거나 2시간 하거나 3시간 하거나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침 꼭구슬이 오래 했을수록 좋다고 뜻입니다. 부단히 거기에 경락을 잘 열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침 많이 맞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 원기도 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침 많이 넣으면 제 원기도 많이 나가는데 예 그래서 매일마다 못 맞습니다. 우리 이 침은 이제 침 와서 맞게 되면 아실 겁니다. 전날부터 저를 알립니다. 우리 환자를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다른 데 가서 침 많이 맞아봤답니다. 근데 선생처럼 이렇게 재견재견하게 뭐 아픈 데만 다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루고루 다 놔주는 데는 이게밖에 없답니다. 전 중국에도 이렇게 놓는 게 없답니다. 예, 그래서 효과를 잘 보는 겁니다. 이래 맞게 되면 이 질병이라는 게 한번 치료한 다음에 재발하지 않습니다. 어째 자꾸 침구라는 게 자꾸 재발하는 거. 기실은 딱 무슨 어디 아프면 그 한 곳만 놔줘가지고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0: 아닙니다. 예, 앞으로 다른 데로 발전하지 못하겠고 막아주는 이런 치유도 다 해줘야 됩니다. 예, 병이란 거는 하루아침에 쭉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이란 건 예측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질병이가 계속 놔두게 되면 어느 쪽으로 발전한다. 그것이 지금 또 막아줘야 된다고 뜻입니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서의과학도에서 우리 간염이랍니다. 예, 간염하게 되면 그저 간밖에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서의에서는 항상 뭐니까 간이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서리에 간종다 해가지고 위를 올리 이렇게 딩해서 그래서 이런 소화해야 된다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죠. 중의각도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의는 거기에 습열로 인해 가지고 서리 간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증상은 무슨 간이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변이 노랗거나 그다음 왕라의 한热 그러니까 더웠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우리 더웠다 추웠다 하는 이거는 중에서는 반뼈반리랍니다. 그러니까 뼈리 이거는 오장육부를 말하는 겁니다. 뼈라는 거는 몽땅 그 육부를 말하는 게고 그 다음에 리라는 거 오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뼈반리라는 거는 오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육부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0% 오장 있고 50% 육부에 있다 이렇게 해줘서 약 처방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흉시의 구만이라는 거는 가슴 그 다음에 옆구리 그 짝이 막 이렇게 개우고 예, 떡 막히는 것 같고 네, 아프고 어떤 분들은 그 돌아눕지 못합니다. 막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예, 이런 현상 그 다음 뭐뭐 부위기술이라는 거는 자, 밥맛이 없어서, 밥 먹기 싫고, 예, 이런 증상. 그 다음에, 심판, 시오. 그러니까, 심판, 짜증이, 맨 안에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짜증이 난다는 거는, 우리 아래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귀에 소리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상세히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짜증은 어디에서 오는가? 위 안에, 이런 음식이, 우리 황제내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위 안에 음식이 몽땅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위라는 건 주머니처럼 생겼죠. 그래서 주머니처럼 아래에 이렇게 들이운 거김에 항상 음식이 3분의 1 량을 항상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것이 인차인차 나가지 못할 때는 거김에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게 되면 시가 올라가게 되면 예, 거김에서 썩는다 그 뜻입니다. 이 썩은 냄새가 우울 올라갑니다. 입에서 냄새 나고 입이 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짜증이 납니다. 예, 이걸 인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시의 어우라는 겁니까? 자꾸 꽥질 나고 미스겁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식사를 제대로 못하죠. 이럴 때 무조건 뭐에 들어가야 되는가? 불용하고 백추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 백추리가 결합하게 되면 예, 불용이 좀 백출보다 더 조금 많이 얻는다 해야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서리 거김에 있는 습열을 몽땅 없애버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방면에는 거김에 그 반샤가 들어가가지고서리 예, 직접 거김에 드롭 그러니까 자꾸 미스급은 올리미는 이런 현상을 반샤가 해결해줍니다. 아래 내리미는 이런 작용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저기람이 있다 이런 분들 무조건 반샤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유튜브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도 지금 이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0: 예, 예.
2: 예, 이전에는 어제 쩍 하면 입에서 예, 이렇게 피가 나오고 예, 입꼬리에서 피. 그리고 자사골에서 예,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피부가 이렇게 막 가려보면 예, 긁어야 예, 막 빛이 될 때 긁어야 붉어보고 긁어야 속이 시원하고 예.
0: 네.
2: 예, 그리고 병역이 짐도 못해지면서 약 먹고 또 먹고 아무것도 하고서 또 먹고
0: 예. 거기 위험합니다. 예,
2: 예. 예. 아, 그리고 어쩌니 이렇게 속이 좀 어떻게 말할까요? 좀 물량오니까 좀 그랬을 때다. 먹고 예, 또 예. 먹고. 예, 그리고 예, 담낭이 좋지 않아서 담낭이 좋지 않아서 진단받아서 다리에도 못 먹었습니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예, 다리도 붓기고 혈압도 예, 하루에 혈압을 15씩 먹었습니다.
0: 예,
2: 혈압이 자꾸 뭐 풍파 생기니까
0: 네.
2: 그래서 세 번씩 먹고 어떤 이렇고 어떤 또 병원 또 치과 갔기도 했었는데
0: 네.
2: 그래서 예, 아니 이렇게 하루하루 약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 때다
0: 네.
2: 먹을 때는 이러면까지 또

0: 예, 잡아라고 이랬더니 그래, 그 후에 이 선생님이 이 근심어가 좋고 이랬고 또 친구도 잘하고 이랬으니까 생각보다 선생님이 이 친구와 근심어를 묶어서 이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0: 예, 피부도 아예 가렵단 말입니다.
1: 예.
0: 그 혈압도 온정되게, 그 또 다리도 붓기게 다 내니까, 예, 걷기도 영 편하고,
1: 예.
0: 예. 예, 그리고 담낭이 또 좋아져서 다리를 지금 마음대로 먹습니다.
1: 예, 붓긴 게 빨리 내립니다. 우리 이 처방이, 예. 고대로부터 유명한, 객관화 정우탕, 정우탕 그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우탕 주요, 공능은 원양리수, 객관화 양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리수, 몸속에 객관화 이런 피부, 겉짝에 낀 이런 물이라면 쓸데없는 물, 이것을 몽땅,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죠. 예.
0: 예, 그니까, 아, 뭐, 다자도 마음대로 먹을까, 예, 벌써, 예, 이 기분이 좋고 정신하고, 이렇게, 예, 이런 감각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권신고가 선생님이 말씀하다시피, 경화과에서 더 한층 승급된 약이고, 용도가 좋고, 예,
1: 네.
0: 효과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대단히 빠릅니다.
1: 예.
0: 벌써,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그리고 네. 이 약 또 먹기도 얼마나 허락과 따뜻한 커피다 커피 좀 타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1: 우리 약 중간에서도 우리 이 건신고처럼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 네. 그 설명서에 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어린애, 임신 부녀 다 먹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0: 아, 먹기도 허락이 없고 커피
1: 네.
0: 그저 타서 먹으면 할 날을 다 그저 지나갈 것 같고
1: 그렇죠.
0: 편리하단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이, 저거, 지금, 내가, 많은 효과 보니까, 예,
1: 네.
0: 선생님, 대단히 좀, 감사가 한번 좀, 박수 경혜를 드리고 싶다 말입니다.
1: 예. 예.
0: 예.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 15곽 쌓아줄까?
1: 예, 15곽 쌓으면 15곽 더 드리고, 예. 그 침구 12번 해드리고,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우리 그 웅담분, 1680원짜리 황금색 웅담분입니다. 특급 웅담분이 이것도 드립니다, 예.
0: 예, 예, 예, 그, 얼마부터 먹어도 할 때 좋습니다.
1: 좋죠, 예.
0: 예, 이거 먹고 저거 먹고,
1: 예.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우리 할 때 참가할 때 싸려고 합니다.
1: 예.
0: 예.
1: 네, 건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건신고 약을, 예, 먹고, 아침에 먹고, 저녁엔 경어거를 먹고, 이런 게, 효과 영 좋습니다.
1: 어.
3: 내 감기 걸리던 게 감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약 먹고.
1: 예, 민들이 얼마나 다지
3: 그리고 소화가 잘 돼서,
1: 예.
3: 먹고는 앉아있다가 또 배가 붓다 합니다.
1: 아, 예, 예, 예. 옛날 소화 잘 해야 됐죠. 예.
3: 예.
1: 예.
3: 예. 옛날에 소화 잘 해야 되고, 먹으면 뭐, 아침에 먹고도, 정수 많이 먹어도, 먹을 감각이 없고 생각이 없고 전화가 안 먹어도 먹을 생각이 없고 그랬던 게
1: 네.
3: 아시단 자꾸 먹고도 안 사있으면 또 배가 붓고 하고 자꾸 먹기 싶습니다.
1: 그럼 어머님은 변비도 많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리고 허리도 이내 뒤에 아프던 게 싫어 아픈 감각이 없습니다.
1: 예.
3: 안 닿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1: 예, 맞죠.
3: 그리고 예. 발이 타던 게 따뜻하고요.
1: 예. 예.
3: 손이 떨기던 게 손이 아예 떨긴다.
1: 맞습니다. 예.
3: 손이 자꾸 떨겨서 그릇이라면 지금 자꾸 이제 흔들흔들 거리네. 그러고 글 쓰다도 글을 제 이름 적다도 쓰기 바빠서 해놨던 게 번번에
1: 네.
3: 써보니까 글이
1: 잘 되시죠.
3: 쓰기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3: 손이 아예 떨기니까. 그래 간이 또 약간씩 아프던 게 간이 아예 아픕니다.
1: 아 예.
3: 신고 약을 먹고 예.
1: 네. 많은 밤에
3: 오래 아이 먹었는데 이렇게 효과 좋을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예.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경목골부터 쓰던 환자입니다. 저는 경목골이 1년 반 썼습니다. 그리고 네. 이 권신고를 한대 그랬는데 권신고 받아도 아 경목고를 받아도 권신고 쓰니까 예, 효과도 더 빠르고
1: 네.
4: 그 아픈 데가 예, 그 자극하는 게 예, 더 빨리 예, 효과를 보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예, 입이 쓰겁던 게 입안도 알 수가 없고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도 좀

0: 정상암도라고 머리가 흐릿허근한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다리라며 뭐 허리라며 아파서 그렇게 그러던 게 예. 정말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그래 몸이 예. 천근만근 하던 게 지금 영해갑습니다. 그리고 예,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예. 걸지도 못했는데 5천 번씩 걸립니다. 그 예. 엄마 좋으니까 몸이 헷갑하지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니까 이 경목고가 정말 영활 하, 그저 먹을 때는 그저 주먹에 뭐 이자꾸는 무슨 일일도 먹고 다세도 먹고 하던 게 예. 효과도 빠르고 얼마 좋습니까?
1: 예, 관심 거 좋지.
0: 15가구 가면 예. 15가구 주는 것 같은데 예. 그 활동에 참석해서 예, 배달 받자 그럽니다.
1: 네. 2880018번 전화치.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고기약의 근심고하고 혈배강 풍수빵 다 세 가지 다 쓴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 듣고 저는 이 약을 저희 병과 맞는 것 같아서 싸서 썼는데 인증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니까 체중이 점점 내려가고 맥이 없었는데 예. 걸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근심고는 먹은 게 있지. 먹은 다음부터는 체중이 올라갔습니다.
1: 네.
3: 밥맛이 돌아서니까 나. 그리고 내 선생님 내일 찾아가서 침 맞으러 다닐 때 선생님도 봤지만 내 신체 얼마나 허약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3: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신체 영웅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두 보고 놀랍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혈타이 당뇨 있어서 몇 년 동안은 이거 저기는 이로스를 맞았습니다.
1: 네.
3: 오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순단부터는 혈당이 조절되고 우선은 아무리 재봐도 병원에 가 계속 재보고 집에서 재봐도 혈당이 그냥 정상입니다.
1: 요새 그 당뇨 환자들이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친구의 결합하고 우리 세 가지 약 결합하고 이래게 되면, 예, 우리 이도수람에 막 숨을 몇 개 다니시 맞던 분들도, 예, 당날부터 이도수를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약수 이전에는, 흰물이 많고, 무리도 너무 빠져서, 예. 그쪽 바닥에 이게 물이 끼만 해서 계속 쓰려 테이프를 이렇게 묻혀내고 했습니다.
1: 예.
3: 이 약수 나면 무리도 빠지지 않고, 무리도 새로운 무리로, 이 검은 물이 많이 나 올라왔습니다.
1: 아. 그렇지.
3: 네. 그래서 모두 보고서는 물이 많이 검해진다면서는 너무 무슨 약을 썼는가 하고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 네, 이런 환자들과 이거 소개해 줬습니다.
1: 네.
3: 그래, 이 환자들이 약을 저는 한 달 반씩 이렇게 서 있어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아, 효과 좋답니다.
1: 좋지. 네.
3: 네. 근데 효과 너무 좋아서 이 우대 좋다고 말했더만은 오늘은 세부이다 그런 약을 좀 많이 싸겠다며 배달해 달랍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도 좋습니다. 15곽에 15곽 더 드리고 또 침구 12번 따라가고 예, 그리고 또 웅담분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웅담분 또 1680원짜리 한 곽에 30병 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예,
3: 예, 그분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는다면서 내가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1: 예, 예.
3: 배달 전화를 알려주시오.
1: 288 0018번 전화 치시.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모든 이런 간염, 네, 이런 분들 무조건 우리 여기 이 근신고 안에 전문 간단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샤세신탕 몽땅 간경화 간염 이런 질병을 치료한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간이 좋아지게 되면 당뇨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우리 자꾸 혈당 공제만 중시합니다. 예, 혈액 속에 당분이 들어갔다는 거 말하죠. 깨몽으로 중에서 뭔가 혈액 속으로 당분 들어 못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냥 무작정 당분을 먹지 말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진 이상,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자면, 예, 무조건 당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분, 이것이가 직접 간을 통해 가서 그설이 우리 원래 근육 조직을 들어가서 사람이 맥이 나게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간이 나빠짐으로써

0: 예를 들어서 뭐 강경화 하거나 지방가 있거나 이래가지고서 이 당분이가 간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뇨 합병증이란 거는 절대 우리 혈당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온다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마다 혈당 재면서 매일마다 혈당 공지합니다. 그런데 왜서 혈당을 내서 당뇨병 오는지 그 도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는 맞지 않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있잖아. 어떻게 말씀했지만,
0: 불면증.
2: 예.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게 있잖아. 제가 자지 못한다 말나. 제가 자도 있잖아. 그래서 계속 이 한 달로 꿈꾸게 된다면에, 그래서 어떤 자는 이제 자다가도 그냥 한참 이래 눈 뜨고 그냥 깨놨다가 또 다시 또 이래 자기로 하고 해. 또 좀 뭐랄까 이럴 때도 있고 그다음 밤중에 한 번 깨놨다 하면 뭐 11시든 12시든 자고 잠드는데 새벽에도 3시네 19시도 못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그 한 시간이나 또 조금 못 자다가 이래까지 제가 사람이 피곤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그래 예. 그리고 나 이튿날에는 이 뭔가 기운도 없고 그다음에 자도 정신 안 나지 이랬거나 사람 점점 유숙해지고 이래니까 사람도 우울증 어떻게 보면 요즘 우울증도 있고 그러니까 네. 어두란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나가서 친구 만나기도 싫고 그다음에 신경질도 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걸 냈으면 이 신경 이런 좀 물난도 비롯도 오늘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뭐 집사람들도 그래지만 어찌 이렇게 오면 자꾸만 요즘 신경질도 쓰고 그다음에 이런 거 없으리니요 옆에서도 좀 관심이 더 많더라 말입니다. 약도 뭐 이러저러 써보고 겨우 또 약도 수면제 같은 것도 방법이 없어서 먹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또 옆에서 또 부근이 오래 먹으면 그게 또 중독될 수도 있고 하고 이러니까 또 그것도 또 먹기도 좀 내어 좀 그렇고 이래던 끝에 나 선생님 이 뭐니까 이 이야기 이 뭐니까 강의하는 거 우연하게 또 구슬이는 이 거신고로 먹기 시작했다면 나한테 그걸 또 그래서 또 같이 이렇게 또 썼어.
0: 아 같이 있으면 또 썼지.
2: 네네. 그래도 선생님도 친구도 또 뭐니까 해석되다 예 그래 네. 친구도 하고 예. 그런데 점차 내 원래 먹던 약들이 알 먹고 팅하고 그다 이것만 먹었는데 조금 이렇게 보니까 좋아지는 게 알게 되면 많다. 그래서 네. 한동안 먹고 나가 지금은 모든 약 다 끊고 그래도 예 밤잠 잘 자기 저는 어떤 때는 막 저녁에 한 6시 9시 부터 막 잠이 와서 잠을 이튿날 새벽에 거서 한 4시 반, 4시 거서 30시까지 이렇게 잠을 가서 6시간씩 너무 자지 않고.
0: 네.
2: 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정신 상태 좋아지고, 뭐, 무슨 약 먹은지, 이전보다 님 할 좋아졌다고, 그냥 내절로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던 게 좀 우울증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없어지고, 이게.
0: 일단, 이 근신고는, 그 공론 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한다. 기억력이 못해지는 걸 치료해준다. 이걸 딱 써놨고 그리고서 원래 잠 못 자는 건 다 이게 피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피모자라고 간이 피모자라고 이렇게 하면 잠 못 잡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신고에 또 네 가지 이런 피를 보충해주는 이런 그 처방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가 충족하게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예.
2: 그 하여튼 이 질문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예.
2: 사람 이미 좀 잘못하다 이 정신 막 정말 잘못해 예. 것 같은 그렇던 게 지금은 만약에 정신 났어요 나왔어요 뭐 친구도 만나고 활동도 하고
0: 예,
2: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좋아져도 부서 이래 먹은 것도 그러니까
0: 예, 좋죠. 예.
2: 예. 예. 그럼 이게 좀 뭔가 먼저 이래 있는 거 조금 먹고 그에 또 싸서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귀 소리라는 거 이 간과 무슨 관계 있는가? 지금 보게 되면 귀 소리 난다 하게 되면 부서난 약을 대량적으로 쓰는데 그래 쓸데없습니다. 귀 소리 나는 거 여기에 쇼양 수지불이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이가 우리 황제 내경에서 나온 건데

0: 상한 자병론에서 명백하게 이게 나왔습니다. 소양이란 거는 주소양 단징하고 소소양 선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초경락하고 담낭경락이 딱 귀를 둘러싸고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김에서 벌써 이 반묘, 반리한 이 음양 평형이 잘 안 되고 기혈, 이런 운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여김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한热交替, 그러니까 더웠다 추웠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래 가게 되면 자꾸 병원에 가게 되면 갱년기 잘못 남겼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중기에는 갱년기란 말이 없습니다. 주요하게 이 근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다고 대고 그래서 갱년기에 꼈다 붙이면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되죠. 그리고 시흉시의 짝만, 그러니까 가슴 옆구리 그짝에 이럴걸 그짝에 짝만이 짝에 나고 꼴뚝 찬 것 같고, 그다음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위에 기가 올리밀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심반시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밥맛이 없으면서 변비하고 설사가 교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지럼증 나고 눈이 부옇게 보이고 귀에서 소리나고 잠 못 자는 이런 현상, 꿈이 많은 현상, 잠들기 바쁜 현상, 이게 다 나타납니다. 이런 방면에서 해결해 주자면 우리 근심과를 빨리 써줘야 되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3: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3: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2: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3: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더할수록 인생의 황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따뜻한 빛을 노래에 담아 오늘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중도년의 삶을 노래에 담아 실어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한춘근 작사

꽃노을로 장식된 황혼 인생을 잘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피어나는 반가운 웃음, 저녁에 나누는 다정한 한마디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어서 정겨운 가요,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을 로엘한 자미령 가수가 전해드립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인생의 황혼기와 비슷한데요. 다채로운 색깔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중후년의 삶. 항상 행복 노래 부르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박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를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강한 저국의 하늘은 더욱 높고 푸릅니다. 요소 푸른 하늘 아래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처럼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정겨운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홍용남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하늘처럼 여성 중창으로 들어보시죠.

세월이 묻어난 사랑일수록 황혼빛처럼 깊고 따뜻하죠. 함께 늙어가는 인연, 그 소중함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김욱 작사, 김광 작곡의 황혼빛 사랑, 안경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흥의 꿈을 안고 힘차게 달리는 우리 조국의 품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호강 세월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계속하여 김광룡 작사, 박성철 작곡의 호강 세월 좋고 좋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황혼이 되어서도 푸르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멈추지 않는 젊은 마음, 그 자체가 푸른 인생이 아닐까요? 이어서 최근 작사 박동허 작곡의 푸른 인생, 한철호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최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리광일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이 연결에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3: 연결시에서는 인재안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 전사슬 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동북 한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입시의 즈음에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연길에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학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알심들여 잘해 매 하나의 고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응시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조적으로 도합 7,759명 수험생이 대학입시에 참가하는데 8개 시험구역과 1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제1중학, 연변제2중학 시험장소를 찾아 무선전 감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조절, 감시 설비 운행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신근하게 일하고 있는 광범한 시험 사무 일꾼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시종 신중을 기하고 계속 분발해 재반 준비 사업의 전반 절차와 각 고리에 대해 재정비하고 재완산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빈틈없이 틀어줘 조용하고 질서 있으며 편안한 응시 환경을 힘써 조성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사회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의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한 차례 큰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성취하는 관건 승부입니다. 이 시험은 10여 년간의 해이함 없는 노력을 담고 있고 수많은 가정 기대가 들어있으며 뜻을 세워 분투하는 매 학생의 인생 방향과 관계됩니다. 전주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는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0: 두밀하게 포착하고 책임을 다지며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들어줘 평안하고도 공정하며 따뜻한 대학 입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 기품과 시험 교율을 엄숙히 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경계를 병행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험지 기밀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들어주며 시험장 관리와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신형 고도 기술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경계 단속해 시험장 질서가 정연하고 시험이 공평 공정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모든 수험생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동사 보장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수험생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교통정리, 소음통제, 음식안전, 무더위 방지 등 종합보장을 착실히 잘하고 수험생에 대한 심리지도와 입문배려를 강화해 수험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신심을 강화해 재수준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응급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각종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관리, 기상 등 부문의 연동협조를 강화하며 시험 장소 주변의 안전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시험 장소 주변 안전 순찰 빈도를 늘리며 자연재해, 악천후 등 돌발 상황 대처 예비안을 완성하고 재반 돌발 상황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해 대학 입시 전반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만무일실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4일 우리준은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6진 곤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11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4건, 편지 7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훈춘시 2건, 종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4건, 종점 사건 1건, 화룡시 1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1%, 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18.2%,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2.7%를 차지합니다.
0: 각급 인재 사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청년 연결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각종 인재의 주거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2일 인재 안거 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 안거 전사슬 보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관련 부문 책임자는 연결시 인재 안거 정책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목표에 맞춰 인재 발전 전 주기를 아우르며 안거로 인재 유치, 보조금으로 인재 남기기, 봉사로 인재 배려라는 세 가지 사업 향도를 확립하고 인재 안거 보장 토대를 단계별로 튼튼히 다집니다. 연결시 인재 영입 봉사 중심 부주임 수점5입니다. 졸업철을 맞아 연결시에서는 인재 안거 정책을 승격시켰습니다. 인재 림시주택, 청년 쉼터, 주택 임대 구매 보조금 등 지원 조치를 내놓아 청년들이 구직부터 현지 정착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게 돕습니다. 따뜻한 안거 정책으로 청년 인재를 남기고 전국 각지 대학 졸업생들이 연기대와 정착해 꿈을 키우도록 이끌렵니다. 연결시에서는 로계로 인재 안거주택 2,300여 채를 마련해 인재 구직, 취직, 정착 전 과정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다원화 주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서는 표준화된 인재 아파트 240채,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전문가 아파트 183채를 마련해 재직 인재의 단기 숙박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 쉼터 봉사를 중점 승격시켜 외지 청년들의 연길 구직 첫 정착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수점5입니다. 청년 쉼터는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1인당 신청 횟수는 최다 2회로 제한하고 30일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쉼터 입주 자격이 1층 완화돼 본기 졸업생에 국한되지 않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연길 호적이 없는 인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인재 연길 위챗 공식 계정에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소속 채용 단위에서 대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결시에서는 중고급 주거단지의 기존 주택, 1845채를 선별해

0: 외지인재 전용 임대,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상시적 인재 안거 보조금 기재를 구축하고 취업 창업 임대 보조금, 1차적 주택 구매 보조금 등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루게로 청년 연 5,721명에게 각종 인재 보조를 지급했는데 도합 1,576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 처리 속도 제고와 부대 봉사 보강 등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 청년들의 집결 효과가 두드러져 도시 발전에 끊임없는 신선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오가는 진심 어린 편지는 동북 한 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축구 경기에 진한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열전 심양은 연변의 진심 어린 초청 편지를 보내 연변 축구 선수와 축구 팬, 수험생들을 심양으로 초청했습니다. 편지에서는 심양의 축구 저력을 소개하고 나서 동북 초대형 장터를 준비하고 양걸춤과 조선족 농악무 공연, 특색 미식 체험 등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버들을 초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에 연변에서 보낸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료년과 길림 두 지역 축구 우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프로리그 원년의 고전 대결에서 경기 전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두 지역은 이미 동북축구계의 독특한 형제애를 형성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경기제일 우정유일 의리념하에 앙양된 자세와 투지로 축구 고향의 저력과 담당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지역의 편지 교류는 일반적인 체육 경기를 넘어 두 지역 문화관광, 상업무역,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생동한 담채로 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자원교류, 문화교류, 소비 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구장 열정을 지역협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동북 한가족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동북의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고품질 발전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온라인 음식 봉사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 책임 리행 감독관리 규정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음식 영업 행위를 더 규범화하고 근원에서 식품안전 우환을 예방하며 새 규정 락착을 추진하기 위해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손잡고 온라인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집법 검사를 했습니다. 집법 요건들은 길가에 자리한 음식점을 찾아 식품안전 관련 기준과 대조하면서 영업자격, 주방위생환경, 식품가공조작, 음식 밀봉 포장 등 핵심 절차를 중점 검사하고 현장에서 위험 우환을 검사했으며 새 규정을 전면 해석했습니다. 또한 음식 경영 업주가 새 규정에 맞춰 시정하도록 독촉해 온라인 음식 주문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서는 플랫폼과 음식점의 책임 경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새 규정 내용에 따라 집법 요건들은 음식점 자격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고 영업 주소가 실제 장소와 같도록 요구했으며 매장 식사 불가 표지판과 전임 식품안전관리 인원 배치, 위험 예방 통제 기재 완사를 요청했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음식봉사감독관리처 처장 사홍발입니다. 온라인 입점 음식점 매장명은 실물 간판명과 일치해야 하며 가공구역 외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포장된 배달음식은 개봉하면 원상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올 들어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온라인 음식식품안전 분야 문제에 집중해 온라인 음식봉사 규범화 주의고지서와 연변주 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 음식식품안전 규정 법률 위반 문제 단서 공개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온라인 감독과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해 루게로 온라인 입점 음식업체 연 6,576개를 검사하고 부적격 업체 38개를 온라인에서 퇴출시켰으며 위법 행위 210건을 조사 처리하고 2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홍발입니다. 전주 시장 감독관리 부문에서는 5가지 청결 표준, 3가지 청결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식품 안전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0: 건설 사업을 심층 전개해 식품안전감독관리가 부문의 순회검사로부터 기업의 자발 전시로 전변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모두가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을 누리는 사회 공동체의 합력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1: 길림성 교육시험원이 근일 2026년 6월 전성 각종 교육시험 편성 달력을 공개하며 대학 입시, 초중 학업 수준 시험, 대학 영어 4급, 6급 시험 등 관건 시험 기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입시 성적은 6월 25일에 정식 발표됩니다. 전국 대학 영어 4급, 6급 필답 시험은 6월 13일에 진행되며 초중 학업 수준 시험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영어 응용 능력 시험 등 각종 사회성, 학업 관련 시험 일정도 달력에 함께 공시했습니다. 성교육시험원은 수험생과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공고를 주시하고 미리 시험 준비를 잘하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여유롭게 시험에 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0: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 연변지대 지휘중심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훈촌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왼쪽 손바닥을 다쳐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거쳐 연변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경찰 호송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직 민경은 신속히 가족과 연락해 차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연길 북고속도로 출구에 인원을 배치하고 구급 시간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에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구조 대상을 실은 차가 요금소를 빠져나오자 호송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구간 여러 곳에 도로 공사로 통행 여건이 복잡했지만 민경은 분초를 다투며 차량을 인도해 단 10분 만에 부상자를 연면대학 부속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진단 결과 부상이 심각해 장춘으로 보내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경은 즉시 련동 기재를 가동하고 연변철도공안처 연길서역파출소와 협의해 고속철도역에 비상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장춘행 최근 발차 고속열차 출발까지 20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은 급히 차를 몰고 부상자 일가를 연길서역까지 호송했습니다. 철도 민경의 협조로 부상자는 녹색 통로를 통해 무사히 고속열차에 탑승해 소중한 구급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손북치고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 시즌이 근일 우름치에서 개막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에서 보낸 도나시 문화관 창작 조선족 무용 희열이 공연 무대에 올라 길림 대중문화의 풍채와 연변 민속문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연길시에서는 연변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태평거리 애달로부터 군민로 구간, 연변 이중 시험장 위치한 애달로 청량거리부터 태평거리 구간, 연길시 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낙원골목 애달로 입구부터 단결로 입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합니다.
1: 도시 정밀화 치리 수준을 높이고 도시 면모와 통행 질서를 최적화하기 위해 용정시 도시관리종합행정지법 제대에서는 연일 도시관리 중점과 대중 생활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춰 폐기 비기동차 무단주차, 규정 위반 영업, 무분별한 양견, 학교 주변 안전우환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문명 새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0: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3일 대학입시 전 시장 안전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시험 장소 집단 급식업체, 시험장 주변 음식점을 엄격히 검사하는 한편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을 검사해 간식, 음료 등 제품의 유통기한 만료, 기한 림박 제품 혼합 판매 문제를 정돈했습니다. 시험 문구용품에 대해서는 주변 문구점을 추출 검사해 입비 연필, 중성펜 등 입시 필수품의 구매 경로와 제품질을 확인하고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1: 주말 근교 여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여름철 피서 명소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혼촌시에서는 6일부터 매륙 계곡 직통 공공버스를 마련합니다. 해당 버스

0: 버스는 주말 전용 노선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며 탑승 지점은 훈춘 일종 운동장이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정시 출발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촌룡, 박홍이었습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부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대는 폭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드리고 현금 500원

오늘 직접 감해드립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

0: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단오절 맞이 우대 활동의 특진을 하게 되면 사실 대약도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한 개 특징으로 있고, 우리 이전에는 그냥 우대 활동할 때면 6가구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세곽사도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 동충하초 발의금을 쓰시려 하는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 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예.
1: 그러니까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의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의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의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의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테르라든가 알파 분해매, 비모 포자균, 셀린 등을 촉진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만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나이가 들었대서 우리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인생의 종점에 남먼저 가게 되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포기한다면, 예, 지금 이미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70대에서 90대 되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고 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기쁜 감에 또 많은 분들을 전화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신심을 갖고 쓰신다게 되면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수가 있고 꽃이 필 수가 있고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젊은 분들이 걸리는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고 또 늦게 발병할 수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시지 못한 분들한테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는데, 우리 지금 치료가치가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가치가 없다고 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 내시에 계신 분들,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데 우리 비장, 예,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먼저는 비장하고 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치료를 하러 갑니다. 비장위가 좋아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맥도 나게 되고 피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비장위가 좋아야 예, 많은 분들 우리 음식하고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갖고는 비장위가 좋아진다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전화 공능에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기 정리한 부분을 전화돼가지고 우리 전신이 수성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전화입니까?
0: 네.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선생님 나는 동충하초를 먹고요. 좋습니다. 혈압이 좀 잘 됐지. 심장이 톡톡톡 도하던 게 그게 평화에 대해서 영 좋지. 중계도 마음대로 올라지. 어제는 우린데서 비 그냥 왔습니다. 그래도 이 무릎이 한나도 이렇답니까? 밤에 편하게 잤습니다.
1: 맞죠.
2: 예. 무슨 이전이 무릎약이랑 무슨 빼약이랑 먹어도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랜등이 동충하초를 먹은 다음에 나는 영 좋습니다. 예. 이래 말하면 자꾸만 사람들 어딘지 몰라. 동충하초를 먹고 대라 좋습니다. 여기 돈 벌고 지처럼 내 뼈 야금야금 이렇게 없앤다. 비료 선생님이
1: 예.
2: 다른 약을 이전엔 많이 먹었습니다. 예, 토 이래 놓고. 근데 식구면 예고서 아침에 한 번 턱 먹어먹어서 할 날이 예고서 아무런 근심도 없대, 그 뭐니까.
1: 맞습니다.
2: 이전이 예, 근심이 많았지. 이 약을 먹고 또 무슨 시가에 대한 또 저 약을 먹고. 그러든지 식구면 동성화설고서 하나만 어느 날 먹으면 그래서 그때고 밥도 잘 먹고 유쾌하게 놀기도 잘하고 활동땀도 잘 댕기고 선생님 이렇습니다.
1: 맞죠.
2: 예, 예. 옛날에 항제들을 쓰는 약이 되고는도 정말 내 몸에는 딱 맞는 약입니다.
1: 맞습니다.
2: 예, 길에 할 때나 있을 때 나는 돈이 제일 많지 못합니다. 말 타지 못하고 안양선을 길에 조금 조금 계속 쏴박.
1: 그러십시오.

0: 예. 한 세자만 싸서 먹고 여수통 매통 조금 조금 계속 싸서 먹다오.
1: 이번에는 세통부터의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그때 예. 걸었을 때라 예.
1: 맞습니다.
0: 돈도 감아준다지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죠. 예.
0: 예. 우리 친척들이 내 도타야놓고 지금은 싸무니하고 그것들은 계속 좀 있는 것들이 한 세 좀 많이 싸줬으면 좋겠는데 예. 말은 자꾸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속 아, 예. 쌀 거나.
1: 예. 맞습니다. 예.
0: 선생님은 좋냐고 소개해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선택 잘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맞죠.
0: 예. 선생님
1: 예.
0: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비상이 그 운하 공룡 실조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금방 먹은 음식물이 정량 영양으로 전화될 수가 없고 인체가 소요하는 양분을 얻을 수 없게 될 수가 있고 인체 세포라는 것은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었고 매우 정밀하고 비싼 것으로 먹었다 하지만은 도리어 얼굴이 창백하거나 심신이 피로하고 맥이 없고 영양불량이 오거나 몹시 요이거나 비늘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는 시간이 길어진다게 되면 세포가 노화되고 조직 병변이 나타날 수가 있고 기관이 쇠가리 올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인체의 사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니까?
2: 네.
3: 네, 수고하십니다. 나도 예, 네. 핫팩 먹고 있는데 그 여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먹기 전에는 예, 심장도 나쁘고 그다음에 혈지도 높고 예, 복맥 경화해서 이제 그런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행한 게 별로 정신 못 차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밤을 일어나다니 별로 행한 게 어렵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1: 네,
3: 지금은 예, 동차 하천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훌라합니다.
1: 맞죠. 예.
3: 예, 정신을 훌라하면 눈이 번뜩 뜨면서 예, 눈이 이렇게 헷갈아지는 것 같고 예, 몸도 헷갈아지는 것 같고 예.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예, 심장이나 빠가지고서 예. 그래도 후두두 하면 누구야 눈을 두드리는 것 같고 자꾸 누가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꾸 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랬을 때다. 그런데 후두두 하면서 예. 굉장히 그것도 이롭지 않을까 글쎄. 야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고 예. 그러고 손발 시려가도 용 애할 때 있습니다. 여름에도 그것도 계속 두꺼운 양말 신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동체 하체 먹은 다음에 발이랑 다 어떻게 더워졌는지
1: 맞죠.
3: 예, 양말 신으면 침침해 못 살겠습니다. 그 양말 다 벗고서 밤에 잘 때도 발 내놓고 어찌나도 내 발 내놓고 자보긴 처음이라고. 그때 내 약 많이 먹었는데 어째 그건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체 하천 먹은 게 야, 이 약은 정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자랑 그저 이런 높은 데서 싸라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그저 야금야금 좋아진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예. 네. 하여튼 묘한 약입니다. 내 그래야 이거면 내 약을 정말 선택을 잘했다 이랍니다.
1: 맞지요.
3: 변비수가도 아, 한 며칠 실패하면 보는 게 정말 좋을 지경입니다. 정말. 야, 그 정말 아나키마도 더 바쁩대다. 정말.
1: 예.
3: 그런 게 지금 그게 어쩜 이렇습니까? 야, 이게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여기에 300억 개의 유익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는 분들이 꼭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3: 예, 정말 그렇습니다.
1: 맞죠.
3: 이 약은 예. 정말 예, 들어서는 모른다. 제대로 써볼까? 예.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날 요거 도와주고 요거 또 한날 도와주고 아까 예, 정말 재미납니다. 이 약이.
1: 맞죠.
3: 아, 이 약이,
1: 예.
3: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한 번만 먹으면 아무 부담도 없지. 효과도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죠.
3: 예, 이번에 돈도 빼주지. 이래까 예. 내가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좀 싸자고 그래 전화드리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중에서 말하게 되면 병을 치료하려 한다게 되면 제가 이제 시작에도 얘기했지만은 먼저는 우리 오장육부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먼저는 비상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공농이란 것이 정상이어만이 우리 먹은 이런 약이라든가 음식물, 보양품 등이 비로소 진정으로 신체 흡수돼가지고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비장이 좋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다 해도 모두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치료에서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그 집에서도 이 동충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1: 예.
4: 우리는 쓴지 오란다. 그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죠.
4: 우린 지금 뭐 늙고 있는데 이거 개척약으로는 약은 좋다는 건 다 써봤지만 예. 이 마지막으로 이거 쓰는 거 싸서 썼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죠, 예.
4: 어찌할까요? 놈이 뭐 병이 아이든 것이 없이 다 병인다. 그랬나까 약이 정말 광고약일로 무슨 좋다는 약은 다 써도 효과를 못 보고 그랬는데 이 동충하철 쓰면서부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죠.
4: 어찌할까 나는 예, 발과 손이 시려서 영 자지도 못하고 그저 고생 죽게 했습니다.
1: 예.
4: 그런 게 이 동충하초 바르기엔 무슨 게 그거는 깜짝같이 그저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4: 그 얼마 좋은지 모른다고 원래 영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게 그 다음에 기억력이 영 없었습니다.
1: 예.
4: 정말 마지막 치매까지 오는 것 같은 게 막 조급함이 영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경력도 차츰차츰 지금 돌아선 게 이전보다 많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4: 그 다음에 더 위 나빠서 한 고생했습니다. 이 약을 좋다는 약은 다 쓰고 이왕병원에 다 댕기 그런데도 무슨 위병도 떨어야지 됩니까? 그게 지금은 위병이 떨어져서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4: 밥을 먹을까 힘이 나지. 그래서 어떻게 그게 사람 사는 게 영 애나게 그래서 맥이 없어서 흔들거리니 그랬던 게.
1: 맞습니다, 예.
4: 맥이 나서 예.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래서 내 뭐 싸기 싶다 뭐 살라 다 다닙니다.
1: 그렇죠,
4: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예. 또 이 속이 뭔가 심장이 또 나빴어요. 고생했습니다. 그 심장 막 주저 세기네. 병원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영 고생한데 이거 먹기 시작해서 병원을 술 댕기니까 얼마나 폐가 나고 좋겠습니까?
1: 맞지요. 예. 내식이
4: 병원이랑 질색이 나게 그렇게 따라댕겨.
1: 맞습니다. 예.
4: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걔 내기는 대단히 좋은 이야기 그래서 계속 쓰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요즘 이야기 매달려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하는 게 네. 옳습니다. 예.
4: 예.
2: 네.
4: 그런데 이번 할도이라 있을 때도 조금 싸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 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안녕히 계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비장병이라는 거는 여러 개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 혈관류라든가 림파류라든가 백혈병, 우리 간경화 이런 비장 공능이 또 그 실조가 있게 되는데 우리 역시 위에서 말한 이런 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외에 비장이란 건 우리 혈액이 맥중에서의 운행을 통솔해가지고 맥이 흘러가는 이런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소위 우리 오장육부의 혈이란 것은 비장하고 기 통솔에 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혈뇨라든가 빈혈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장에 병이 생긴다면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정기신, 그러니까 우리 기하고 정을 말하게 되는데 비장이 기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수거기 운화가 안 되고 기활 산생에 이대원이 없어지면서 신경이 피로하고 맥이 없는 이런 증상들이 출현할 수가 있고 머리하고 눈에 현혼증이 나타나게 되고 배가 장만하거나 설사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탈광이 나타나거나 내장 하소 등

0: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증상들은 모두가 우리 당, 그, 동충하초 발현면은 특히 우리 비장위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비장위가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4개월 놓고 말한다게 되면 봄에는 간을 보양해야 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양해야 되고 가을에는 폐를 보양해야 되고 겨울에는 신장을 보양해야 되는데 1년 4개월 그냥 보양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비장하고 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중약은 비장하고 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인체의 흡수라든가 통로를 열어주게 된다면 비장 위 정상한 운행이 회복되는 동시에 인체 위장하고 장도의 160개 유익군이 매 한 봉지에 우리 300억 개의 이런 활성 유익군으로 풍부하게 확충돼가지고 빠르게 약물의 요성분을 흡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이지만 우리 지금 그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 또 설사로 인해서 고생하시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는 것이 바로 우리 300억 개의 이런 활성유익군이 작용을 인해서 우리 위 열로 인해서 변비가 왔던 분들 그리고 또 위 이런 비장이 양극한 분들 찬 분들 이런 분들이 설사라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는 우리 그 이런 300억 개의 유익균이 작용을 인해서 이런 변비를 고생했거나 설사로 고생했던 분들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기가 우리 그 통하게 된다면 비장위 운하 능력이란 것이 가강됩니다. 비장하기는 또 우리 수곡의 정화를 운영하게 되는데 서에서 말하는 당,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냥 당뇨병 얘기를 할 때 알려드렸지만 우리 당뇨병 얘기 되면 당, 지방, 단백질이 이런 그 활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운하가 잘 된다면 당이 역류이 제거될 수가 있고 혈량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는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면은 우리 당뇨병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당뇨병이 오게 되면 합병증 우리 체내에 한 80가지는 합병증 이런 괴가 오게 되는데 이런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화가 정상이 된다면 인체 혈지라든가 담고춘이라든가 감유삼지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혈지라는 것은 담고춘하고 감유삼지 이 두 가지가 수치가 함께 높아가게 되면 혈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0: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0: 예, 저도 동춘하소 발효견 부먹는 한잔다.
2: 예.
0: 한 1년 정도 너무 넘게 먹었습니다.
2: 예.
0: 예, 이거 먹긴 전에 언제 나 있어 그런지, 그저 여기저기 다 불편하고, 특히 이제 추위를 세게 타고, 이 아래 이게 발이 대단히 추워했습니다. 남보다 이 양말도 두꺼운 거 신고, 신발도 두껍게 신고, 신발치개 두 개, 세 개 깔아두기, 계속 발이 시려봐. 감도 잘 나요지, 잘 때면 식은땀 자꾸 흘리지. 심장이 계속 후들후들거리면서 이 혈압 조절도 잘 안 되지. 이렇게 잘 때는 꿈도 많지. 그러면 메테를 고상해서 그간에 그래다 나가 이야기가 많이 썼죠. 그죠?
2: 그랬겠죠.
0: 예. 예, 중약도 먹어보고 광고에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먹을 땐 좀 이래 먹으면 효과 보는 것처럼 하다 계속 그 약을 효과 보니까 제 안 끊고 계속 먹는단 말입니다. 연속이. 요 뭐 그래서 어쨌든 치료하자고 먹자는데 그래다도 또 먹는 도중에도 자꾸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약을 또 끊고 또 약을 바꿔보고 이래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그러다 나이 뭐 군도 잠도 바로 못 자지, 먹지도 못하지, 아까 그 니거도 팍팍 내렸는데, 이 동춘하초 바로 경부는 먹고, 지금 잠도 잘 자지, 지금 군이란 대단히 세게 올랐습니다.
2: 맞죠.
0: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예, 술 맛 떡 대 먹어도 무슨이나 역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군이 군대리를 회복돼서 이렇게 돌아왔단 말입니다.
2: 맞습니다.
0: 예, 그 예, 소변에도 거품도 나고, 좌우간이 그랬는데 그 증상도 없어졌지. 자관 이야기 용투기합니다. 먹어보니까 알기긴 알깁니다.
2: 맞죠.
0: 진짜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이 무슨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여름에는 불로 겨울에는 볼리. 자관 이게 용투기하더란 말입니다. 거기다 또 특히 또 뭐 발효까지 해서 발효한 상품들이 30배 이상 이렇게 효과도 좋다지 하니까 이 진짜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딱 맞습니다, 진짜.
2: 맞죠. 예.
0: 예, 선생님 강의 진짜 너무 잘합니다, 진짜. 이래 내 먹어보고, 예, 강의한 거 들어보고 하면 예, 정말 이게 딱 맞는다 말입니다. 그 또 거기다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광고에 대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 이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예, 진짜 예, 아, 이 진짜 옳구나. 신심이 더욱 가지게 되니 내가 먹어보고 효과도 좋지. 또 이 여러 사람들이 반응한 거 들어봐도 그렇고 겟남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봐도 그렇고 예, 아 이게 진짜 이게 내 몸에 이게 딱 맞는 약이구나 해서 예, 예 먹다 먹다 이제 한 1년 좀 넘게 먹었는데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리 방송 들어보니까 예,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예.
2: 맞습니다.
0: 네, 내가 들어본 거는 이렇게 현금이랑 감해준다는 거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현금도 감해준다지 또 이렇게 약도 많이 주지 하니까 예, 상품이 이렇게 어쨌든 이게 조건이 좋지 하니까 내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 좀 배달받기죠. 그래 전화했습니다.
2: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이 283-0666번이
2: 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그 우리 혈증이 높게 된다면 혈성도 피가 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병, 심장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예, 그리고 우리 풍 이런 중풍 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당뇨병이거나 고혈압이거나 예, 그리고 동맥경화, 심장병, 예, 우리 모두의 아주 치료 좋은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시지 못한 분들을 하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 지금 우리 활동하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어떤 일에 깊게 빠져드는 걸 몰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몰입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몰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굉장히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해둡니다. 몰입하면 집중력이 상승하고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기량이 발휘되면서 기쁨과 희열을 맛보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몰입이 뇌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알기 힘들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해냈을 때의 짜릿함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격정을 날리고 성취감으로 자신감까지 붙게 만드는 꽤 놀라운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흐리겠습니다. 왕청, 훈춘에는 큰 비가 내리던 대로부터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적은 비가 내리던 대로부터 비가 좀 많이

0: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일본의 동명투리 소설을 원작으로 천재 수학자의 모든 것을 건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용의자 X의 헌신을 준비했습니다.

주인공 야스코는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며 딸과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복하지는 않아도 잔잔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야스코의 집에 전 남편 도가시가 찾아와 그녀와 딸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딸 미사토는 도가시와 언쟁이 붙어 급기야 몸싸움까지 번져집니다.

야스코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선으로 도가시의 목을 조이고 미사도는 도가시가 풀지 못하게 손을 붙잡고 이때 옆집에서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린 남자 이시가미가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며칠이 흘러 강변에서 훼손된 도가시의 시체가 발견되고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야스코는 용의자의 선상이 오릅니다. 형사 가오르는 야스코가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가시가 죽었던 2일날 그녀의 행적에 대해서 취조하지만 그녀와 딸에게 영화관에 갔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범인이라 증명할 작은 단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배후에는 이시가미의 완벽한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사 가오루는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탐정 갈릴레오라고 불려오는 그는 파헤치기 시작하면 못 푸는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말하는 알리바이를 들은 그는 야스코가 꽤 강한 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대화 도중 유가와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시감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라워하는 날이 선 칼 위험의 심장처럼 사랑과 헌신이 두뇌 싸움의 기반이라는 점이 새롭습니다. 두 사람은 천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진 인물인데요. 철저하게 과학 중심적 지론을 믿는 유가와 수학을 맹목적으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시가미가 이 천재성을 각자 활용하는 방식 또한 영화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영화의 원작은 일본 추리소설 거장인 히가시노 게이코의 동명소설로 수많은 히가시노 게이코 작품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또한 수작으로 한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영화가 된 작품입니다. 이상 오늘의 추천 영화 용의자 X의 헌신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해주는 향수. 계절과 기분,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향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허나 잘 쓰다가도 손이 가지 않는 향수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향수들은 처지 곤란이 되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쓰기는 싫고 버리자니 아쉬운 향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향수 활용법이며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은 방 전체에 은은하게 향을 풍기는 방향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로는 빈 병과 액체 향수 그리고 나무 젓가락과 알콜만 있으면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병 구멍이 큰 걸 선택하게 되면 향이 너무 쉽게 퍼지기 때문에 적당히 좁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빈 병에 알코올과 향수를 7대 3의 비율로 부어주고 나무 젓가락을 꽂아주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린 꽃 한두 개 꽂아두면 파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방향제가 완성됩니다.

평소에 손이 잘 가지 않거나 병이 커서 휴대하기 불가능한 향수는 고체 향수로 만들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고체 향수를 만들려면 바세린과 같은 꾸덕꾸덕한 바디로션과 빈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바세린을 공병에 덜어준 다음 헤어 건조기 열을 이용하여 녹여주고 액체 상태가 된 바세린에 향수를 5방울 혹은 6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 잘 섞이도록 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잘 쓰다가도 손이 가지 않는 향수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향수들은 처치 곤란이 돼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계속하여 쓰기 싫고 버리자니 아쉬운 향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샤워한 후에 바디크림이나 에센스, 오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향수를 한두 방울 섞으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향수의 은은한 향기가 더욱 오래가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향수 소량을 헤어용 오일이나 핸드크림에도 섞어 바르면 향기가 훨씬 좋은 제품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향이라면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옷장 등 냄새가 나는 곳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화장실용 향수를 따로 팔기도 하는데요. 알코올과 향수를 섞은 후 분무기에 담아 변기에 뿌려주면 화장실 사용 후 나는 냄새와 화장실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도 잡아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옷장 곳곳이나 쓰레기통 주위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이런 사용법에는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기에 옷에 직접 뿌리면 어떤 옷감은 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옷에는 직접 뿌리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쓰지 않는 향수는 세탁 시 섬유 유연제 대신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향수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옷감 전체에 약한 향기가 입혀져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머리를 감을 때 샴푸에 향수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면 향긋한 향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안 쓰는 향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의 뇌는 몰입을 무척 즐기는데요. 몰입의 상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걱정을 날리고 성취감과 자신감까지 붙게 합니다. 집중하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것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령자는 이야기 주제를 돌리며 리리의 다이아몬드 사업이 크게 잘 되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한 총재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령자는 리리가 항상 미소를 짓고 말이 적으며 옷차림도 중후해서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한 총재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 있고 재정 상태가 좋다는 증거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자신은 리리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작은 접시부터 큰 접시까지 모두 고전 자기 세트였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한 총재에게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이 세상 모든 겉모습은 허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신은 여기에 진실한 모습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한 총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자신의 오문 카지노를 하는 친구가 도박빚을 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생겨 붙잡혔고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고 했다. 상대방이 감사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카지노 담보 가격인 3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자신이 샀고 이번에 상해에 가져와 리리에게 크기를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다고 얘기했다. 릉릉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재촉했고 한 총재는 리리가 그 반지를 120만 원에 사갔다고 말했다.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리는 자신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벽돌을 옮기는 것과 같아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어제는 완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착했는데 숫자 0이 실수 없이 많아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모를 가격이라고 했다. 이때 식당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방울은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령자는 모두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채소 국수나 채소 쌀죽을 끓이자고 제안했다. 릉홍은 춥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령자는 그래도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확성기로 오동 아주머니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시작된다. 아버의 집에 손님이 왔으니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연락이었다. 아버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방 안에는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과 여성이 앉아있었고 진한 향기가 코끝에 감돌았다. 이때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아버를 반갑게 껴안았다. 자신이 아버의 형님이며 방금 향강에서 왔고 오늘에서야 동생을 만났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형은 아버의 손을 놓고 함께 온 여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옆에 있던 작은 이모는 아버에게 재빨리 형수님이라고 부르도록 재촉했다. 아버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수님이 다가와 동생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다. 작은 이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는 아직 몽한 상태로 형과 형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재빨리 안내했다. 이때 창밖에는 이미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어 좌우로 살피며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이모는 이미 전화로 아버의 부모께 연락했으니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장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다. 형은 창밖에 몰려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는 마음껏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물으며 아버가 아직 우표 수집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이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형수님은 우표첩 세 권과 작업복 바지 한 벌, 라운드 넥 티셔츠 두 벌을 꺼내 보여주었다. 형은 이 바지가 진짜 미국 청바지이며 아버가 한번 입어보라고 권했다. 형수님은 옛날 상해 사투리에 광동어를 섞어 사용하며 이 옷들에 대해 얘기했다고 바지는 낡은 가방에 넣었다. 형은 천천히 커튼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아버에게 향양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형수님은 향양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며 자신이 방법을 생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여동생도 이미 절차를 모두 마쳤고 예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말없이 앉아있었다. 향양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자신의 회사에서 도와줄 수도 있으며 밤에 책을 읽고 광동어 수업을 들으며 영어도 조금 배우면 무역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작은 이모가 장을 보고 돌아왔고 이어 아버의 아버지도 서둘러 집에 도착했다. 형과 형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했다. 형은 아버지의 건강이 괜찮으신지 물었다. 아버지가 아직 대답하지 않은 사이 형은 선물을 하나씩 꺼냈다. 초콜릿 한 상자, 담배 두 갑, 그리고 향양의 오래된 브랜드 약품 여러 상자를 꺼내놓았다. 아버의 아버지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형은 부모님께 드리는 조그마한 마음이니 몸 관리에 잘 사용하시라고 말했다. 아버의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모두 가져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작은 이모는 형에게 이곳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먹고 입을 것이 모두 넉넉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옆에서 아버지께서 지금의 시대 상황과 해외 상황을 모두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무역을 하고 아프리카를 대상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가방을 들어 형수의 손에 건네며 정중히 사과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 마음은 받지만 물건과 돈은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효도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활동 경비에 사용하라고 말했다. 형과 형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버에게 형과 형수를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가라고 지시했다. 작은 이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는 계속 말없이 앉아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의 아버지는 아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재촉했다. 아버지는 다가와 아버의 이마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항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빨리 모셔보내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아버는 설지와 함께 만찬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다. 설지는 거울을 마주하고 향양에서 온 티셔츠 두 벌을 번갈아 입어보았다. 하나는 흰색 바탕에 분홍색이 더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색 바탕에 연한 파란색이 더해진 것이었다. 설지는 거울 앞에서 앞뒤 좌우를 살피며 흰색을 입을지 파란색을 입을지 고민했다. 아버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설지는 아버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설지가 그냥 셔츠를 입는 것이 더 대범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설지는 저녁 만찬에 함께 모이게 될 사람들 중 란란, 호생, 오동 아주머니와 서진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서진의 남자친구는 모른다고 말했다. 아버는 옷을 간단하게 입는 것이 좋고 너무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설지는 아버를 놀리며 자신은 반드시 이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망설이다가 파란색을 입으라고 권했다. 설지와 함께 음식점으로 향하던 아버는 벌써부터 주변 사람들이 설지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한동안 걷다가 전차를 네 정거장 타고 정점에 도착했다. 길 건너편이 바로 식당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오동 아주머니 서진과 서진의 남자친구가 이미 도착해 자리에 앉아있었다. 정거분이 다가오자 아버는 식당의 특색 메뉴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거분은 생선에 건조 육류, 통닭, 매운 고추 볶음 등이라고 했다. 아버는 몇 가지를 주문했고 잠시 후 정업원은 오래된 나무 쟁반에 특제의 반찬과 주조 음식을 잔뜩 들고 왔다. 주조 음식은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의미한다. 또한 어깨살 10조각, 청어꼬리, 청어장과 고기 요리도 함께 나왔다. 이때 호생이 도착했다. 아버는 란란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란란이 감기에 걸려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버는 호생의 목소리에서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도착한 후 서로를 소개했다. 서진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약간 수줍은 모습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설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설지는 웃으며 자신을 쳐다보았다.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정말 부럽다며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했다. 설지는 아주머니도 젊으시다고 대답했다. 소지는 설지의 옷이 분명히 수입품이라고 말했다. 설지는 향항에 있는 삼촌이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때 아버는 설지의 허벅지를 꽉 쥐었고 설지는 아프다고 소리쳤다. 음식을 먹으며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다. 옆 테이블들도 모두 시끌벅적하면서 진지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남성은 녹두술 넉량을 주문하고 안주는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유리병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유리병 속에는 간장콩과 무서림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량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서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졸인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하나를 집어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쓱 돌려 아보 일행 테이블의 음식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단편 소설 무성한 꽃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내일 모레면 드디어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복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맞이할 대학 입시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갈고 닦은 학업의 결실을 마침내 시험 받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순간은 모든 수험생에게 긴 시간의 노력이 증명되는 시간이자 청춘의 열정이 빛을 발산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곧 펼쳐지는 시험장에서 긴장을 내려놓고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고 또 모든 기다림이 아름다운 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반주를 맡으실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좀 특별하죠. 특별한 날이에요. 네.
1: 네.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0: 오늘 그렇죠. 뭐 오늘 리홍관 선생님 좀 깜짝 놀라시는 표정인데요.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다양한 아리랑을 가르쳐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또 벌써 한 해에 또 뭐 절반 문턱에 들어섰는데 네. 그동안 또 어떻게 또 아리랑을 배우셨는지 또 궁금해지죠. 그래서 그렇죠. 아, 배웠던 아리랑을 우리가 한번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1: 시간을
0: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네네. 무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네. 아우, 아무럼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피아노 학원에
1: 반주 선생님도 또 네. 오시고.
0: 네. 그럼요.
1: 네.
0: 자, 여러분 잘하셨네요. 처음 뵙잖아요.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1: 네. 네.
0: 그럼요.
1: 아마 뭐 피아노를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네. 역시 네. 피아노 선생님이 다르긴 네. 다르잖아요.
0: 아이, 그럼요. 네. 영아 선생님께서 아주 몸에 네. 불망 아유, 모시고
1: 저는요,
0: 싶었죠.
1: 그 방송이 이렇게 매일매일 그 나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좀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네. 야, 피아노 좀 똑바로 치라고. 아. 자꾸 애 틀리냐고.
0: 아,
1: 저한테.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0: 네네.
1: 그 손가락이 잘 이제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잖아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 네. 더 기분 좋게 오늘도
1: 그렇죠.
0: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
1: 네.
0: 그런 무대에서 여러분 마음껏 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마 또 처음으로 또 1번으로 하시려면 좀 긴장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1: 네.
0: 요즘 배우고 있는 제주아리랑을 한번 불러보고
1: 네, 목 좀 푸시고
0: 아, 그게 좋겠죠?
1: 네네. 네,
0: 한번 불러보고 가겠습니다. 제주아리랑
4: 제주아리랑의
0: 제주아리랑 네네. 네. 자, 제주아리랑은 어머리 장단입니다. 어머리 네. 장단으로 되어 있어서
1: 네
0: 네 자
1: 딱 딱 딱

0: 좋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1: 잘하셨죠?
0: 네. 네. 물론 뭐 죽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1: 그렇습니다. 네. 네.
0: 1번 누구세요?
1: 자, 1번으로
0: 넘어갈까요? 1번.
1: 그렇죠. 1번. 네, 해주 아리랑을
0: 긴장해라.
1: 선 네.
0: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1: 아,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0: 네. 네. 어떤 자, 노래 1번은 1번 분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네, 해주 아리랑. 네,
1: 해주 아리랑입니다.
0: 네, 새마치 장단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1: 선미순 학생이에요.
0: 그렇죠. 네. 동, 동, 백, 자, 동.

0: 하셨...
1: 뭐 한 두어 절 하는 줄 알았는데 네. 4절까지 네. 아주 열심히 잘 부르셨어요. 네.
0: 그럼요. 네.
1: 가사도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고.
0: 그럼요.
1: 네.
0: 아유, 참 사실 이 우리 이 공간이 네. 지금
1: 좁, 좁아가지고
0: 좁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은근히 많이 급 긴장이 네. 되거든요.
2: 너무 떨리죠.
0: 네. 너무 떨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은, 열심히
1: 그럼요.
0: 아주 착실하게 네. 네.
1: 극장 같은 데서 하면은 네. 관객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0: 그럼요.
1: 그래도 좀 덜 떨리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코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0: 사실 여기서 많이 단련되면 큰 무대는 굉장히... 그냥 눈을 감고 하셔도 돼요.
1: 네.
0: 그럼요.
2: 큰 네. 무대를 기대합니다.
0: 아 그래요?
1: 다음 우리 반사님은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서워.
0: 아, 그럼요.
1: 또 큰 무대를 기대하는
2: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1: 네, 네, 네.
0: 그럼요. 아니 네. 되죠. 아직 얼마나 네. 얼마든지 됩니다. 네, 가능하죠.
1: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큰 무대를 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그럼요. 열심히 배우시다
1: 네.
0: 보면은
1: 네, 네. 네,
0: 그런 무대

0: 무대가 곧 눈앞에 그렇죠. 다가올 거고요. 다음 무대는 역시
1: 2번입니까?
0: 2번이에요.
1: 네, 2번은
0: 단장님과 그리고 예. 우리 윤분얼 학생이
1: 두 분이 하세요?
0: 다정하게 손을 잡고 네, 제주아리랑을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1: 네.
0: 제주아리랑이죠. 네.
1: 네, 제주아리랑은 박자만 잘 맞추시면 돼요.
0: 네.
1: 박자만. 네.
0: 네.
1: 엄머리 장단이죠.
0: 우리

0: 님 따라 시작.
1: 님 정든 내
0: 정든 님
1: 낭군님아.
2: 이절 다시 한번.
0: 정든 내 낭군님아.
2: 아니다.
3: 맞아요.
2: 아, 아니다.
0: 이절
3: 정든 내 낭군님아.
2: 정든 내 낭군님입니다.
3: 그렇죠.
0: 네. 네. 네, 맞습니다.
3: 저 해뜨는
0: 내 낭군님아.
3: 해뜨는
0: 섬산봉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0: 당하셨습니다. 우리 그 반장님은요 평소 너무 잘하시다가
1: 색지.
0: 그렇죠, 백지장이죠 앞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요, 이런 무대가 필요하네요. 이런 시간이.
2: 근데 예, 틀리는데도 네, 왜 이렇게 막 밉지가 않죠?
1: 긴장한.
2: 아니 막 틀리면은 네, 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같으면 학생들이 막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막 속으로 지금 막 어 이제 끝나고 나 한번 좀 보자 이제 막 이렇게 어 미워지곤 하는데 네, 우리 이 학생 동무들은
0: 또 너무 사랑스러워요.
2: 너무 귀여워요. 틀리는데도 너무 귀여워요.
0: 예. 네. 아유, 열심히 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3번으로 네, 미량 아리랑을 준비하신 유억순 학생이에요.
2: 네. 미량 아리랑. 네. 몇 절까지 하십니까? 3절. 그럼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로 넘어갈게요. 네, 2절까지 하시고 간주하고 3절로 넘어갈게요.
0: 네.
2: 네. 새마치 장단. 동이동 딱다. 동이동 딱다.

0: 잠깐만요. 왜 네. 약속한 대로 안 하세요? 왜 약속한 대로 안 하세요?
1: 약속은 약속은 약속이고요.
0: 두 절 하고 간주 하고 3절 하기로 약속했는데. 네.
1: 긴장하셨어요. 네. 뭐 약속은 약속이고
0: 간주고 뭐고. 간주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1: 그럼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즉흥이잖아요. 어? 지금 모두 즉흥이거든요. 어. 만약 이것이 그치. 반주곡으로 간다면은 네. 아유, 좀 엄청난 사고겠죠. 실수겠죠.
0: 그냥 에이, 네. 모르겠다. 내가 내 부를 거 부르고 들어가면 되지.
1: 네.
0: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네. 자,
0: 지금 뒤에 분들이 복습을 하느라고 예, 지금 그런가. 난리가 났어요.
1: 자, 우리 4번으로 역시 제주아리랑을 부르실 김계숙 학생입니다.
0: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1: 모르시면 그, 같이 도우셔도 돼요.
0: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복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0: 아, 그러니까
1: 아유 이게 즉흥이에요. 다 즉흥이기 때문에
0: 뭐 대단한 분들이 무슨 악대랑 맞출 필요가 있나요?
1: 네. 네.
0: 자,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2: 제주아리랑 부르겠습니다.
0: 제주아리랑이에요. 제주아리랑 네. 좋습니다.

0: 예.
1: 제가요.
0: 네.
1: 제가 막 긴장했는데.
0: 아, 이 그 제조아리랑 같은 경우는 옷머리 장단이라.
1: 그렇지.
0: 여러분 자꾸 쭉 빼고 싶잖아요.
1: 네.
0: 제주라 할라 이러면 바로 반짝 가요. 제주라 할라 바로 가야 됩니다.
1: 무슨?
0: 예. 네.
1: 이게 지금.
0: 그래서 무슨... 긴장한 거예요.
1: 벨칸토 장법도 아니고 제일. 소리를 너무 펼치지 마시고.
0: 네.
1: 네네네.
0: 그렇죠.
1: 아,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도.
0: 잘하셨어요.
1: 어, 너무 잘하시네요.
0: 근데 이분은 배운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제조아리랑은.
1: 예. 한 번 배우셨죠? 두 번 배우셨나요?
0: 두 번이요.
1: 아, 두 번?
0: 두 번이요. 네. 네, 그러니까.
1: 아, 그렇게.
0: 건강하게 어, 다질 시간은 그렇구나. 없었죠.
1: 예. 네.
0: 그래서 이제 장단만 잘 지키시면은 워낙 또 흥을 많이 갖고 계신
1: 그렇죠.
0: 분이에요. 예. 자.
1: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이
0: 그 다음 이제
1: 그 다음 분은 누구시죠?
0: 그 다음 이분에는 2인창으로 준비하셨어요. 단천아리랑을 준비하신 안인호 그리고 김영희 학생이에요.
1: 단천아리랑
0: 네.
1: 네 단천아리랑
0: 네. 네
1: 저기 뭐야 저기 새마치 장단 단천아리랑 아라리로 네. 맞죠?
0: 네
1: 자 덩 덩비덩
0: 아라리 아니야 잠깐만요
1: 전주를 듣고 들어가셔야 돼요
0: 전주를
1: 듣고 덩 네.

0: 좋습니다.
1: 아우, 잘하셨어요.
0: 각도가.
1: 네.
0: 네, 단천아리라는 또 준비를 하실 줄 몰랐네.
1: 그렇죠. 예, 예전에 배웠던 단천아리랑이었어요.
0: 네. 네. 자, 네. 자, 그다음에 단천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1: 우리 연변으로 와야죠.
0: 아, 연변으로.
1: 연변으로 왔습니다. 아리랑 연변을 준비하신 신옥 학생입니다.
0: 아리랑 연변?
1: 예. 네.
0: 아이고, 세상에.
1: 세상에.
0: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1: 예.
0: 네. 네.
1: 자.
0: 자, 우리 그 박서연 선생님이 했던.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영화 선생님 가르쳤잖아요.
0: 그렇죠.
1: 네네네.
0: 박서연 선생님 이 노래 기가 막히게 잘 부르셨어요.
1: 네, 그럼요.
0: 네. 네. 자, 해봅시다. 자. 시작!

0: 그렇습니다.
1: 아우 잘하셨어요.
2: 아유 제가
1: 네
2: 또
1: 아우 잘하셨어요.
2: 네. 아주 오래전에 가르쳤던 그 연변 아리랑인데
1: 그러니까요.
2: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1: 네
2: 너무 잘하시네.
1: 그러니까요.
2: 네. 오늘은 또 뭐 저렇게 아니 벌써 네. 지금 너무 노래를 지금 나도 요거 좀 배우자.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1: 네네.
2: 야 나도 요거 좀 배우자.
1: 들으셨네.
2: 제가
1: 아, 네.
2: 다른 건 몰라도 귀는 엄청 박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1: 너무 좋으셨죠.
2: 네. 네,
1: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 좋았죠.
1: 이런 긴장하면서도 짜릿한 네. 맛이죠.
2: 네. 네. 네. 그렇죠.
3: 앉아 할 때보다 서서 하니까 또 긴장합니다.
1: 아, 그래요.
2: 아, 네, 그렇습니까? 네.
1: 다음에 학생들 그냥 앉히지 말고 그냥 서서 같이 네. 서서 배우시.

0: 될래요 그러면?
1: 아니요. 아주 뭐 오늘 저 마지막에 부르, 네. 노래 부르신 분은 네. 분장도 아주 뭐 어디 최고급으로 하고 오셨네요.
0: 네. 네. 준비를 단단히 하셨네요.
1: 단단히 하고 오셨어요.
0: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총적으로 네?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
1: 평가를 해 주신다면 네. 너무 잘 너무 다들 잘 하셔 가지고 네. 뭐 제가 뭐 딱히 평가를 드릴 말씀은 없고 네.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아리랑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리랑 많이 부르시면서 네. 또 이렇게 아리랑 많이 부르시면 건강도 해지고
0: 네. 네. 또 젊어지시고
1: 웃을 일도 많아지시고 뭐 아니 뭐 지금 현재 뭐 이미 너무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네. 더 젊어지실 필요는 없어요. 네. 더 젊어지면 저보다 더 젊어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네. 노래를 앞으로도 열심히 네, 변함없이 예, 열창을 하시면서 방송을 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네. 이렇게 그냥 문득 이렇게 네. 오늘 정말 뜻밖의 우리 그 이런 파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예가 없죠. 근데 평소에 많이 또 연습해오셨던 그 노력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1: 보여지죠. 네. 그럼요. 네.
0: 그래서
1: 지금 갑자기 이런 그 모임을 이렇게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0: 그래요. 네,
1: 갑자기.
0: 갑자기요.
1: 네, 그냥 갑자기 네. 예고 없이. 그래야만이 네. 어떤 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얼마만큼 연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네, 연습 네. 안 했으면은 뭐 못 하시죠.
0: 예.
1: 근데 연습을 많이 다 하셨나 봐.
0: 그러니까요.
1: 네, 네. 대단하십니다.
0: 남은 시간은 한 몇 네. 분밖에 없는데 제주아리랑을
1: 또 열심히 또 해야지. 제주아리랑은 좀 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자가 아직도 좀 익숙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아리랑 네.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하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이쁜 아나운서 이렇게 잘생긴 선생님, 또 저렇게 연주 잘하시는 반주자 선생님까지 이렇게 세트로 네. 여기 또 이 카메라맨들까지 이렇게
0: 얼마나 카메라맨들이
2: 지금 없죠. 네.
1: 없죠.
0: 너무 잘생긴 카메라맨들.
1: 그러니까 네. 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0: 네.
1: 자,
2: 감사합니다. 네.
1: 뭐 저녁에 밥이라도 사시겠지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아리랑 한번 해봅니다. 네.

0: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2: 야, 잘하셨죠? 아우, 너무 신나신 것 같아요.
0: 신났죠? 너무 신나가지고. 네. 뭐 한 5시까지 할까요?
2: 그럼요. 그냥 반주도 네, 계시죠.
0: 계시죠. 네. 네. 아니, 뒤에 방송 다 취소하라고.
2: 40분이면 좀 짧을 것 같아요.
0: 5시까지가?
2: 아니, 40분이나 시간.
0: 40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5시까지 하면 안 되네요.
2: 리오나 선생님 되면 저희도 네. 되죠.
0: 아, 되죠. 네. 네. 네. 뒤에 방송은
2: 어떻게 뒤에 방송 다 어떻게 하든지. 안 되죠. 네.
0: 아유. 고맙습니다.
2: 자, 오늘 아유, 특별히 또 특별하게 또 오늘 갑자기 마련된 예, 우리 전시의 날. 여러분 너무 고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또 선생님으로부터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셔서 오늘 저녁에는 정말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실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영환 선생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그리고 장고를 저 반주를 맡으신 네.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2: 박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2: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삼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침향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으로서 초온 청심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추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겠다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심장과 폐경락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절대 홀쇠할 수 없는 중요한 그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파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가강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의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의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도대체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의 심하다는 것은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조현 표현은 무엇인가?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의 심한 림상 표현입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본인 혹시 심장병이 있어서 주저한 지 10년, 20년 지나갔다면 자기절로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침을 잘 짓고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가래가 생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듯 거칠하죠.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는 걸 모두 와서 심폐의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이 초원청심환 얻은 후에 오래 썼습니다. 한 두 개라도 썼습니다.
1: 예. 아, 예. 두 개라도 쓰니까 야둡딸 좌우 견제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2: 예. 근데 특히 저, 근데 이 혈압이가, 예, 온전하게 가만 혈압이, 혈압이하고 여러 가지를 바꿔먹었다는데, 이거 쓰면서부터 예, 혈압이 온정된 바람에 혈압이하고 내가 끊었습니다, 지금.
1: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데, 심장은 혈압,

0: 혈압을 생산하는 동력 펌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공동이 좋아지니까 수축이완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항상 그래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게 나가서 예, 조금 걸어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0: 예.
1: 아, 후두두 하면 예, 숨이 잠깐만 차고 숨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다리랑 이제 후두두 하면 내려갖고 그냥 이래서 그래서 나간 지서 조금 앉아있다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예, 이약 쓴 다음에 나가서 그것도 뭐 한 시간씩 된 게
0: 아, 그렇죠. 야들딸 복용하시니까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돼 있죠. 예.
1: 그리고 항상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이게 입안에 자꾸만 쓰겁고 냄새도 나고 예. 그리고 마른 기침이나 기침이 자꾸만 나고 그랬답니다.
0: 아, 예.
1: 예. 예. 그러던 게 지금 이런 증세도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잠을 원래 제대로 못 자고 했는데 지금 잠도 참 잘 잡니다 지금.
0: 아 예 예. 전형적인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난 겁니다.
1: 예. 그래서 이 약 쓴다면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모른다. 내 이번 달에는 다른 약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 약처럼 이렇게 효과도 없고 또 이 효과 빠르고 이런 약
0: 부작용이 거의 없죠 또. 예 예.
1: 하나도 없고 뭐 먹을수록 뭐 가장 더 맑아 정신나 맑아지고 좋아지고 예 이러니까 나 지금 내 이 약을 뭐 꾸준히거나 아래 아무래도 뭐 몇 개 정도 좀 더 써올려고 그랬네.
0: 예, 이 제품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심장병 몇십 년간 내내 심장병 치료함에 있어서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겠다며 절대 알수는 숨을 내려지 마시고 차수는 가히 띄엄띄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기본으로서 효과가 좋다 하겠다며 한동안 제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초원 정신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우리 가족도 예, 우리 고모로, 이모로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고모님이 특별합니다. 하심이 다 붓겨서 지내 행표구에 숨 헐떡헐떡 하고, 바로 진도 못한다. 당뇨병이나 당뇨까지 있어놔.
0: 아, 당뇨하고 예. 심장병은 너무 가깝습니다.
3: 그렇지요. 예. 그래 놓거나 더 바빠한다.
0: 그렇죠.
3: 말인다.
0: 예.
3: 예, 혈탈 조절해야 되고, 혈압 조절해야 되니까. 그 혈지까지 번호 파놓거나 그좀 삼질하지 뭐 어떻게 약을 쓸때 방법했지 댄디도 그저 그 당시 오실 때 없더라 말인다 전약 써도 아이 되고 그래서 내 쓰던 거네 한달 치료에 또 대접시켰다 말인다
0: 예.
3: 그런 게 우선 먼저 예, 하신 부기던 게 그게 내려가 몸이 그렇게 무겁던 게 그게 지금 헷갈아진답니다.
0: 심장 공능이 예 그렇죠. 예. 당뇨병으로 해내서 심장병, 심장병으로 해내서 콤파체 이상이 생기면서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리고 예, 그 혈압이 혈당, 혈지 조절해야 되던 게 그게 조절되고 예, 그런데 쉬지도 못하던 게 예, 지금 밤잠 잘 자고 예, 식사를 잘 한단다. 식사도 못했습니다.
0: 아 그럼요.
3: 예, 소화가 안 돼서.
0: 아, 예.
3: 그래 그렇죠. 예, 식사도 잘하였거나 오늘은 예, 좋을 때 예, 아우가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써보겠단다. 예.
0: 아. 아,
3: 그게 좋다. 다른 약도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이게 효과를 본다. 그래서 예, 좋아요. 고마워서 영 그린다.
0: 예, 이 제품 자체를 예. 믿고 쓰시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과 접촉한 시간만 해도 한 근 20년에 달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놓고 쓰시면 됩니다.
3: 예. 예, 그 오늘 약도 대체를 못한다. 약을 예. 대체를 못한다. 예. 예.
0: 그럼요.
3: 그래서 오늘 아홉가 배달 받자 그래요.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시기 예.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가슴이 이래 계속 침침하고, 예, 두명 가면 오늘 숨이 잘 올라와요. 아, 그래서 그 광고를, 선생님 광고를 듣고서 좋은 정신만 싸먹었는데, 어, 효과가 좋습니다. 어제는 일단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4: 이게 타타타타 이 가슴이 저 침침하던 게 어제는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0: 아 그래요?
4: 그리고 그저, 예. 예. 그리고 전문가 이 그전에는 가슴이 그저

0: 바늘로 수수수 질건 넣는 것 같습니다.
1: 아, 협심주입니다. 신저투이라는 게.
0: 네.
1: 예.
0: 그래서, 그래서 뭐, 자부름도 잘 아유고, 아프다 하면 돌아눕기도 바빠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전증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이 좋은 청심환은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예, 고요 준주약이께다에, 예.
1: 아, OTC 공약입니다.
0: 예,
1: 부신몽약
0: 어떻게,
1: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예.
0: 예,
1: 심노컷은
0: 어떻게,
1: 아주 믿음성이 강한 몽약에 속합니다.
0: 예. 예, 그래서 정말 식용 넣고 먹을 수 있어서 지냈었습니다, 나는.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오늘 그뭐 활동이 좋을 적에 또 아까 주문해 먹겠습니다.
1: 예, 본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1: 예, 안녕하세요. 네.
3: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심장이나 빠는가, 여 집에서의 문을 열어도 그 소리도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디 시내 가서 자동차가 나가려고 해도 그 보냈다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이 7층인데, 내려갈 때도 서너 번 안간 집구석을 샜다던지 내려오고, 그래, 올라갈 때도 한 서너 번 씁니다.
1: 예.
3: 그래, 올라가서 숨이 차서 주심하늘이 먹고, 이러면 이렇고, 이거도 곧다 예뻐있죠, 주심하늘 먹어요.
1: 예, 구금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죠. 예.
3: 근데 심장이나 빠놓을까에, 아, 미네 다리 나가자고 맥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합니다. 다리 한 발자국도 내 집이 바쁘고, 아니, 무슨 탈인지 미네에 무릎이 많은 맥이 나가지 않은 나무한테 무릎이 가놓서
1: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갔다 왔다 하는 이 힘이 약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제일 체중을 전반 받아내는 게 무릎 관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맥이 떨어지고 조금만 걸으면 앉기 쉽고 이럴 수밖에요. 예.
3: 예. 그래서 조금 그래서 앉았다가 조금 그러면 또 숨을 차고. 아, 그래서, 아, 연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게, 아, 심장 100분제 한 60, 70 맥 했답니다.
1: 하하, 예.
3: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 초래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구수사고 맥협정 치고도 몇 년이 지나니까, 또 다시 가슴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통신 안 했으니까, 아, 이런 수술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좋은 청심환이 영도수마 약이 나네. 심장약은 많이 썼습니다. 경구난 약을 좋다는 다 썼는데, 이 좋은 청심환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할 바가 없는 겁니다. 예.
3: 네, 나 이리 효과 또 써서 쓰다고 그랬나.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아, 건강
3: 감사합니다.
1: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정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너무 좋습니다. 이 심장이 통쇄나고, 그 다음에 이 대개는 대출이 올라가고, 소화 안 되고, 예, 혈압도 저리 안 되고, 이래던 게, 이뭐 병원에서 무슨 암만 치료를 해도 그래도 얘 나오면 또 재발하고, 이래던 게이 정신만 지금 시작했었는데, 이곳에선 지금 병원 아이 같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4: 혈압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여러 면으로 영 좋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자문할 거니, 이 강경화 한다 했는데, 지금 이 심사에 대해서 지금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강경화에서 이거 써도 이롭습니까?
1: 강경화 이름 보니까 연세가 꽤나 7, 80이 정도는 거의 되셨겠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이 연세의 심장에 전혀 문제 없다는 그것은 현실적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증상 들어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지시키는 게 기본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5: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기원합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 어느 기관이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0: 숨이 차고 하품을 잘 합니다. 심장병인데 숨이 많이 차는다. 무엇 때문에 숨이 차는가 하면 우리 심장혈에 꼭 만파 상태의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 포화 상태는 98% 그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심률이 고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정상 심률은 그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표준 심률로 놓고 말하면 60차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지금 심장 주자를 하신 분들 스텐트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베탈로그라는 걸 일단 주자를 하게 되면 평생 들은 약이 뭐 6가지 내지 7가지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약 가운데 베탈로그라고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심박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병 자체가 너무 심률이 빠른 이런 차원에서 떼는 약이 바로 이제 그 베탈로그 같은 이런 제품인데 이럴 때에 대한 베탈로그 수를 줄이고 본 제품을 대신에 쓰게 되면 오히려 심률이 정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60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우리 지금 심장병은 당뇨나 있거나 갑상선 기능 항질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더 범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잠자기 힘들어지는 것도 심장병 환자들이 전형적인 증상에 속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렸다.
1: 연변 뉴스.
2: 연변 뉴스.
3: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이 연결에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4: 연결시에서는 인재안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 전사슬 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동북 한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입시의 즈음에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연길에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학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알심들여 잘해 매 하나의 고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응시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조적으로 도합 7,759명 수험생이 대학입시에 참가하는데 8개 시험구역과 1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제1중학, 연변제2중학 시험장소를 찾아 무선전 감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조절, 감시 설비 운행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신근하게 일하고 있는 광범한 시험 사무 일꾼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시종 신중을 기하고 계속 분발해 재반 준비 사업의 전반 절차와 각 고리에 대해 재정리하고 재완산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0: 세밀하게 빈틈없이 틀어줘 조용하고 질서 있으며 편안한 응시 환경을 힘써 조성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사회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의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한 차례 큰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성취하는 관건 승부입니다. 이 시험은 10여 년간의 해이함 없는 노력을 담고 있고 수많은 가정 기대가 들어있으며 뜻을 세워 분투하는 매 학생의 인생 방향과 관계됩니다. 전주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는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주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틀어줘 평안하고도 공정하며 따뜻한 대학 입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 기품과 시험 교율을 엄숙히 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경계를 병행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험지 기밀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틀어주며 시험장 관리와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신형 고도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계 단속해 시험장 질서가 정연하고 시험이 공평 공정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모든 수험생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수험생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교통정리, 소음통제, 음식안전, 무더위 방지 등 종합보장을 착실히 잘하고 수험생에 대한 심리지도와 입문배려를 강화해 수험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신심을 강화해 재수준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응급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각종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관리, 기상 등 부문의 연동협조를 강화하며 시험 장소 주변의 안전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시험 장소 주변 안전 순찰 빈도를 늘리며 자연재해, 악천후 등 돌발 상황 대처 예비안을 완성하고 재반 돌발 상황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해 대학 입시 전반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만무일실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4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6진 곤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11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4건, 편지 7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훈춘시 2건, 종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4건, 종점 사건 1건, 화룡시 1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1%, 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18.2%,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2.7%를 차지합니다.
0: 각급 인재 사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청년 연결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각종 인재의 주거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2일 인재 안거 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 안거 전사슬 보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관련 부문 책임자는 연결시 인재 안거 정책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목표에 맞춰 인재 발전 전주기를 아우르며 안거로 인재 유치, 보조금으로 인재 남기기, 봉사로 인재 배려라는 세 가지 사업 향도를 확립하고 인재 안거 보장 토대를 단계별로 튼튼히 다집니다. 연결시 인재 영입 봉사 중심 부주임 수점5입니다. 졸업철을 맞아 연결시에서는 인재 안거 정책을 승격시켰습니다. 인재 림시주택, 청년 쉼터, 주택 임대 구매 보조금 등 지원 조치를 내놓아 청년들이 구직부터 현지 정착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게 돕습니다. 따뜻한 안거 정책으로 청년 인재를 남기고 전국 각지 대학 졸업생들이 연기대와 정착해 꿈을 키우도록 이끌렵니다. 연결시에서는 루계로 인재 안거주택 2,300여 채를 마련해 인재 구직, 취직, 정착 전 과정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다원화 주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서는 표준화된 인재 아파트 240채,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전문가 아파트 183채를 마련해 재직 인재의 단기 숙박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 쉼터 봉사를 중점 승격시켜

0: 지 청년들의 연길 구직 첫 정착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수전모입니다. 청년 쉼터는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1인당 신청 횟수는 최다 2회로 제한하고 30일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쉼터 입주 자격이 1층 완화돼 본기 졸업생에 국한되지 않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연길 호적이 없는 인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인재 연길 위챗 공식 계정에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소속 채용 단위에서 대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길시에서는 중고급 주거단지의 기존 주택 1845채를 선별해 외지 인재 전용 임대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상시적 인재 안거 보조금 기재를 구축하고 취업 창업 임대 보조금, 1차적 주택구매보조금 등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루게로 청년 연 5,721명에게 각종 인재보조를 지급했는데 도합 1,576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 처리 속도 제고와 부대봉사 보강 등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 청년들의 집결 효과가 두드러져 도시 발전에 끊임없는 신선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오가는 진심어린 편지는 동북 한 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축구 경기에 진한 원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열전 심양은 연변의 진심어린 초청 편지를 보내 연변 축구 선수와 축구 팬, 수험생들을 심양으로 초청했습니다. 편지에서는 심양의 축구 저력을 소개하고 나서 동북 초대형 장터를 준비하고 양걸춤과 조선족 농악무 공연, 특색 미식 체험 등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버트를 초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에 연변에서 보낸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료년과 길림 두 지역 축구 우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프로리그 원년의 고전 대결에서 경기 전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두 지역은 이미 동북 축구계의 독특한 형제애를 형성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경기 제일 우정유일 의리념하에 앙양된 자세와 투지로 축구 고향의 저력과 담당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지역의 편지 교류는 일반적인 체육 경기를 넘어 두 지역 문화 관광, 상업 무역,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생동한 담채로 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자원교류, 문화교류, 소비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구장 열정을 지역협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동북 한가족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동북의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고품질 발전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온라인 음식 봉사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 책임 리행 감독관리 규정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음식 영업 행위를 더 규범화하고 근원에서 식품안전 우환을 예방하며 새 규정 락착을 추진하기 위해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손잡고 온라인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집법 검사를 했습니다. 집법 일꾼들은 길가에 자리한 음식점을 찾아 식품안전 관련 기준과 대조하면서 영업 자격, 주방 위생 환경, 식품 가공 조작, 음식 밀봉 포장 등 핵심 절차를 중점 검사하고 현장에서 위험 우환을 검사했으며 새 규정을 전면 해석했습니다. 또한 음식 경영 업주가 새 규정에 맞춰 시정하도록 독촉해 온라인 음식 주문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서는 플랫폼과 음식점의 책임 경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새 규정 내용에 따라 집법률권들은 음식점 자격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고 영업 주소가 실제 장소와 같도록 요구했으며 매장 식사 불가 표지판과 전임 식품안전관리 인원 배치, 위험 예방 통제 기재 완사를 요청했습니다. 주 시장 감독관리국 음식 봉사 감독관리처 처장 사홍발입니다. 온라인 입점 음식점 매장명은 실물 간판명과 일치해야 하며 가공구역 외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포장된 배달음식은 개봉하면 원상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올 들어 전주시장 감독관리 부문에서는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분야 문제에 집중

0: 온라인 음식 봉사 규범화 주의 고지서와 염변조 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 음식식품안전 규정 법률 위반 문제 단서 공개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온라인 감독과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해 6개로 온라인 입점 음식업체 연 6,576개를 검사하고 부적격 업체 38개를 온라인에서 퇴출시켰으며 위법 행위 210건을 조사 처리하고 2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홍발입니다.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5가지 청결표준, 3가지 청결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식품안전 인터넷플러스 AI 감독관리 건설사업을 심층 전개해 식품안전감독관리가 부문의 순회검사로부터 기업의 자발 전시로 전변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소비자들이 인터넷플러스 AI 감독관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모두가 식품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을 누리는 사회공동치리 합력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1: 길림성 교육시험원이 근일 2026년 6월 전성 각종 교육시험 편성 달력을 공개하며 대학 입시, 초중학업 수준시험, 대학 영어 4급, 6급 시험 등 관건 시험 기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입시 성적은 6월 25일에 정식 발표됩니다. 전국 대학 영어 4급, 6급 필답 시험은 6월 13일에 진행되며 초중 학업 수준 시험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영어 응용 능력 시험 등 각종 사회성, 학업 관련 시험 일정도 달력에 함께 공시했습니다. 성교육시험원은 수험생과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공고를 주시하고 미리 시험 준비를 잘하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여유롭게 시험에 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0: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 연변지대 지휘중심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훈촌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왼쪽 손바닥을 다쳐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거쳐 연변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경찰 호송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직 민경은 신속히 가족과 연락해 차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연길 북고속도로 출구에 인원을 배치하고 구급 시간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료금소에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구조 대상을 실은 차가 료금소를 빠져나오자 호송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구간 여러 곳에 도로 공사로 통행 여건이 복잡했지만 민경은 분초를 다투며 차량을 인도해 단 10분 만에 부상자를 연면대학 부속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진단 결과 부상이 심각해 장춘으로 보내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경은 즉시 련동 기재를 가동하고 연변철도 공안처 연길서역 파출소와 협의해 고속철도역에 비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장춘행 최근 발차 고속열차 출발까지 20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은 급히 차를 몰고 부상자 일가를 연길서역까지 호송했습니다. 철도 민경의 협조로 부상자는 녹색 통로를 통해 무사히 고속열차에 탑승해 소중한 구급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손북치고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 시즌이 근일 우름치에서 개막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에서 보낸 도나시 문화관 창작 조선족 무용 희열이 공연 무대에 올라 길림 대중문화의 풍채와 연변 민속문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연길시에서는 연변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태평거리 애달로부터 군민로 구간, 연변 이중 시험장 위치한 애달로 청량거리부터 태평거리 구간, 연길시 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낙원골목 애달로 입구부터 단결로 입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합니다.
1: 도시 정밀화 치리 수준을 높이고 도시 면모와 통행 질서를 최적화하기 위해 용정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제대에서는 연일 도시관리 중점과 대중 생활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춰 폐기 비기동차 무단주차, 규정 위반 영업, 무분별한 양견, 학교 주변 안전우환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문명 새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0: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3일 대학입시 전 시장안전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시험장소 집단 급식업체, 시험장 주변 음식점을 엄격히 검사하는 한편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을 검사해 간식, 음료 등 제품의 유통기한 만료, 기한 림박 제품 혼합 판매 문제를 정돈했습니다. 시험 문구용품에 대해서는 주변 문구점을 추출 검사해 입비 연필, 종성펜 등 입시 필수품의 구매 경로와 제품지를 확인하고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1: 주말 근교 여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여름철 피서 명소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훈촌시에서는 6일부터 내륙계곡 직통 공공버스를 마련합니다. 해당 버스는 주말 전용 노선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며 탑승 지점은 훈촌 일종 운동장이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정시 출발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촌룡, 박홍이었습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각종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장약 심내방 우리 활동을 합니다.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내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9곽 싸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2470원에 드리기 때문에 50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2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700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9곽을 사자면 2270원에 살 수 있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17곽 3,700원에 살 수 있죠.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에 드리기 때문에 4,752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맹절 우대 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6,628원에 살 수 있죠.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우리 활동에 참가하려고 생방송에 전화한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의 리물시트를 더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는 이런 분들 문의하시고 사신 할 때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아픈 부위에 붙이면 통통이 제거되는 백초금골첩 8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9곽을 사시는 분들 문의하시고 산다 할 때 또 그 백초금골첩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우리 장약심내방이라 할 때 군천좌실이 조제원칙에 따라 제소한 이런 중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는 장약심내방이 군약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서홍화이고 다른 하나는 황계입니다. 예. 서홍화에 대해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군약이 하나인 황계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 황계는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소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네.
0: 거기다가 예, 뒤에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지 못한 소리도 나고 해서 예, 몸에 변화가 보이니까 예, 신경 썰러 그렇단다.
1: 예.
0: 이런 병에 치료 못한다고 이사가 말합니다.
1: 네.
0: 이렇게 소리 나다가 예, 도망가니 귀멀 같습니다.
1: 네.
0: 그러던 사회 방송에서 선생님이 소장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1: 예.
0: 약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한 달 더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달, 네.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빠진 게 알립니다.
1: 예. 네.
0: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어떤지 뭐다 소리 아이 납니다.
1: 예.
0: 제가 이 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잘하셨죠. 예.
0: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이 혈압과 머리에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예, 단약 심해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먹게 됐는데 여섯 달 더 먹고 예, 단약 심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도 그리 너무 잘 된다.
1: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원래
0: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맨날 먹고 고치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예, 맨비고로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전화 3시간 이상 따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고 예, 못해 못한다.
1: 네.
0: 이렇게 좋은 약 소개해 줘서 예,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진해방 예. 먹고 있는 환자인데
1: 예.
3: 혈압이 진해 높아가지고 안, 저기 조절 잘해야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 됩니다. 예. 예, 혈압이 그래서 혈압 약을 그냥 달고 살다 나니까 예, 저기 뭔가 위도 상하고 콩팥지도 상하고 간도 상하고 여기저기 몸에 영 많아졌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게 서양 자꾸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이게 서장에서 난 장약이라 하니까 예,
1: 중약이지
3: 이담서에 가서 예, 이담서에 가서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한번 시험적으로 써보느라고 예,
1: 예.
3: 써보는데 별로 효과 있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쭉 먹었습니다. 1년 석 달에
1: 예.
3: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섯 달쯤 되니까 예, 혈압이 이렇게 안정되던 나는 이렇게 혈압이 자꾸 받아 있었습니다. 근데 혈압이 안정돼가지고 소리니 이건 감각이 좋더라 말입니다. 계속 센 지도를 받자고 소리 그 저기 문의를 하니까 이거 감량하면 좋겠다고 소리니 그래서 한다. 예. 그래서 저기 날마다 먹더냐고 예, 이틀에 한번 먹어보고 사흘에 한번 먹고 나흘에 닷새 예. 이렇게 가서 감량했단 말입니다.
1: 그렇게 감량하면서 예. 떨고 해야 됩니다.
3: 예, 예. 두 번씩 먹던 거 한 주일 실험해보고 예.
1: 그렇죠.
3: 그다음에 또 한 주일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데 약도 달 반이 되니까 이게 혈압이 완전히 조절이 잘 되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이제는 혈압약은 그것도 진내방만 먹어도 이렇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예, 노경색, 뇌경색이 다발성 뇌경색이 두 번에 나왔어요.
1: 예.
3: 향 머리고 향 어지럽고 뒷골이 당기고 아프고 예, 정신이 납니다. 머리 힘 돌아가고 예, 아프고 저기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랬는데 예, 이 심내방 먹으면서 그 증상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아, 예.
3: 예, 그러니까 효과 영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저기 뭡니까 이게 반신이 되니까 좀 저림에 뇌경색이 오다 날까 예, 반신이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예, 저기 그랬는데 예, 그 지금 저리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1: 좋죠.
3: 그리고 예, 그리고 이상하게 잠깐 예, 그 나는 예, 이 종아리 대단히 시리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시리고 근데 발은 영 따갑습니다.
1: 예.
3: 발은 따가봐서 예, 눈이 펑펑 쏟아져도 토세시구나도 발 시린 거 모르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까지 없어졌습니다. 선발이 저리고 이러면서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영편안하면 이거에 못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1: 바쁘죠. 그게
3: 다리 후끈구 달아오고 다리는 정아리는 싫어서 그저 거기다 그냥 도시를 끼우고 댕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돌이 이선 나이도 있지 해서 이선은 뭐 약 좀 이렇게 괜찮은 약을 천천히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않고 뭔가요.
1: 맞습니다. 그 연세 때문에.
3: 예. 예. 그래

0: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도 열매 줬으니까 돈을 감해 주고 예, 활도
1: 예, 이 돈을 감해 주면서 우리 경제를 그 경제상에서 경제를 전략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0: 예, 예. 이런 활도 또 이때까지는 약 먹어서는 없었단
1: 없었습니다.
0: 예.
1: 두 번이나 예. 감해 주는데.
0: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아이고야. 약 싸자 하고 36가 배달 받았습니다.
1: 예.
0: 둘이 대나이 먹고 있단 말입니다.
1: 와, 예.
0: 예, 우리 동미가 예, 친구가, 같이 활동하는 친구가 예, 그, 이렇게 제머리도 떨고,
1: 예.
0: 손도 떨고, 다리도 떨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예, 음식 먹을 때는 이 손으로 떨다니까, 예, 지금 음식 찍기도 바쁘고, 다리도 그냥 떨고, 이렇게 불편하단 말입니다.
1: 예.
0: 거기다 또 심장도 아이뒀습니다. 그래서 예, 내 소개를 해가지고 약 먹는데, 영 좋답니다. 그래서
1: 아.
0: 내가 전번에 만나가지고 서리는 이번에 이게 저 신내방 할 때 영 좋고 약 감해주고 영 대다야 좋으니까 난 이번에 할 때 상관에 썼다니까 자기도 배달 받겠단다.
1: 예, 이번에 예. 돈 감해주는 우리 할 때 열매 좋습니까? 예.
0: 예.
1: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979.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3: 혹시 아이 듣깁니까?
2: 안 예. 들립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1: 지금 예. 들립니다.
3: 예.
1: 예.
3: 선생님, 저는 예, 이 장약 신내방을 먹는 환자인데.
1: 예. 예. 자꾸 계속 끊어집니다. 그게. 신호를 잘 자꾸 말씀하십시오. 그 예. 되는 데 가서 그 창문고 쪽에 가서 얘기를 하나 그랬쇼.
3: 그랬는데 이렇게 이렇습니까? 엄청 예,
1: 뚝뚝 끊어집니다. 예.
3: 예. 그래, 또 뭔가 소약, 이 뭔가 혈압약을 예입니까? 지시 이렇게 계속 먹었댔는데,
1: 예.
3: 이 장내 신내방을 예, 7달 싸우 먹은 후에, 예, 또 선생님 이런 지가를 받으면서, 예, 2, 3일에 한 번, 또 4, 5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1: 예,
3: 한장 했댔는데, 예, 그때부터 예. 이 장약 그려가지고, 예, 이, 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예.
3: 예. 그리고 또 몸에 경화도 있고 녹음체 부수도 있고 또 혈지도 높고 가슴이 또 답답하고 숨이 차고 다리도
1: 예.
3: 저리고 예, 뭐 어지럼증이 또 머리 어지럼증이 나고 또 머리가 그리 더분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병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약을 많이 써봤는데 예,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선생님이 이 서정약 강의가 예, 내 마음에 와서 닿기 때문에 예, 이 약을 쓰고 있었는데 예, 머리 흐리 더분하고 어지럽던 이런 증상이 인사에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1: 좋아집니다,
3: 예,
1: 그게.
3: 예,
1: 그런 효과도 내야죠, 또 원래.
3: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던 것도 예, 다 이렇다니까.
1: 예.
3: 예, 지금 그래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예, 바짝 납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발다리도 예, 저리던 게 예, 저리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내가 예, 이 약을 먹고 이렇게 좋아지니까나 우리 언니가 예, 내 소개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언니는 예, 저 뭔가 저랬더니 있단 말입니다.
1: 아, 예.
3: 예. 그래서 말하기도 싫어하고 아무리 웃겨도 웃지 않고 예,
1: 아.
3: 그 사람들과 이 어울리는 근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1: 그런 데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원래.
3: 예,
1: 어울리지
3: 예,
1: 못함.
3: 지금 예, 영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예, 지금 이 저기나 뭐야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예, 여러 활동에 참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1: 마이김이 회복됐구만.
3: 예, 영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이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나 이 활동에 참가해서 예, 약을 또 써보겠답니다.
1: 예, 좀 그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예, 이 예. 우울증, 그게 저리저리라는 게 우울증 말하지않까 예. 그런 배가 그게 좀, 그 한참 좀 약을 써야 됩니다. 예.
3: 아.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1: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3: 예,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당약 심리방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약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많은 효과 봤습니다. 저는 오세산에 두 번 와서, 반신이 발끝이 들리지 않아, 집 짓고 깨서 정말 바깥에 나가면 작은 노래도 걸리고, 집에서는 정말 이 문턱에도 걸리고 이래면서 엄청 고생하고, 시리고 졸리고 마음에 이래면, 통증도 나고 이래 고생했대는데 많은 약을 써왔지만 얼마 좀 치료되고 치료 안

0: 되더란 말입니다.
1: 예.
0: 그래다 얼굴도 이렇게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꼬지와가지고 어느 당에 대고 떨고 밥도 뭐 삼키기 바쁘고 때론 해도 씻고 그래서 벌도 씻고 이랬네. 정말 엄청 힘들었댔습니다. 그래던 게 지금은 이 악덕이 좀 약은 맨발 선택 잘한 덕이 지금 모든 것이 걸른데도 불편없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됐습니다. 눈 덮인 거나 뭐이나.
1: 예. 해보고 잘 됐습니다.
0: 지금은 정상 생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0: 이 약은 이 정말
2: 여보세요.
0: 예. 귀는 안 좋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이제 되게 들립니다. 지금.
0: 예. 그런 그 소장에서 이 오염이 없고 활성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자연약재를 만든 약이 돼 그런지 옛날에 선생님도 말씀하다시피 소장약은 1등 약재래 이제.
1: 예, 이게 산소 저장량이가 그렇게 많은 이런 약재라 말입니다. 예.
0: 예.
1: 그래놔서 그렇게 좋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애기 연한금을 아이 네 가지 연한금이 들어간 약재지 아이고 홍경천은 어떤 그 이상의 야생약 젤만 그런 약이 되놓으니까는 약효가 이렇게 강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1: 맞습니다.
0: 농도치 딱 중풍 치료 된다 하니까 이 뭐니까 약관에 딱 씌워져 있는 약 쓰니까 더구나 바원이 있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원래 네. 거기에 닦아서 씌워져 있는 거 써야 됩니다. 이게 기실 이 약과하게 쓰여 있는 그 이 주치공능이라는 거는 이 신분증 우리 사람들이 이게 지금 신분증 누기나 다 있잽니까.
0: 네.
1: 그 이 그 주치공능은 이 기실 한 사람을 놓고 말하면 신분증과 한 가지입니다. 그 신분증이 김모모면은 계속 그 사람 김모모이지 소모모래도 되고 리모모래도 되고 박모모래도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 거기 딱 중점이 있습니다. 거기 주치공능이가 거기 중점이라 말입니다. 그게 어떤 게 치료를 한다는 게 그걸 자기 배에 있으면은 진단을 잘한 그 병원의 그 선진적인 설비를 진단한 이거 가지고 딱 곧 이렇게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이게 치료를 하지 않은 그 내용이 그 안에 있는가, 그거 딱 있는 거 선택해야 그게 딱 소리 나죠. 그렇습니다.
0: 네, 그래 놓으니까 나 심장도 좋아지고 지금 아무런 불편이 없고 내몸 네. 모르고 자고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 되고 정말 많고 많은 약 중 안에서 요 약 선택한 것만 정말 얼마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선생님 나는 이렇게 좋아지니까 지금 계속 장약 이 신내방 계속 먹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진 거 보고 우리 동창생이가
1: 예.
0: 이 뭐니까 대련이 송금 올라갔다고 왔는데
1: 예.
0: 뭐야 옛날에는 심장이 나빠서 그렇게 그래도 마을에서도 걱정하고 친척들이 형제들 자식들 다 걱정하던 게 어쩌면 이렇게 좋아졌는가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0: 그다음에 자기도 지금 선생님과 문의해다 이 약 써보고 싶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얘는 어떤가 하면 심요리가 지금 이렇게 48 50개
1: 예.
0: 4호 이렇게 뛰고 예. 그래 놓으니까 영 맥이 없답니다. 사지가 온몸이 맥이 없고 머리가
1: 예.
0: 지금은 뻥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정신지 내정신지 말수가 날이 없답니다.
1: 예.
0: 이런 데도 되겠는가 해서 물어봐달라고 된다면 이 내 활동이 좋을 때 자기도 그럼 36가구 배달받았어.
1: 그분 보고서 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맥박이라는 게 예, 사실 60부터 정상 범위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48 그렇게 되고 뭐 그렇게 조금 더 올라가는지 48 그런,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잼까. 예. 예, 근데 이게 정상 식률보다 많이 낮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피돌림이 잘 안 되죠. 예. 이 밀어주는 이런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이 피공급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정신하지 않아가지고 꼬리 그서 휘잉 한 게 정말 남의 정신지 무슨 내 정신지 이러면 산 이런 분들도 많죠. 예. 이 중리는 뭐이라는가 기혈부족이랍니다. 이런 거에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기도 조절해주고 기와 혈도 보충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그 주치공능에 적혀있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요 기혈부족이 좋은 이런 또 약재들이 또 들어가는데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소목이 또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부족 치료에 아주 좋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이런 기혈부족을 치료해주면 막 맥박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피라미 또 많이 보충해주면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그분이 그런 예, 이걸 보충해준다면은 정신하지 않거나 골이 휘잉한 이런 증상이 서서히 해결되죠. 예. 예. 그래서 기혈부족 해주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그분이. 24179
0: 저녁에 예. 배달 됩니까?
1: 저녁에도 됩니다. 그래서 241-7979번이 전화하시

0: 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여보세요. 네, 라디오 끄고 말씀해 주세요.
3: 예, 알았어요.
0: 말씀하십시오.
3: 여보세요.
0: 예, 말씀하세요.
3: 한 가지 문의합시다.
0: 예.
3: 이 약이 정상만 어떻게 말해요?
2: 장약 심내방입니다.
3: 장약 심내방?
0: 예.
3: 한어는 어떻게 말해요?
0: 장약 심내방.
3: 장약 심내방?
0: 예, 맞습니다.
2: 여보세요.
3: 예. 이 약이 자르마르 장력 신호방?
2: 네, 중요한 질문만 해주세요.
3: 예.
0: 그, 예,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어서오세요. 맞아요.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말씀하십시오.
2: 신호가 끊겼나 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황계는 소홍화하고 배합해서 하나는 보충해주고 다른 하나는 뭉친 걸 흩뜨려 놓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예, 두 약재가 함께 군약으로 돼서 기를 보충해주고 혈액을 잘 순환시켜주는 핵심 요구를 만족시켜주죠. 예,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천약은 세 가지입니다. 예, 홍경천하고 천궁, 당귀입니다. 예, 이 홍경천은 기를 보충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전신의 경락을 통하게 해주면서 한면으로는 황기를 도와서 기 보충을 더 증가해주고 증가시켜주고 다른 한 면으로는 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혈액이 잘 통하게 하는 이런 걸 그런 효능을 증가시켜준다. 예.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우리 도장들도 이 약을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0: 네.
4: 걸렸던 게 이 약 쓰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4: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근데 우리인데, 아주머니 한 명 있는데, 우리인데서 지금 그 활동하는데, 아주머니 한 명 있는데, 네, 우리 이렇게 서 증거보고, 예, 물어봐달라 얘기됩니다.
0: 말씀하십시오.
4: 예. 자기는 예, 입안이 마르고, 예, 해가 예, 터가 나지고, 예, 머리에 예. 항상 예, 뜨겁고, 아래는 그런 발이하고 다리는 차갑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써도 되는가 물어봐달랍니다.
0: 예, 그분 보고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우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고, 이런 원인을 예, 중에는 예, 신선부조라고 합니다. 예, 이 심장과 콩팥이 생리평형이 깨졌을 때를 말하죠. 예, 심장열은 세고, 콩팥이가 허하다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중이 음양, 오향학에서 보면은 심장은 화, 예, 불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콩팥이는 수에 속하는데 물이다 이 말이죠. 예. 예, 건강한 사람이라 할 때 콩팥이 수가 올라가가지고 심장이 열을 꺼가지고 심장하고 콩팥이 생리평형을 이루면서 무사하게 살아가야 된다. 예. 그런데 콩팥이가 많이 허해진다면 자기 자체가 허한데 남의 집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예. 이래면 중의에서 말하는 신선부조라는 병이 옵니다. 예. 우리 장약신뢰방에 보면은 콩팥이 허증에 치료작용이 좋은 성분들인 우슬이라든가 지룡 홍경천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콩팥이 허증으로 인해가지고 허열이 우로 뜨는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가지고 상초가 허열로 인한 열한 증상을 좋아지게 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열이 센 이런 증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인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당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선부조라는 병을 치료해낼 수 있죠. 예. 이 병이 치료되면은 입안이 마르고 혓바닥이 뭐 갈라터진다거나 그 위에 몸은 또 항상 뜨겁고 다리랑 발은 항상 차갑던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그분한테.
4: 예, 알겠습니다.
0: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리고 이 홍경천우는 예, 심장 피가 손상받은 것을 그 기가 허하고 어혈로 인해서 심장 피가 손상받은 것을 회복시켜준다. 이 홍경천이가 예. 그리고 장약 심리방이 천약 가운데서 그 천궁이 예, 이 천궁이라는 거는 기가 잘 통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우리 몸에 그 바람을 제거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예. 그리고 우리 체내의 혈액이라든가 림파액 담즙 이런 그 액체들이 흐름이 막히거나 정체돼 가지고

0: 띄고 잘 통하지 않는 것을 잘 통하게 하고 뭉쳐있는 걸 흩뜨려 놓아가지고 순창하게 잘 통하게 해준다이. 그러면서 인체 내의 기혈 운영을 순리롭게 하는 효능을 증가시켜주죠이. 그리고 장약 심리방에 있는 천약이 이 천약 중 당귀, 여기 세 번째인데, 여기 당귀는 혀를 보충해주고, 혀를 잘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월경이 고르지 않는 것을 조절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혀를 자양해주면서, 혈이 정체되지 않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정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기를 회복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서홍화를 도와가지고, 혀를 녹이는 힘을 더 증가시켜주고, 동시에 혈이 오랫동안 뭉쳐가지고 혈이 아주 허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장약 심리방에 있는 좌약에는 소목하고 담남성 우슬 이 세 가지 약입니다. 이 소목이라 할 때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서 어혈을 풀어주고 붓기를 내려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어혈로 인한 이런 구리증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준다. 그래 네. 처방 중 어혈을 제거하는데 경락을 소통하는데 역할을 강화시켜주죠. 예.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성숙한 과일은 꽃에 저절로 딸려오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사실. 꽃이 지고 난 뒤에도 바람과 비를 견디고 때로는 햇볕이 부족한 날들도 지나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과정을 닮아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편안한 프로그램 시간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저녁에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훈춘 추나진과 하다문양이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8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4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저녁에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훈춘 추나진과 하다문양에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8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4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교인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지금은 성공시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목표 관리 시스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목표와 10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퀄리티 월드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목표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단 1%만이 자신이 꿈꾸었던 것을 모두 혹은 대부분 이룬다고 하네요. 나머지 99% 사람들은 꿈을 잘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1%가 꿈을 이룬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어놓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점검했습니다. 다시금 확인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자신이 꿈꾼 모습으로 맞춰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매일 볼 수 있도록 플랜의 가장 앞부분에 두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일본의 저명한 뇌과학자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가능한 한 빨리 많은 것을 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오는 정보만 중요한 것으로 인식해서 대뇌피질에 그 정보를 보냅니다. 우리가 결심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일은 잊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꾸 반복해서 입력하지 않는 한 대부분 그대로 잊혀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꿈을 노트에 적어두고 매일 반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적어둔 소중한 꿈과 목표가 뇌의 장기기억, 즉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목표를 기억한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연중무휴로 쉬지 않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꼭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신만의 목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목표를 작성할 때는 방금 경험했던 현실을 기록하듯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세하게 기록할수록 그 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리스트는 생각날 때마다 펴보신 후 일생 동안 고치고 변경해가면서 다듬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살아있는 동안 꼭 하고 싶은 10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에 적어둔 것을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그 이미지가 무의식에 서서히 남겨져서 추후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적을 때는 현재의 제약 조건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에서 진짜 이루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적어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살아있는 동안 꼭 갖고 싶은 10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네, 이번에도 현재 제약 조건에 관계없이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네,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적기보다는 그것을 왜 갖고 싶은지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적으면 네, 그것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동안 꼭 가고 싶은 10곳을 기록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히 장소만 기록하기보다는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광경을 보고 싶고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생생하게 적을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의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10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꿈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곤 합니다. 자신이 꿈꾼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꿈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꿈을 이루는 방법을 몰랐거나 혹은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목표의 꿈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첫째, 긴 시간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적인 자기개발 전문가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시간 안목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시간 안목이란 미래의 상황까지 미리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긴 시간 안목을 지닐수록 성공할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실행 가능한 단위로 쪼개요. 역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큰 꿈은 대

대부분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기에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스스로 분명한 마감 시간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달성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설령 마감 시한을 정해놓았더라도 중간에 수많은 과정들이 쉽게 미루어지고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감 시간이 의미를 잃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러므로 규모가 큰 계획을 실천하려면 실행 가능한 단위로 쪼개야 하고 각각을 언제까지 실천할 것인지 마감 기한을 정해 배열해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쪼갤 수 있는 단위로 나누어 하나씩 실행한다면 아무리 큰 계획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과정이 틀어지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 의욕을 잃으면서 아예 계획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부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변수가 생기고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분의 시간도 꼭 반영해야 합니다. 설령 계획대로 완전히 따르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목표 달성이 늦춰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년 계획의 핵심은 미래로부터 거꾸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즉 20년 후, 10년 후, 1년 후, 이번 달, 이번 주에 내 모습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10년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네, 도중에 계획은 조금씩 달라지거나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10년 계획을 세우는 핵심 원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안목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단위로 계획을 쪼개며 인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태도,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목표 관리 시스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껴보는 시간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난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새해 인사도 잠시, 어느새 분기 보고서를 써야 하고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가 싶으면 내년도 업무 계획을 짜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어렵게 느껴져도 이 시간의 상대성은 많은 분이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게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일까요? 과학적으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1996년 연구에 따르면 젊은 참가자들은 3분을 비교적 정확히 맞힌 반면 60세 이상 참가자들은 실제로 3분 40초가 지나서야 3분이 지났다고 느꼈습니다. 도파민 분비 감소가 원인으로 제시되는데 도파민은 20대에 가장 많이 분비되고 이후 10년마다 5%에서 10%씩 줄어듭니다. 또한 2019년 연구에서는 나이 들며 신경망이 노화돼서 이미지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이미지를 인식하니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보면요, 다양하고 변화 많은 경험이 시간을 더 길게 느끼게 합니다. 네, 규칙적인 일상에 갇힌 직장인보다 이 프리랜서처럼 다양한 일을 하거나 현장에서 변화를 많이 겪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시간의 흐름을 상대적으로 덜 빠르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덧없이 빠르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의 지루한 일상입니다. 별다른 변화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할수록 인생은 숨 막힐 듯 빠르게 지나갑니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가 이런 고민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16년째 잡지사에서 필름 현상 일을 하는 월터 미티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상상만 하며 삽니다. 데이팅 사이트에 가본 곳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잡지의 마지막 호의 실을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예상치 못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 히말라야. 상상 속에서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 월터는 상상을 덜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비록 직장에서 해고됐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자신감과 활기로 넘칩니다. 그에게 지루한 일상은 자신을 갉아먹는 곰팡이와 같았던 겁니다. 이 영화에서 월터가 일하는 잡지사는 바로 라이프지입니다. 사진 중심의 시사 잡지로 유명했던 곳이죠. 네, 그런데 이 잡지는 실제로 2007년 종이 잡지를 폐간했습니다. 영화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하네요. 이 잡지의 모토는 영화 속에서 자주 강조되는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장애물을 넘고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라이프라는 단어는 잡지 이름이자 우리의 인생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 잡지에서 일하던 월터가 일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며칠간의 일탈로 비로소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전개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도크란 것은 영화에서 인생의 정수가 담긴 사진이라고 내놓는 장면이 바로 월터가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는 점이죠. 인생은 아마 일상과 일탈이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일상만 있으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일, 인생 종반에 쉽게 도착할 수 있겠고요. 일탈만 있으면 강약 없이 쉽게 쓰러질 테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 매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요. 그 방법이 일탈을 더하는 것이든 일상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묵묵히 임하는 것이든 일상에 매몰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사라지고 그냥 살아가는 몸뚱이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헤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소설도 라이프지에 실리면서 처음 독자를 만났습니다. 그 잡지가 발행된 지 이틀 만에 5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네요.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로인이 큰 고기를 잡았는데 상어떼에게 모두 뜯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거나 고기를 배 옆에 매달고 온 로인이 비합리성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매그린의 나이가 들어 다시 읽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로인은 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고기를 잡았을까? 놀랍게도 이 책에는 그 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없습니다. 노인은 84일 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았더라도 그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배보다 큰 고기가 잡혔지만 이게 리득일까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는 고민은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에 대해 따라 바로 그 왜를 알게 되죠. 많은 사람이 노인의 맹목에 의아해하지만 그 시선으로 거울을 보면 노인의 형상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며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출근한 리오는 그냥 출근해야 하니까 한 것이지 10년 후를 위한 거창한 계획 때문은 아닐 겁니다. 거창한 비전이 희미해지고 작년 여름과 올 여름이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평범한 날들이 익숙해질수록 로인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고기를 잡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로인의 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현실, 즉 실업과 늙음처럼 자신의 나이와 처지에 맞는 어려움입니다. 그 현실의 당위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타파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열심히 살아내는 걸,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그것이 아마 인생이라는 우리 자신보다 큰 물고기를 견디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숙한 과일은 꽃이 저절로 딸려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데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는 어떤 꽃이 피었나요? 그리고 그 꽃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조금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꽃을 피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꽃을 열매로 이끄는 인내와 기다림은 더욱더 어렵고 소중한 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피워낸 작은 꽃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알차고 단단한 열매가 되어 여러분한테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꼭지,

0: 입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지금 영길시 현대병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영길시 현대병원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예, 병원이라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또 이사라 해서 다 이술이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현대병원은 비록 큰 병원은 아니지만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병이라 해도 예,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현대병원에서 리관례 원장님이 연구 개발해낸 예, 혁신적인 치료 예,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에만 있고 어디서나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 먼저 해서 그것을 또 학습해서 들여온 것도 아니고 예,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치료 방법입니다. 예, 우선 기존 이야기 틀에서 벗어나 예, 과감하게 반복적으로 예, 또 반복적인 연구 고심한 노력 끝에 또 여기에는 아무래도 실패도 있는 것이고 성공 거듭하면서 38년 예, 8년도 아니고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림상에서 어렵다 하는 예,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예, 지금 예, 새로운 예, 돌파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치료 방법이 그저 간단한 한 가지 약물을 주사기에 놓고 근육에 주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한 10여 종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물을 환자의 질병 상태에 맞게 예, 또 같은 환자를 해도 매개 시기마다 병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2: 우리 친구가 가서 무릎 치료를 했습니다. 무릎 치료를 예. 했는데 이게 걸지도 못하고 충청대로 오르내릴 때는 너무 통증이 심하고 밤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지 못했는데 두 번간 한 게 많이 효과 좋습니다.
1: 그래서
2: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지금 내일 가는 날인데 열흘 하니까에 가는 날인데 우리 친구 같이 데리고 가다가 오늘 내일 연약하다 그랬어요.
1: 그분도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2: 예, 무릎이 아프고 이 자골신경도 좀 심합니다.
1: 그럼 뭐 허리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2: 예, 치료를 하자고. 굉장히 그 허리는 그 자기는 아예 아프다 합니다. 그래서 예. 무릎이가 이 엉거리씩 아프다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갈 때 내일 같이 간다.
1: 예. 엉거리요.

0: 엉심이 아프다. 이것도 예. 사실은 허리의 문제입니다.
1: 그래, 옳지. 예.
0: 예, 그리고 이 좌골신경통이 어떨 때 어떤 분들은 허리 아플 수도 있고 또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먼저는 예,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것이고.

0: 나는 한산다.
1: 아, 예.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0: 허리가 이 허리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 이게가 한 무슨 20년 넘는데.
1: 예, 20년.
0: 20년 전에
1: 예.
0: 교통 사고 당했단 말이야.
1: 아, 먼저는 이미 예. 사고 당한 적이 있고. 예, 예. 예.
0: 사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얘 한 백날어 누워서 이러도 못하다 이래 치료 이래 저래 이래 치료하다가 좀 이래 괜찮아서 계속 계속해도 이때까지 좀 비춰왔는데 언제는 나이 들까 그런지 그게 다시 도져가지고
1: 예.
0: 지금 허리 영 힘든다 지금 돌아 누울 때도 어구부하지 진짜 이 무수고 좀 일어나서 뭐 하재도 그렇고 영 힘들어가지고
1: 예.
0: 이래 이 병원 댕기면서 침도 맞아보고 중약도 써보고 써봤습니다.
1: 예.
0: 그런데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이 현대병원에 그 우리 원래 그 뭔가 뭐 원장님이 그 치료 받았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 두 번 받았습니다.
1: 어, 이미 두 번. 예.
0: 예, 근데 허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예.
0: 예, 예 돌아 눕기도 영 편리하고 예 일어날 때라면 그 우우함에 개구 일어났는데 지금 몸이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 말입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이 내일이 한 번 더 가서 이 이렇게 치료 받으려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아, 예. 두 번 해서 효과 있으면 그건 희망이 확실히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세 번 치료는 소요됩니다.
0: 예, 선생님 그랬대다. 한 세 예. 번은 치료해야 된다며 그러더라 말입니다.
1: 예, 세 번.
0: 그래서 한번 가서 더 받으려고 예.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아, 예. 치료 받기 전에는 265-2120에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 26.
0: 예.
1: 예.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내 친구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1: 네.
3: 허리도 아프고 이 퇴행성 관절이 특히 아파서
1: 무릎이 아파서
3: 예. 겨우 디딘답니다. 아파서 지금
1: 예.
3: 그래서 이렇게 한대 겸사겸사 해서 견주 어디 한대 없는 것 같더랍니다. 그동안
1: 예.
3: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1: 아, 예. 그분이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까?
3: 아니 그전 저기 그 딴 데 있습니다.
1: 아, 딴 곳에 예.
3: 딴 곳에 없어서 내가 말아 달라고 했어요.
1: 예. 뭐 이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현대병원의 부강수사료법은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쓰이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골관절 질환에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 아프나 예, 손목, 발목 이게 다 골관절병입니다. 예, 이런 병들의 그 치료 효과 아주 탁월하다 하는 거에 알고 있겠는데 말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기다리지 말고 직접 예, 치료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치료해 보고 벌써 예, 치료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하는 거에 알 수 있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다음 월요일에 가겠답니다.
1: 네.
3: 예.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시집이 아재 그 현대병원에가 치료로 세 번 받았습니다.
1: 네, 어디가 불편해서?
4: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또 예, 나이 좀 거의 90이 됩니다.
1: 아이고, 예.
4: 아픈데 영 많지.
1: 예.
4: 한 7가구 없자가 집에다 밥 먹까지
1: 줬대요. 아, 예. 아주 불편한데.
4: 예, 예, 근데 치료한 게 이전에 밥 먹도 내보내고 혼자 밥다고 예.
1: 아, 예.
4: 근데 매일 올라온다 놀라.
1: 네.
4: 예, 그래요. 영 효과 좋아나신다고 저 치료를 딴 데서도 했습니다.
1: 근데 해봤겠죠, 예.
4: 그래도 예, 자꾸 더워집니다. 근데 아이 더워집니다, 지금.
1: 예, 언영 찾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죠, 예.
4: 언영 찾아는 거 이래니까 내 자꾸 말할까, 예. 내 치료한 게 좋다가 이런 나이 많아서 죽지 않은 아이가 든지 이 좋은 세상에 살아야지.
1: 그렇죠, 예. 하루 살아도 좀 팔다리 뭐 움직이는데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4: 그래, 내일 치료한 날이 돼서 가자고 그랬는데.
1: 아, 내일이면 한 열흘 넘었습니까?
4: 열이 필됩니다. 열이 필에 얻었다.
1: 예, 예, 예, 예. 일요일에는 병을 보지 않습니다. 예, 예. 내일은 됩니다. 어쨌든 가기 전에는 265-21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

0: 바랍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하세요.
1: 예, 말씀하세요. 예. 어, 나도 현대병원에 가서 예, 부강동합수혈요법으로 예, 치료를 어, 두 번 받았습니다. 허리 너무 아파서.
2: 허리 아파서, 예.
1: 예. 우리 요수간반 탈출인데도 나의 협상서까지 왔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소리, 우리 내리 둘이 뻗침이 소리, 다리 둘이 뻗침이 소리, 걷기도 힘들고, 허리도 이렇게 너무 다리 아프니까 아마 오그라드는 것 같으면 이래 됐습니다.
2: 예, 허리 자꾸 예. 구부러들죠, 예? 앞으로.
1: 예, 예. 예, 앞으로 자꾸만 구부러든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가서 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 예, 용이 효과 좋습니다.
2: 예.
1: 도움 받으니까 아마 원래 이 허리 구부러들면서 허리 아파서 밤에 뭐 돌아 눕지도 못하고 오고 했댔는데 그게 나사지지 않습니까?
2: 아.
1: 하루 저녁에 맞자마자.
2: 아, 예.
1: 예. 그래가지고 소리 예, 저기 치료를 두 번 받았는데 이제 한 번만 더 그러세요. 예, 선생님이 한 세 번으로 받아야 될 거라고 하면 그럽니다.
2: 예.
1: 그래서 한 번 받아가지고 근데 두 번 받았는데 이거는 많이 효과 좋습니다. 마음대로 댕길 수도 있고 아픈 것도 많이 낫고 예,
2: 예.
1: 된 것처럼 이렇게 아픔 났습니다.
2: 어.
1: 그래서 예, 한 번 더 가 이제 가겠는데 우리 시누이가 농촌에 있는데
2: 예.
1: 허리 이렇게 아파서 영 고생한다 말입니다.
2: 예.
1: 내들은 이렇게 허리 아파서 예, 다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래 형님이 어떻게 나섰는가 그래 이런 걸 여기 현대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나섰다 하니까 오, 나도 그럼 가봤으면 하지 뭐. 그래서 예, 이제 예, 내 갈 때 같이 가려고 저래 그랬다.
2: 예.
1: 예.
2: 예. 그 분도 역시 그 좀 두 분이 같은 병 앓는 것 같습니다.
1: 예, 같은 예. 병입니다. 예. 여수간반 탈출이
2: 협착이 와서
1: 예. 협착이 와가지고
2: 예.
1: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것도 그리고 농촌에 있다나이까드나 어디 아예 아픈 게 없이 다 아프지 조금
2: 예.
1: 아파도 나가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에
2: 그렇죠.
1: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편안함가?
2: 그렇죠. 예.
1: 예. 그래서 가서 치료를 하겠다고 그래. 그래 어느 날 오라고 그래. 그래 내 이제 예약하고 어, 예약하려고 그랬다. 예약하고 같이 가려고 그랬다.
2: 예, 그렇게 하세요. 265-2120에 그 저녁 오후 4시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2: 네, 말씀하세요.
3: 예, 이모부에 방서 듣습니다, 지금.
2: 아, 예.
3: 어찌가면 3년 전에 허리에 이렇게 싸마대로 어시끈 이렇게 지다가 예, 허리 붙어대는데 허리 좀 이렇게 그 여자마 두드 벌레 있었지. 그래, 뭐야, 그래. 안 붙여댕기고 그런데 어디, 그래서 그게 무슨 임시구급이겠구만,
2: 뭐야,
3: 같은 거는. 예.
2: 예.
3: 그래서 3년 됐는데 또 여시간이 별나게 이렇게 봄이 들어서 날이 주저거지 그런게 거의 또 떼어나가서 그런데 그래 이게 지금 이 방송에 듣기는 자기는 언니부터 듣기는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달래서 그런게 자꾸 허리 꼽은단다 어째 자꾸
2: 아 예 그치 물론 상한적이 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상한적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 척추신경관 특히 허리 뼈마디 쭉쭉 이어지면서 신경관이 생깁니다. 이 안에 신경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좁아지면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이 허혈 상태로 되면서 증상이가 허리 자꾸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허리 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예? 그게 다 이게 척추 협착증의 정상입니다.
3: 네. 내일 어전히 예약하겠다. 어쩌면 가 보겠다니 가서 가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2: 예,
3: 이게 보이겠다.
2: 예, 우선은 예, 아무래도 검사는 꼭 필요한 것이고 예? 어, 이분이 어쨌든 거의 저절로 나지도 않고 단순히 예, 외상 때문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예,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내일
2: 어머니가
3: 보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아랫집 갑시 이제 나이 50이 아들인데 대장 포지고 왔단다.
2: 예.
4: 신의 저항력이 그러시면서 연변병원에가 검사한 게 대장 포지란다.
2: 어.
4: 근데 듣는 소문에 동들이 말하는 게 현대병원에서 그렇게

0: 요 잘한다는데 그래 예약해달라 해서 그랬다 하도 예. 이제 나를 예, 못 그랬어요 조선 다 해서 그랬다 할까나
1: 예.
0: 예약해달라 해서 내가 그래 전화드린 겐다
1: 그분이 신여도 이제 거의 60 됐는데 이 대상포진은 이 나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60대 후에 이때면 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고 이분이 어릴 때 수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네, 몸에
0: 없어한다.
1: 예, 몸에 신경절에 그냥 숨어 있다가 나이 벌써 중년 이상이 되면 이게 다시 피부 신경에 염증 일으키는 질병이고 문제는 이게 자꾸 재발합니다. 예, 재발해서 그 물질 같은 게 없어져도 통증은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0: 예, 예. 예. 고통스럽다.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네. 다 다른 병원으로 가면 그래서 대증 예, 즉 아, 아프면 지통제 그렇죠. 염증 생기면 소염제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병원에서는 그와 달리 그런 지통제나 소염제를 쓰지 않고 예, 예 낫게 해드립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빨리 해결되게 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약하고 모집 가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사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하세요.
3: 저는 무릎이가 너무 아파서 산지병이 짓고 재고는 그러다닙니다.
1: 예, 그렇게 엄중합니까? 예.
3: 예, 그래서 좀 현대병원에 가서 예, 치료를 두 번 했습니다.
1: 이미 두 번, 예.
3: 예, 두 번 게 지금 예, 어떤 지병이 짓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었나?
1: 그 뭐 큰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수술할 정도를 하겠습니다.
3: 예.
1: 예, 지평이를 짚고도 걷기 어렵다. 예. 예, 이거는 수술 적응증입니다. 예. 근데 이게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 치료했는데 수술도 하지 않고, 예, 나섰으니까. 이 두 번하고는 다 완전히 낫지는 않습니다.
3: 예, 그래. 지금 가서 또, 이제 한 세 번 가서 또 하자고 그랬는데.
1: 예, 세 번째 치료. 어떻게 두 번 치료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났습니까?
3: 한 열흘 지났습니다.
1: 예, 열흘이면 됩니다. 예, 열흘 간격으로 해서, 한 번씩. 기본적으로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저기 우리 집에 사촌 언니가 전번에 공기 치료를 했댔습니다.
1: 예. 어느 예 허리 아파 그랬습니까?
4: 예, 허리 옆반 투수에 저기 작은 신경통도 있고 예,
1: 예.
4: 협착도 있어서 예 돌아눕기도 바쁘고 허리 내리저리고. 그 다음에 또 꼼꼼히서 했습니다.
1: 예. 그런데 전번에 돈 내지 않는 그 치료를 했다는 얘기죠. 예.
4: 예. 예. 예.
1: 몇 번 치료 받았습니까?
4: 예.
1: 몇 번 치료했습니까?
4: 한 번 받았습니다.
1: 한 번, 아이고, 예. 예.
4: 그런 게 다리 내리는 통증이 많이 감소됐답니다.
1: 한 번 예. 치료의 효과 예. 그렇게 알립니까? 예. 예. 예.
4: 다리 내리저리고 걷기 힘들던 게 지금 통증이 감해지니까 좀 걷기 이전 보고 좀 헐한다.
1: 네.
4: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눕지 못한 게 조금 돌아눕을 수 있다 한다.
1: 예.
4: 예. 이렇게 좋을까요? 이제 저기 나올 있으면 저기 치료할 날이 돼서 예약하자고 그랬다.
1: 예. 한 번 했으니까 이제도 두 번, 세 번. 예. 엄중하면 네 번.
4: 세 번은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1: 예, 적어도 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이란 말이.
4: 예,
1: 예. 예, 아무래도 사람마다 병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4: 그렇지요.
1: 예.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예, 다시 치료 예, 받는 게 좋겠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약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예, 나도 예, 이, 척수 협착증내 가지고 수도 치료도 전번 달에 예, 네, 세 번 받았습니다, 다. 네, 지금.
1: 예, 세 번, 예. 예
5: 면비 치료를 세 번 딱 받았습니다.
1: 네, 참 운이 좋습니다, 예.
5: 예, 예 그런 게 완전 세 번에 어서 난 났습니다. 내 원래 예, 그렇게 크게 내 중나하지 않습니다. 연대 다른 사람들은 막, 뭐, 걷기 힘들거나, 예.
1: 네.
5: 그런지,

0: 세 번 치료에 다 나서졌습니다. 지금 기본상 이렇습니다.
1: 예.
0: 예. 지금 이번에는 아무튼 뭐 나가 뭐 활동하고 운동하고 예 뭐 저기 나가서 체조도 하고 이래도
1: 예.
0: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났습니다. 다 지금 이게 사실.
1: 네.
0: 지금 예, 이 조카 하네 이제 가가 지금 뭔가 이제 아, 치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있잖아요.
1: 네.
0: 또 그냥 변화 벌칙이마다 그 치질이 그렇게 나와도
1: 항문이 자꾸 예, 쭉 밀려 나가게 되죠. 예. 예.
0: 씨가 그나마 예.
1: 그래서 또 밀어요.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0: 나도 그요 파는 약은 무슨 게임이야. 그 무슨 그 바르는 것도 있고 안에다 뭐 여는 것도 있었겠다. 그뭐한
1: 예.
0: 것도 예. 그것도 잠시 그 한 2, 3일 났다가 또 그냥 뭐 또 그렇고 아이들.
1: 맞습니다. 예.
0: 네. 그래서 이 현대병원에서 그냥 뭐 방송에 얘기하다 보니까 치료 받은 사람도 많고 보통 어지간한 건 한번 치료도 예.
1: 네.
0: 예. 그 부가수사료법을 한다니까 내 길에 수술도 안 하고 이제 야이 말하는 게 수술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수술한 사람 후가 또 뭐 발작한다 볼 때다. 야이 하고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래 너 바쁨에도 괜찮은데. 이번에 이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같이 내 데리고 가서 지금 배우려고요.
1: 아직은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예.
0: 네, 그래 내가 지금 야 데리고서도 그러니까 나 언제 됩니까? 내일은
1: 병을 보고 일요일에는 휴식입니다. 병원에서.
0: 내일 내가 저를 데리고 가서 하고요.
1: 예. 그분이 그렇게 오래 그 불편하게 지내지 말고 치질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병하고 다릅니다. 예.
0: 수술하나 예. 딱 그대가 얼른 태어나고
1: 예. 좀 아주 좀 엄중하다 할 때는 두 번에 예. 일반적으로 한 번에 낫습니다.
0: 그게 예. 그 수술하고 사람 고생하고 그 뭐 수술할 사람 볼까 나 한 달씩 완전히 고생하고
1: 그렇죠. 예.
0: 돈도 많이 팔고
1: 맞습니다. 예.
0: 그럼 내 내일로 예약하는 걸 합시다.
1: 네. 2120에 나가 저녁 오후 4시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언니가 지금 이 청결이 내려오다가요, 발을 탁 곱지진 게.
1: 예.
3: 이 발이 어제는 한 대세 전지 막 불어넣어, 땅콩 불어넣어, 어찌지 못합니다. 이거 예. 어미자 심은 맞아야 됩니까?
1: 예, 발목을 접질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발목을, 예. 예. 그 인대 손상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뼈 같은 거는 뭐 괜찮은지 검사
3: 이렇다 한다. 이렇다 한다.
1: 검사해봤습니까? 예. 검사해봤습니까?
3: 자기 말로 그런다. 내 검사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자기 절로 알기 바쁩니다. 예. 예, 한 예. 번은 예, 먼저 어쨌든 그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엑스레이도 다 있으니까 예. 골절됐는지 인대 손상인지 예 아무도 아. 현대병원의 부강 수사는 우선 이분이 지금 대다리 붓고 아픈데 예 아프니까 네. 지통 먼저 하는 게고 지통제를 안 씁니다. 그러면서도 네. 아프지 않게 하고 그다음 상황에 따라서 예 모든 골관절병은 다 그 부강 수사가 효과 예 확실합니다. 그 네. 허리병도 무릎 관절 뭐 경추 여추병에 예, 예, 발목, 손목, 관절에 네. 모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예, 네. 뭐 기다리지 말고 빨리 네. 병원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어제 그랬다면 지금은 냉찜질 예, 차게 해야 됩니다. 먼저 예, 일단 그 네. 발목에다 예, 예, 찬물 그 타월 같은 거에 예, 감아서 예, 아. 차게 해야 됩니다. 아.
3: 찬물이겠습니까?
1: 예, 찬, 예, 예. 냉찜질이라는 게 차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발목을 조금 밑에다가 그 베개 같은 걸 놓고 높게 해야 됩니다. 어. 예.
3: 예.
1: 예.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3: 아,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치료 항목은, 예, 많은데 이유를 하면, 이게 부강수사료법이기 때문에, 예,

0: 치료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모든 골관절 위에도 내과병, 예, 여기에는 심장과 폐, 소화도 질환, 예, 그리고 또한, 예, 피부병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이제처럼 모두 하는 그 치질병도 비염도, 예, 대상포진, 예, 이런 병, 아, 예, 좀 엄중한 병이라 하면, 예, 심장에 물이 차는 병, 폐에 물이 차는 병, 예, 예, 심장이라 하면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사를, 예, 가리는 아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장기도 다 중요하지만 심장 하면 뭐 두 말할 것 없이 죽는가 사는가를 다그치는 장기입니다. 근데 왜 물이 차는가 하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낭에 왜 물이 차는가? 여기에는 우선 감염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세균 바이러스는 욱실거리고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 일시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이 가장 흔한 것으로서 그 외에 혹시 결핵이나 양성 종양, 자가 면역 질환, 또 류마티스 관절염, 진균이 감염, 신부전증, 갑상선 기능 저하, 홍반낭창의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사상으로 세료종 인솔. 우리나라가 전면 친환경 발전 방식 전환으로 아름다운 중국을 공동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세계 최대 규모 해상 환류소 해풍지심 해상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 종경시 요중구와 광동성 매주시가 대중들의 어려운 문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학습 교육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국 각지가 여유를 가지고 시험에 임해 꿈을 이루도록 다방면으로 수험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보도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항구간 발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계입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더 높은 위치와 더 넓은 시야, 더 큰 강도로 새노정에서의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의 새장을 수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에 해 각지 각 부문은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친환경 생산과 생활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웰컴 투 차이나. 저도 특별히 당신을 내몽골에 초대합니다. 우리 올도스 무수 사막에 와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세요. 이는 사막방지 전문가 은녹진이 며칠 전 스웨디에서 전세계 친구들에게 보낸 진심어린 초대의 말입니다. 19살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무수에서 시작해

지금 수만무의 푸른 숲을 가꾸기까지 은옥지는 41년의 시간을 들여 생태환경 건설의 기석을 창조했습니다. 삼북 방호림 등 국가 중점 생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옥진처럼 사막녹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우수 사막의 관리율은 85%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산수, 림, 전, 호수, 초원, 사막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생태환경은 가장 보편적인 민생복지입니다. 2018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우리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친환경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신속히 형성해 두드러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하늘과 산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으며 환경이 더 아름다워지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과 은산이라는 리듬이 조국 대지에서 더욱 충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각 지는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다그치고 산과 물이 보이고 향수를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남조류 녹조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들어섭니다. 운남성 곤명의 어머니 호수인 전지호에서는 17개의 조류 호수 공동관리 통합 플랫폼이 밤낮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 물량은 130만 립방미터를 초과합니다. 2024년 가동 이후 전지호 관리는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방지로 전환됐습니다. 조류 호수 공동관리 일체화 플랫폼 책임자인 서계는 설비에 들어간 후 물리적 여과 과정을 통해 호수 내부의 남조류 립자와 미세 부유 물질을 여과할 수 있다면서 출하된 맑은 물은 바로 지표 호수 세 가지 범주에 도달해 전지호에 직접 보충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세 번이나 운남을 시찰하면서 번마다 호수 보호 관리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곤명 씨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해 생태 복구, 수로 정비 등 조치를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원의 명주인 전지가 다시 빛을 발하겠습니다. 곤명시 전지관리국 당운규행 부국장은 곤명시는 오수처리, 빗물 쾌속처리, 녹조수처리, 호수 내순환 등 4개의 100만 톤급 공정을 추가했다면서 2025년 전지 수질은 1993년 시스템 관측 이래 가장 좋은 수질에 도달했다고 표했습니다. 당문경 부국장은 향후 종합관리, 체계적 관리, 원천관리를 계속 견제함으로써 전지의 수질, 물환경, 물생태를 끊임없이 개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녹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장 닝츠 갈라초는 야생 복숭아나 무숲이 온산천에 널렸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깨끗하고 말끔합니다. 생태지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복숭아 나무숲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갈라초는 생태가 아름답고 산업이 번창하며 백성들이 부유한 길을 개척해냈습니다. 갈라촌 당위원회 니마토 제주임은 영원히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자신의 눈을 아끼듯이 야생 복숭아 나무 숲을 아끼겠다고 말했습니다. 니마토 제주임은 마을의 복숭아 숲 총 면적은 300여 무이고 야생 복숭아 나무는 1250여 그루이며 해마다 복숭아 꽃 축제는 300여만 원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마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4,300원에 달해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듬을 진정으로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신시대 이래 우리나라 생태환경 법률과 제도 건설은 입법 강도가 가장 크고 제도 발부가 가장 밀집하며 감독관리 집법 척도가 가장 엄격한 시기

0: 이에 들어섰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최초로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법률에 편입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독립적으로 장으로 편찬하며 법치수단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인 황민은 법전은 원천관리 사유를 부각시키고 시야를 법치수단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는 데까지 확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단독으로 한계 장절로 편찬하고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의 중대 전략을 관철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하며 협력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과학기술의 지탱을 떠날 수 없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포치를 했습니다. 생태환경부 과학기술과 재무사 왕지빈 사상은 더 많은 과학기술 성과를 생태환경의 관리 효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녹수청산을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지빈 사장은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의 포치를 단호히 관철하고 생태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시장지향의 친환경기술 혁신체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과학기술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올바른 지족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육이 시작된 이후 종경시 요중구와 광동숙 매주시는 학습과 조사, 수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들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학습교육 성과를 실질적인 업무효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종경시 요중구는 공개적인 교육을 견제하면서 당원 간부들이 기층으로 깊이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폭넓게 청취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요중구와 구룡파구 경계에 위치한 호센로 서쪽 구간은 행정구역 장벽 등 류로 과거에는 이곳에 보수 종류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단지 규모가 커진 데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대중교통 유용 수요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요중구가 나서서 교통, 경찰, 교육 등 부문과 가두를 찾아 구룡구와 함께 현지 답사를 통해 론중을 진행한 후 호산로 서쪽 구간 량측에 보수 종료장을 추가하고 새로운 보수 로선을 추가 개설했으며 기존 보수 로선을 더욱 최적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종경시 시민 조몽은 보수 종료장을 설립한 후 아이들은 바로 이 버스를 타고 초학교 정문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 버스를 타고 장을 본다면서 너무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학습교육이 시작된 후 종경시 요중구 초급 이상 지도부는 요구와 대조하면서 검토할 문제 771건을 제기하고 하나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종경시 요중구 당위원회 조직부 요혜 부부장은 우리는 학습교육에 관한 당정의 집안 포치를 엄격히 리행하고 올바른 취조관으로 초대형 도시 현대화 관리의 새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군중들의 행복감을 끊임없이 높여 학습교육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동숙 매주시는 학습과 조사, 수중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반응한 행정봉사 난제들을 힘써 해결했습니다. 군중들이 반응한 출근해서는 시간을 낼 수 없고 퇴근해서는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행정봉사의 난제에 비추어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온라인 처리를 확대했으며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첫신분증 발급 등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플러스 시간 차이 봉사를 시행합니다.

0: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시범 쪽으로 종식 봉사 창구를 개설했고 주말에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해당 창구를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근무 시간대에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매주시 시민 옆 애연은 아이를 데리고 신분증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어린이나 아이나 따로 총과 맡을 필요 없이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면서 전 과정이 간단하고도 편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봉사, 민생 봉사 등 분야에 집중해 광동성 매주시 현척급 이상 지도부는 900개 이상의 검토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하나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매주시 당위원회 조직부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주희 부부장은 우리는 습금평 총서의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대중과 기업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대조하면서 사실대로 개선해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성과로 학습교육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15차 5기는 계획의 좋은 출발과 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세계 최대 규모 해상환류소인 해풍지심이 4일 광동성 양강에서 부유식 설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풍지심이 가동되면 매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약 60억 킬로와트시의 친환경 전력을 송전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 넘는 긴박한 작업 끝에 중량 2만 5천 톤에 달하는 해풍지심 상부 모듈이 수중 높이 70m 도관 프레임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독킹을 실현했습니다. 이어 환류소는 전체 시운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해상환류소는 개별 풍력발전기가 생산한 교류 전력을 집전하고 승합한 뒤 고압 직류로 변환하고 해저 케이블을 거쳐 육상 전력망으로 전달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해풍지심은 세계 최초의 500kV 2000MW급 유연성 직류 해상환류소로 평면 면적은 표준 축구장과 비슷하고 높이는 약 15층 건물에 상당합니다. 삼협그룹 광동지사 양강회사 해상풍력 프로젝트 책임자 황용은 만톤급 해상블록을 한 번에 일괄 안착시키는 공사에 성공했으며 설치 정밀도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해 향후 해상풍력발전소의 전용량 개통연계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풍지심이 건설된 후 삼협 양강 청주 5기 7기 해상풍력발전소 163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이곳에서 집결, 승합과 교류에서 직류로의 변환 처리를 거쳐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상 전력망으로 송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약 60억 킬로와트시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0: 얼마 전 호북성의 여러 지역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지속되면서 곧 수확할 밀밭이 장마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각지에서 온 농기계 운전사들이 호북을 지원하여 곡식을 지켜냈습니다. 현재 호북의 밀수확은 거의 끝났고 하남성은 본격적인 밀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호북성에서 온 약 300명의 농기계 운전사들도 구성된 광역 작업대가 하남성의 밀수확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호북성 효감시 한 농기계 합작사 수확기계의 열기가 재빠지기도 전에 농기계 운전사들은 바로 하남성 중구시 심구현으로 출발했습니다. 장형봉은 기타 4명의 농기계 운전사와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부품을 사고 장비를 마친 후에 바로 떠나야 한다며 비가 올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남성의 밀수확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장형봉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밀수확 경험이 많은 그는 심구현의 농가들과 친분이 있고 신뢰도 깊은 관계입니다. 오전 11시 차량 향렬이 하남성 신양 봉사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봉사구역 사별꾼들은 밀수확 지원을 온 이들을 알아보고 먼저 물을 건넸습니다. 여기로 오는 농기계 운전사들을 보면 우리는 먼저 물 한 병이라도 드리는 것으로 사의를 전합니다. 장형봉과 팀원들은 하남성의 첫 이역인 주구시 심구현 신안집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농가들의 조바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0: 밀을 바로 수확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언하러 온 농기계 운전사들도 휴직 시간이 없이 바로 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할수록 사고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날 장형봉의 수확기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장형봉의 농기계는 품질 보증 기간임에도 고장이 나자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현장까지 오려면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장형봉은 직접 수리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기계의 굉음이 울려퍼졌습니다. 이는 다망한 작업 현장의 소리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장형봉이 계산한 작업 진도에 따르면 이틀 동안 1200여무의 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열정스러운 하남 농가들도 물과 과일을 가져오고 호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마련해 왔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밀을 보면서 호북성 지원자들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두고의 밀을 모두 수확한 후 장형봉 일행은 주마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수 하북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비가 내리기 전 밀 수확을 마치기 위해 호북 하남 하북을 이어가며 계속 북쪽으로 향발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대학 입학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전국 각지는 사전 배치와 면밀한 준비를 통해 대학 입시 시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시험 기간 하남성 전역에서는 수만 대의 택시와 인터넷 예약 택시 차량이 수험생들을 위해 무료 이동 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양시 교통운송봉사센터 택시과 관계자 송한비는 거주지가 외진 곳에 있는 수험생은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1대1 무료 이동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기간 청래성 선영시는 전역에서 조용한 수금 환경 조성을 권장하면서 건설 현장과 오락 장소 등은 요구에 따라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교통경찰은 또한 경적 울림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영시 교통집행국 감독일과의 책임자 기학평은 시내 모든 시험장을 포함해 택시 자원봉사 차량팀을 조직했고 예약 상담 전화도 개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도시관리 등 부분과 협력해 소음 제로 행동을 전개해 그들의 꿈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천성 달주시 선안현 소방구조대대는 최근 해당관할 구역 내 시험장, 수험생 집중 급식 제공 호텔, 지정 숙박 호텔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선안중학교 원영 교장은 시험 전에 시험장, 기숙사, 식당의 소방시설과 대피로를 전면 검사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서성 공안부문은 대학 입학 시험 기간 수험생들의 신분증 긴급발급 수요에 대비해 긴급 업무 신속처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원시 공안국 소정분국 영반파출소 장봉료 경찰관은 시험 하루 전부터 시험 기간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험생이 수험표를 지참하면 신분증 촬영, 접수, 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약 2시간 만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 세계보건기구가 4일 발표한 2026년판 식원성 질병 추정 데이터에 따르면 불안전 식품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6,600만 명이 병에 걸리고 150만 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콜스를 찾아서 중미 민간 신선의 새 미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사막 퇴치 용 운옥진이 해외에서 미국 벗 사콜스를 찾는 이야기가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7년이나 이어온 소박하고 순수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 중미 양국의 친선 이야기는 양국 인민이 서로 려해하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두톤정을 생동하게 보여줍니다. 사콜수의 본명은 로널드 사콜스키이고 퇴직한 미국 고종 역사 교원입니다. 1999년 락양 애국어 학교에 초빙된 사콜스키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황막한 사막을 다스려 록지로 만든 은록진의 사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콜스키는 여러 미국 기구에 연계하여 5천 달러를 모금한 후 기금회를 통해 이를 모두 기부했습니다. 당시 이 기부금은 극히 소중했습니다. 은록진은 이 선심을 사막 퇴치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묘목을 구입하고 황막을 개간하면서 사막화 방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 묘목들은 5만 요구르의 큰 나무로 성장하고 지금은 숲이 울창한 오아시스로 거듭났습니다. 27년 동안 은옥진은 국경을 초월한 이 두톤종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에 관련한 단서들이 부족했기에 여태껏 기부자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 은옥진은 소설 미디어를 통해 옛 친구 사콜수를 찾는다는 영상을 발표하면서 사콜수가 오아시스에 직접 와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네티즌들은 이들의 진정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사람 찾기에 나섰으며 단 26시간 만에 태평양을 걸친 상봉을 이뤄냈습니다. 옛 동료가 연결해서 두 사람은 화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은옥진은 울먹이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감사의 마음을 정중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박한 말뒤에는 두톤종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콜스키도 감동을 금치 못했고 다시 중국으로 가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년 내 사콜스키는 이 특별한 인연을 줄곧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사콜스키는 오랜만에 이루어진 이번 화상통화를 기적이라며 중국에서 잠시 동안 교편을 잡았던 경력은 그의 마음속에 중국에 대한 두톤정을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내 사콜스키는 교직을 맡은 미국 교실에는 모스 사막의 사진, 룡문 석굴 풍경사진, 중국 친구들과의 기념사진 등 중국 관련 사진과 기념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재 사콜스키는 올해 내 모수 사막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은옥진과 함께 새 묘목을 심어 국경을 초월한 종이 오아시스의 신록과 함께 요가고 성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중미 친선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됐습니다. 인민일보 국제부가 발표한 미니 영상은 짧은 시간 내 수백만의 조회수와 근 5천 개 댓글을 받았습니다. 은옥진과 사콜스키의 따뜻한 이야기는 바로 중미 민간 친선 왕래의 축소판입니다. 중미 왕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창한 애교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수한 일반 민중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순간들도 숨겨 있습니다. 사콜스키는 2000년 그가 후쿠투모 학교의 강당에서 했던 말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면서 한 가족처럼 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미 양국 인민은 모두 평화와 안녕을 추구합니다. 각자의 차이는 종례로 민간의 선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진심과 포용은 여전히 분쟁을 뛰어넘고 공감대를 응집시키는 관건입니다. 미국 중미연구센터 고급연구원 수라부 굽타가 말하다시피 수많은 양국 일반 민중들의 친선 왕래 이야기들은 미중 민간 친선의 바탕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수 사막에서 자라난 국경을 초월한 이 두톤종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하고 강력합니다. 산과 바다를 넘는 이 민간 친선이 해마다 더 푸르러 중미 양국 민간적인 리해와 포용, 상생의 마음을 오래도록 이어가게 하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전진에 소중한 민간의 힘을 심어주며 친선의 꽃을 길이길이 피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0: 자코스키를 찾아서 중미 민간 신선의 재미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초석 시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 직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산과 바다를 건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상호료해를 이어주고 있는 책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한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중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택동 동지는 일찍 실제 상황에 따라 사업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공산당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업 방법이며 우리가 범한 오유의 발생 원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0: 보면 그 당시에 현지 실정을 떠나 주관적으로 사업 방침을 결정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모태동 동지의 이 말은 목적성이 뚜렷합니다. 18차 당대회 후 내가 엄격하게 신심을 수련하고 엄격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하며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사업을 벌이며 성실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고 좋은 당에서 특별 주재 교양을 전개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 중앙에서 제기한 많은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부터 출발하자면 먼저 실제에 심입해 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사구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사구시의 태도가 있어야만 실제에 심입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파악하려면 조사연구라는 기본 기능을 익혀야 합니다. 지금 과학 방면에서 조사연구를 중시하고 있지만 더 큰 공격을 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겉돌거나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심층적으로 착실하게 조사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층의 눈길과 발길을 돌리고 항상 일선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방방곡곡을 직접 찾아다니며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봐야 하며 간부와 대중들의 칭찬과 비평을 귀담아 들으면서 진정으로 상황을 제대로 투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통신이 매우 발달돼 전화와 위챗이나 자료를 통해서도 많은 상황을 알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묻고 답하는 왁자지껄한 현장 토론보다 진실하고 생생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현지 밀착 조사 연구, 대표 사례 분석식의 조사 연구 방식은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시범 사업 중에서 성공적 시범을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방법이 바로 대표 사례 분석 방법입니다. 몸만이 아닌 마음도 기층에 두고 진실을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진실한 문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조사연구나 일면적인 분재식 조사연구, 수박끝 활기식 조사연구를 해서는 안 되며 실사구시의 정신은 없고 말재주를 부려 환심을 사려고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형식주의고 관료주의입니다. 깊이는 분석과 사고에 힘을 기울여 찌꺼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며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남기며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고 현상을 통해 본질을 알아내므로써 사물의 본질과 법칙을 터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환과 비교, 반복의 방법을 잘 활용하고 소수인의 이견과 반대 이견을 포함한 과학 방면의 이견을 청취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심사숙고하며 독선과 자만을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 이견을 모두 들으면 시비를 잘 구별할 수 있고 한쪽 말만 믿으면 사리에 어둡게 되므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거듭되는 부정의 부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하고 내린 결책만이 실제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0: 뉴스 초속 헌후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속.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초속 시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 직면해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콩고 민주공화국 보건부 탐바 장관이 1일 수도 킨샤사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343명으로 증가했다면서 현 단계의 전염병 대응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5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금 방역 정세는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캄바 장관은 1일 뽕고

0: 민주 공화국 툴로카 총리가 주재한 에볼라 전염병 대응 조정 회의에 참석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콩고 민주 공화국 정부는 리투리주의 주도인 부니아의 공항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보건 관측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손 씻기와 체온 측정 등 공중 보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재개방은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콩고민주공화국 교통부는 에볼라 확산 위험 부담으로 인해 부니아 공항의 모든 입출항 여객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현재 지속되는 방역 난제로는 환자 조기 발견과 격리, 밀접 접촉자, 추적관리, 안전한 장례 절차 진행,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통제 강화, 지역사회 방역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각 협력 동반자들은 조류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 방역조치들이 에볼라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벤디부자 5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30일 최대 피해 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직 정식 승인된 백신과 특효 치료 방법은 없지만 신속한 효과적 치료 시행이 유행 통제와 확진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가 협력 동반자들과 함께 관련 백신과 치료제 임상 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1일 이투리주 방문을 마치고 킨샤사로 돌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치세케디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번 에볼라 유행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에볼라 확진자 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부니아에서 에볼라 전문치료센터 한 곳이 최근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에볼라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문은 1일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한 두 건의 의심 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배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했던 한 남성은 수막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우간다를 방문했던 다른 한 남성은 말라리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문도 1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탈리아로 입국한 한 남성이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보건당국은 현재 자국 내 에볼라 유입 위험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을 지원하는 중국 의료 방역 1차 전문가팀이 2일 출발하여 에볼라 방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두 풍부한 방역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팀 구성원들은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중국 의료팀과 함께 현지 에볼라 방역을 지원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의료와 질병통제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이 폭발한 이래 제24진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중국 의료팀은 신속하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방습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방역 물자를 통합 관리하며 주둔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진료 최전선을 지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중국 투자 기업의 방역 업무를 지도함으로써 현지 주민과 콩고민주공화국 거주 중국 동포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0: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산과 바다를 건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상호래해를 이어주고 있는 책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반구 가을의 바닷바람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륜방대학의 오래된 건물 사이로 난 긴 복도를 스쳐 지나갑니다. 최근 브라질의 중국 도서센터가 이 책향기 극한 캠퍼스에서 공식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이곳에서는 문화살롱, 주제강연, 독서공유 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도서 상호번역, 학자 상호교류, 청년교류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리오데자네이로 주재 중국 총령사 전민은 축사에서 중국 도서센터가 중국 브라질 문화교류의 접견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륜방대학 로베르트 메드로니우 총장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는 경제무역과 기반시설 협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양국이 문화적 리해, 학술적 대화, 청년 육성을 통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맥락을 설명해줍니다. 이를테면 진정 오래가는 동반자 관계는 결코 리익 차원에서의 연결만이 아니라 문명 사이 상호리해와 서로를 향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접견실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강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익만 따지는 협상 테이블도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호기심과 선의를 간직하고 함께 이 공간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이들 양방향으로의 리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진정한 신뢰가 꾸준히 쌓여집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2025년 5월 중국 라틴아메리카 공동체론단 제4회 부장급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교류 등 5대 프로젝트를 함께 가동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각종 문서에 담겼던 공감대와 비전들이 구체적인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되면서 중국 라틴아메리카 협력은 꾸준히 심화되고 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 라틴아메리카 문명대화론단, 싱크탱크론단, 발전론단이 잇따라 개최되고 중국 문예단체 문화순회전시회, 영화제, 영화주간 행사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진출하며 현지에서 중국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 국가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범 시행하고 중국 라틴아메리카 항공로선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적 왕래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라틴아메리카 청년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아름다움을 뇌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요소들도 전례 없는 속도로 중국에 들어와 따뜻하고 진실한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4월 말 브라질 지휘자 카스텔리아르는 소프라노 가수 마릴리아 바르가스, 기타 연주자 파비우 자논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관객들에게 특별 콘서트를 선사했습니다. 브라질 사회학의 고전 작품 브라질인 브라질의 형성과 의미의 중국어판이 출간되고 메이코마야 문명특별전이 하남 박물관에서 관객과 만나기까지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축구 스타들이 규주 농촌 축구 슈퍼리그 경기장에 등장하기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예술, 사상, 열정은 중국 땅에서 점점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라틴아메리카 각지를 다녀보면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 중국 라틴아메리카 협력을 논할 때는 콩, 광산, 항구, 철도 등을 위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교실, 극장, 서점, 소셜미디어, 청년들의 일상 등 곳곳에서 서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미시적인 양방향 교류가 중국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더욱 심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열독이 파편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일상에서 책은 하나의 느림 매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 덕분에 책은 대체 불가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명 사이 리해와 교감은 바로 책장을 넘길 때의 몸으름과 생각

0: 속에서 서서히 축적되게 됩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는 매우 가볍지만 아주 멀리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이 문자를 통해 거듭 중국을 러해하고 중국 독자들이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글줄 사이에서 머나먼 대륙의 숨결을 느낄 때 중국 라틴 아메리카 사이의 산과 바다를 넘는 인연도 책 향기로 인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서가 진행해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복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기본을 다지는 데 중요한 소장의 장애학과 그 원리를 담은 소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변주 내에서는 감로장약 독점 영업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장약방의 장약들은 이 특징을 보면은 전통적인 장의학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의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는 예, 장약으로서 우리 중로년에 나타나는 우리 지금 건강상에서 가장 불편한 증상, 예, 소화불량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혹은 변비라든가 각종 통증, 예, 그 외에도 고혈압하고 당뇨병, 고지혈증, 심내혈관질환, 관절질환, 눈질환 등 이런 각종 만성질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약이 다 구전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 6월달 우대 활동은 예, 이 파상모 소유환의 6과거 사신다 할 때에는 런칭망제, 예, 우리 요즘 런칭망제는 많은 환자분들이 쓰고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예, 저희 지금 수요량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파상모 소유환의 6과거 사시면은 런칭망제로 5과거를 예, 면비로 드립니다. 예, 근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10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류세완은 예, 원 가격이가 12통에 1,400원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서 580원에 드립니다. 예, 이 숫자는 지금 5인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파상모 소유환하고 런칭망제를 배합해서 같이 쓰면은 간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해주면서 신장을 보양하고 혈액을 보충합니다. 예, 이 뜻인 즉 우리 몸이 허약한 분들이 예, 같이 배합해서 쓰면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희 김사씨의 머리가 항상 기억서 어지럽고 기억력도 없고 그게 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소리가 작고 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이렇게 저 시리고 예. 이랬던 게 전번에 저 이 두 달 전에 예. 저 뭐랄까 시술 중간에다가 화신 커피를 먹었습니다.
1: 네.
2: 그런 게 우선 이 두 달 채 먹었는데 예. 지금 머리 어지럽고 저 뒤에서 소리 나던 게 수술 많이 지금 해결돼서 정신합니다 지금.
1: 네.
2: 예.
1: 맞습니다.
2: 그리고 예. 좀 그러니까 주로 그게 많이 해결되고 예. 그리고 선발 실려 것도 안 나고.
1: 네.
2: 그러니까 이 뒤에서 소리 하니까 정신 안 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2: 예. 예.
1: 지금이 이 두 가지 약을 배합해서 이 림상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논문이가에 우리 덕길 장약방 공중호에 실린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예. 보면 좋습니다. 이 약을 쓰시는 분들은 예.
2: 예.
1: 그 덕길 장약방 우리 지금 이 외신은 모두 다 하시죠. 예. 거기에서 그 스피너에 들어가면은 더지장이장여후평타이라고 써요. 뭐는 이런 재료들이 다 나옵니다. 예, 지금 예. 우리 덕길장약방의 시간이가 강의 시간이가 딱 30분밖에 없어. 이런 내용들이 용좋은데 다 강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약을 쓰시는 분들은 예, 그 공중화에 들어가서 이런 재료들을 또 보면

0: 좋습니다. 회사에서의
1: 좋지만.
0: 예, 회사에서 매일 이런 림상 이 실제 경, 이 지금 배합에서는 이 림상 경험 외에 다 발표합니다. 예.
1: 예,
0: 그래서 보면 됩니다.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제 행인이 작년에 강경화 전이라고 좀 진단받았는데, 그러는 항상 속이 더부라고 소화 안 되고, 나이 없어서 거의 자꾸 집에 와서 누워 있습니다.
0: 예.
3: 그래, 약도 쓴지 큰 호도 못 받아. 예, 방송도 지금 수광조낭, 망조, 창조, 이 세 가지 하고, 예, 석달 쓰고 검사하니까, 잠의 수치도 정사하고, 그리고, 예, 다소 설사라든가 좀 설사 끊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3: 예. 예 그러니까 소화 잘 되고 식사 잘 하네. 좀 조금 나긴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좀 활동도 하고 아주 효과도 많이 알긴다.
0: 예. 예.
3: 그러니까 이게 약을 좀 효과 날지게 계속 더 쓰자고 좀 꾸준히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0: 예. 그, 예, 그 수관 전환 거는 90날에 한 번씩 화암해보고 쓰십시오. 예.
3: 아,
0: 예, 우리 듣길 장양방에서는 이 땅 료정에 따라 쓰면서 이 화암 결과에 따라서 약을 또 조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창죄하고 망죄는 예, 계속 써도 일 없습니다. 근데 수간 전환 거는 우리 좌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나 혹은 그 병더기가 없다 할 때는 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3: 아,
0: 그래, 90날에 한 번씩 화암하면서 쓰십시오. 예.
3: 창제하고 망제는 계속 써도 일 없습니다.
0: 예, 계속 써도 일 없습니다. 그래 몸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지금 감나자냐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4: 예, 위치성 위염이 있어서 예, 위가 그냥 쓰리고 아리고 식후물이 자꾸 올라오고 예, 자꾸 트림을 하고 소화 안 되고 하니까 예, 밥 얼마만 못 먹으니 예, 맥도 없고 어떨 때는 예, 밤에 사다가도 예, 아파서 위가 아파서 견딜 수 있습니다.
0: 예.
4: 자, 이 위병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약 많이 먹어도 별로 호전을 못 받아 방송을 듣고 감로산약이 좋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소리 창제하고 망제하고 또 다시 이 세 가지 약을 예, 한 50일 먹었습니다.
0: 네.
4: 네. 그런 게 어제 기본 상승만 왔게 됐습니다, 지금.
0: 네. 그 완전히 네. 좋아진다, 그렇게 쓰면.
4: 네. 위가 그렇게 커서 쓰리고 아프도 증상이 없어지지, 식후물이 올라와도 어디 식후물이 아예 올라오지. 특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0: 네.
4: 야, 영도만 이야기 좋습니다, 정말 위에는, 예.
0: 네.
4: 예, 그래, 이제, 효과하실 때, 예, 배달받아 계속 더 먹다, 그런다.
0: 예, 그 위에도, 예, 그 세 가지 있는 위에도, 여러 가지 약품이 소화계통 질병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이게 조금 늦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길장약방 직접 찾아가셔서, 예, 배합에 쓰시면은 빨리 치료됩니다.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로네네 소화불량과 변비, 그리고, 변비가 있거나 불면증,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약의 변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의학에서는 변비는 단순히 배변이나 이 대변이 나오지 않는 이런 증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이 기혈 불균형하고 장부 기능 이상이 대변이 이동하고 배출을 방해하는 이런 상태로 봅니다. 예, 그리고 정상적인 배변 이동 후는 대장이 기운이가 아래로 흐르고 또 충분한 음기가 대장을 윤활하게 유지할 때만이 우리 배변 활동이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만약 이 조건이 무너지면은 변비가 발생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단순히 변비라 하면은 소화 기능에서 지금 문제를 많이 찾죠.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이 뭔가 우리 동생이가 이렇게 수술한 뒤 끝에 수혈도 받았지만은 빈혈도 심하고 그다음에 그 신체가 몹시 허약해가지고 소리 심장도 원래 우리는 어제 어머니 그래 그런지 다 이렇게 심장도 용 나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0: 배탈로 거의 무슨 이렇게 혈압약이 먹었댔는데 그 배탈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가슴이 계속 떨려가지고 심률이 빨리 뛰면서 고생하다가
1: 배탈로크가 그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 약들은 아예 쓰는 게 좋습니다.
0: 예. 그렇습니까?
1: 예.
0: 그러다가 이 내가 이 바사모 소요안에 런칭망대를 이렇게 이 간호당약이 당약방에 써서 네, 한 1년을 잘 썼습니다. 그래 쓰고 용 좋아지니까 야를 소개를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동생도 이거 쓰고 지금이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빈혈도 해결받았고 그다음에 이 그 콘파치 간 이런 게 나쁘던 게 다 좋아지고
1: 예.
0: 그 피로 수혈 받았는데 어째 남이 이렇게 피로 수혈을 받아 그런지 이렇게 피부도 막 가려워 남에 그다음에는 눈도 이렇게 막 그래서 어떤 때는 허혈이 나면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러면 고생하다가 이거 같이 쓰고 한 게 신체가 지금 많이 돌아서가지고 예? 심장도 좋아지고 빈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콘파치를 해가지고 근육이가 지 올라오고 예? 근육통이 나고 하던 것도 좋아지고 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용 좋아져서 지금은 정신 상태도 많이 맑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그런 뭐니까 이번에 볼까 이제 방송 들으니까 요 며칠 들어보니까 활동이 있었대다. 예. 망제하고 그 파상모 소유환이.
1: 파상모 소유환 6곽 사면은 망제를 5곽 거서 드립니다.
0: 말입니다. 그러니까
1: 예. 아주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동생 보고 알려줬던 게 그 활동할 때 싸겠다 하더란 말입니다. 야도 이거 요즘 반년 먹었는데 많이 좋답니다.
1: 예. 그 10인분밖에 없습니다. 예, 땅이 지금 예, 병이 엄중한 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합니다. 예.
0: 그래 지금은 예, 이거 많이 장약을 먹고 좋아지니까 지금 활동실도 다니고 이러면 그 춤출라도 다니고 이런답니다.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 싸라 이번에 6통 싸면 이렇게 뭐 더 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1: 예. 맞습니다.
0: 어, 싸겠다 하더란 말입니다.
1: 예.
0: 그 배달일까? 배달해도 됩니까?
1: 예, 쓰던 분들은 배달하십시오. 508-9929번에 연계하시면.
0: 예, 이 약이 어쨌든 간과 콘파치 다 좋더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눈도 잘 안 배우던 게 이게 뭡니까? 망제가 그렇게 좋더라면서
1: 망제용 좋습니다. 그리고
0: 염이라면 이렇게 발작하던 것도 이렇고 예,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이 야, 이 자궁도 다 드러내고 해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병이 많단 말입니다.
1: 예.
0: 많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쓰겠다 하더란 말이에요.
1: 예, 그리고 파상모 소요환은 이 기도 보충해주고 콘파치도 좋게 하고 심장, 신경, 예, 비장, 위, 근골까지 다 든든하게 합니다.
0: 아, 그렇지. 예. 야, 그러면 잠도 잘 오고 옛날만
1: 맞습니다.
0: 잠 못 자던 잠 계속 그래서 잠 못 자가지고 애나 하던 게 잠도 용 잘 오고 이 마음도 편안하고 여러 가지를 좋다 하더란
1: 예,
0: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활동 참가하면 좋습니다. 예.
0: 이제 12분이 됐습니까?
1: 열 사람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0: 열 사람분밖에 없어.
1: 열 사람분만 내놨습니다 원래.
0: 아, 그럼 예. 사도나 해야 되겠네.
1: 예, 예. 그렇게
0: 예,
1: 하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장기학에서는 이런

0: 변비 원인을 다섯 가지로 찾아서 치료를 해드립니다.
1: 네.
0: 예, 우리 첫 번째 원인을 보면은 장도 조열입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대장에 열이 쌓인 이런 상태로 말합니다.
1: 네.
0: 예, 가장 흔한 변비 류형입니다. 예,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드시거나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음주를 많이 하거나 혹은 스트레스 예, 그리고 위장에 열이 많이 쌓이면은 장도도 건조해지고 뜨거워지면서 이 대장에서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대변이 좀 딱딱해집니다. 예, 그리고 특징상에서 보면은 대변이 딱딱하기도 하고 토끼똥처럼 작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배변 시 예, 우리 변을 볼 때에는 항문이 좀 뜨거웠거나 혹은 통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입이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예, 소변도 노랗고 입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열감이 오르거나 여드름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음허장조입니다. 즉 대장이 음기가 부족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예. 장혁, 나도 저번에도 먹어보고 먹었는데
0: 예.
2: 이 발바닥이가
0: 예.
2: 딱 무식에 붙은 것처럼 그렇게 걸자면 딱 붙은 것처럼
0: 당뇨 있습니까?
2: 당뇨 전번에 전개가 7입니다.
0: 공복에 7입니까?
2: 예, 공부에.
0: 예, 예. 그리고 장호는 얼마인가?
2: 장호는 아예 재봤습니다.
0: 그러니까
2: 잤는데.
0: 지금은 이 약을 아예 쓰는 상태인가? 당뇨 약을?
2: 예, 아예 씁니다.
0: 예, 아예 쓰고 이거 발견한 지는 얼마 된가?
2: 우선 이게 한 1년 됐겠습니다.
0: 아, 1년 됐는데 어째 약을 아예 씁니까? 냄새 어떻게 된가?
2: 네, 우선 75시.
0: 아, 그러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발바닥이 두 발바닥이 동시에 그렇습니까?
2: 예, 이제 걸자면은.
0: 예, 걸자면 동시에 그렇죠.
2: 예, 예.
0: 발목이도 부딪히고.
2: 발목이 부딪히고 어떤 때는 발목이 아프단 말입니다.
0: 장단지는 어떻습니까?
2: 장단지도 어떤 때는 뚠뚠함에.
0: 그리고 이 엉덩이는 어떻습니까?
2: 엉덩이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0: 그럼 당뇨입니다. 당뇨. 당뇨로 그런 겁니다. 예.
2: 또 수치병 또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게 어떤 이 나이면은 7이면 이렇다 하더라니까 지금 계속 답답 해먹고
0: 아 근데 그거 7이 1년 전에 발견했을 때 7이고 평상시에 아이제입니까?
2: 평상시에 아이제였습니다. 작년에도 또 수치병 게 7입니다.
0: 그 밥이 아, 그거 1년에 한 번 제입니까?
2: 예, 1년에 한 번씩 그거
0: 그래서
2: 검사해야 할 때 근데 이번에 또 된 게 또 7이더란 말이에요.
0: 밥이 막 땡기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목이 마르거나 이런 증상 있습니까?
2: 목이 마른 거는 모르겠는데 물은 약을 먹다 나니까 자꾸 많이 먹습니다.
0: 그다음에 눈은 어떻습니까?
2: 눈은 한자기 어제 잘
0: 부었습니까?
2: 예.
0: 기구의 환자 분은 이렇게 하셔. 지금 혈당 기계들이 비싸지 않습니다. 100원 밑입니다.
2: 예.
0: 그래서 이 그 약방에가 그 싸다가 이 그 한 매일 아침에 저 재이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두 시간 후에 재이고 이래서 며칠 재이셔.
2: 나 겁이 나서 지금 가인 싫어서.
0: 아니 그 약방에 가서 그거 싸다 집에서 재이란 말입니다.
2: 집에서
0: 예예 예. 그래서 다 알려준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혈압은 아예 높습니까?
2: 혈압이 높지요. 혈압이 높은데 혈압이 약으면 먹으니까.
0: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총적으로 우리 혈압이 높아서 생기든 당뇨가 높아서 생기든이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이 발바닥이 그렇다 할 때는 정맥 순환이 아예 되는 거 말한다. 이 정맥이가 이 우리 다 내려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발에서 올라와서 이 나쁜 물질들을 이 저 로폐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순환이 안 돼서 이 발의 제일 밑에 쪽에 가서 쌓이면 그렇습니다.
2: 근데 나를 이렇게 보든지 이 발이 힘줄이 뚝뚝해지는 게 뭐예요?
0: 아 정맥 복장도 있습니까?
2: 그렇다 하더라.
0: 아, 그러면은 그저 혈액 순환입니다. 정맥 꼭장 그래 환자분은
2: 예.
0: 이렇게 하셔. 그 치수의 전주화를 써야 됩니다. 예,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예, 심장이 이롭습니까?
2: 심장도 전번에 그 검사한 게 무슨 신지체세고.
0: 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신지체세 좁아 있으면은 이 바위 천샹완을 써야 됩니다. 치수의 전주환하고 바위 천샹완 그다음에 지금 그 발이 마하죠. 예. 그래서 예. 알수의 쌍후환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쓰셔.
2: 예.
0: 그러면은 그 발이 발바닥이 그런 것도 같이 이렇고 이 통합니다. 순환이 통합니다.
2: 예, 이게 동네 췌장을 해 그렇습니까? 이게
0: 예, 찍마의 췌장을 넣어도 그렇고 예.
2: 예. 그게 당뇨도 그렇고. 예,
0: 아, 당뇨 그래서 정적으로 혈액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예, 혈지도 높고 예. 그리고
2: 예. 혈지도 높습니다. 예, 네. 혈지약을 먹습니다.
0: 혈액 속에 그런 저기 이 당독도 있고 그러면서 이 나쁜 정맥이란 거는 흘러서 이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예. 예, 그 나쁜 게 이 발에가 아래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세 가지 쓰셔. 그러면은
2: 이 당뇨약 많이 먹어도 됩니까 그래?
0: 당뇨약 그 당뇨는 그 제이고 뭐 드셔야 됩니다. 먼저 이 당뇨 기계를 싸셔. 예. 그 약방에 가면은 그 100원도 네. 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그걸로 매일 쟁기셔. 그리고 또 전화하셔. 예.
2: 예.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서장님한테 한번 합시다, 선생님.
0: 이 얘기하셔.
3: 예, 나도 지금 선생님 정보 그쪽으로
0: 예.
3: 아, 그쪽에 정서인 건 많았습니다, 선생님.
0: 예.
3: 혈압 지금 놓고, 그리고 어지럽고,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0: 예.
3: 예. 그래서 내 지금 이 약을, 난 지금, 취소에 있던 줄 아니?
0: 예.
3: 그럼 쌍홍월.
0: 예.
3: 아, 소위 천생이, 제가 이제 두 달 거의 썼는데,
0: 저는. 예.
3: 이 영풀, 그 손발이 저리고,
0: 예.
3: 영 망했다 봅니다, 손발이.
0: 예.
3: 손발이 영 시리고.
0: 예.
3: 그 손도 흘리고,
0: 예. 있습니다. 치수의 쌍후환하고 알수의 쌍후환.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전화하시는 환자분은 이거 활동은 함까? 그러는 이 반신은 이롭습니까?
3: 활동 못합니다.
0: 그 활동 못하면 그 알수오이보다도 치수오이 쌍후환하고 치수오이 전주환 두 가지를 같이 있으면 더 빨리 낫습니다.
3: 근데 치수오이 전주환하고 뭡니까? 쌍후환.
0: 예. 지금 이미
3: 세 가지 있습니다.
0: 예. 지금 이미 효과를 보고 있으면 그대로 써도 됩니다.
3: 예. 둘 다 그만먹었네. 효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0: 예. 그리고 혈압은 저 서약으로 조절한가?
3: 아니 서약은 안 먹습니다. 이 계속 이해 없습니다.
0: 아 그리고
3: 지금 올라가는 게 혈압도
0: 언정됐습니까?
3: 먹는 거 더 상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그러면 그대로 쓰셔. 예. 그대로 쓰면 돼요.
3: 제가 약 두고 자고 계속 오래 쓰려 됩니다.
0: 예예. 예. 그러면 중풍 후유증 치료에서 예 효과를 잘 봅니다. 예.
3: 효과 지금 나는 게 아닌다 뭐 두 달 먹은데.
0: 예. 그렇게 하셔 그냥. 예.
3: 예. 저도 모르게 처음 계속 흘리는 거지.
0: 예.
3: 이것도 처음 더 흘리는 게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0: 많이 나서졌죠, 예?
3: 예? 많이 나서졌습니다.
0: 예. 예. 그래, 제프의 아욕의 중시를 그냥 돌려야 됩니다, 예?
3: 예, 그 이야기에서 오래 나, 효과 나는, 나는 오래 쓸려졌습니다, 지금.
0: 예. 그렇게 하셔. 예.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지금 이 중풍 환자분들도 정광이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약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정황에 따라서 잘 배합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풍은 재풍을 방지하자 한다 할 때는 가장 우선 먼저 이 혈압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다음에 정서 안정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면에서는 우리 치수의 전주환, 이제 쌍후환, 천샹환 그리고 장샹환 이렇게 잘 결합했으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을 전 세계인들의 놀라운

0: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기념일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세계 환경의 날은 우리 모두가 지구의 현황을 요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매년 6월 5일이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데요.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창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햇빛은 쨍쨍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의 평균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태양 복사의 변화, 지구 궤도의 변화, 화산 활동 등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자연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류 활동이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생산과 생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의 배출, 토지 이용과 도시화 등이 포함이 되죠. 료해안대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섭씨 1도 상승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섭씨 1도가 작아 보이지만 이는 이미 인류 생산 생활과 생태계통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질병이 전파되고 여러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며 야생작물 품종의 유전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생각해보세요. 과자 봉지, 음료수병, 빨대, 일회용 포장지 등 플라스틱은 사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하지만 한 번 함부로 버려지면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무려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전 세계에서 4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와 바다 거북 그리고 고래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세 번째는 동물과 식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면서 매일 70종이 넘는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생물들이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이미 지구에서 사라진 거죠. 생물 다양성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꽃동산을 보내드립니다.

네,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소중히 아껴 써야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물이 풍부해 보여도 실제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전체 1%도 되지 않습니다. 양치질하거나 샤워할 때 항상 물을 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계속 틀어놓지 말고 필요한 만큼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빗물을 모아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여기서 잠깐 동요 듣고 돌아올게요.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종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천사엄마 슈퍼맨 아빠를 보내드립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를 태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해불은 제때 끄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주세요. 대기 모드로 두어도 전기는 계속 소모된답니다. 햇빛이 밝은 낮에는 불을 켜지 말고 가능한 자연광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아야 합니다. 찬 공기가 나가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다음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는 버려진 자원을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태어나게 하는 마법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모아서 재활용하면 새로운 옷이나 가방, 운동화로 다시 제조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일회용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아주 편리한 물건이지만 그만큼 환경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비닐봉지 대신 천으로 만든 가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비닐봉지 하나만 줄여도 1년이면 365개의 비닐봉지를 아끼는 셈이죠. 또한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도시락을 싸갈 때는 일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나 불수거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대가 필요 없으면 빨대를 받지 않는 것도 작은 실천입니다. 전민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기 병아리를 보내드립니다.

환경을 지킴에 있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길가에 핀 예쁜 꽃을 함부로 꺾지 마세요. 그 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나무 심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요.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약 1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700g의 산소를 내보내는 자연의 공기 청정기입니다. 또한 공원이나 산에 갔을 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동물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모두 환경을 지키는 일이랍니다. 임서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용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빠 모습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단순히 하루만 지구를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집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며 푸른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중요한 힘이 된답니다. 한설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광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빗방울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길림성 퇴역군인 용여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발표식이 영정에서 있었습니다.
2: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강국의 토대입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농업을 먼저 강하게 해야 하고 농업을 강하게 해야만 나라가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류목교촌에서는 주로 벼를 재배합니다. 천경 생산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농업기술 일꾼을 농촌에 내려보내 재배호들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지도를 펼쳐 초민들의 증산 증수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민의를 폭넓게 수렴해 방향을 바로잡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폐쇄 순환 시정을 견제하면서 대중을 위해 실속 있게 일하는 가운데서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반영, 시정, 독촉, 폐쇄 순환 기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전문회의를 소집해 조사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와 시정 진척 정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높은 표준 농지 관리, 해농 정책 선전 마지막 1km 등 구체적인 문제 794건의 해결을 주동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하고 봉사를 기층에 실시함으로써 학습교양 성과를 발전 추동과 대중 봉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촌 면모를 개선하고자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인원을 조직해 기층에 내려가 민의를 청취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과 조치를 내와 현지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취촌,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깔려있고 길 양쪽에는 능금, 추리 등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갖가지 꽃이 활짝 피어있습니다. 초민들의 집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취촌 초민 유풍비입니다.

0: 여기서 46년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죠. 다른 마을은 세멘트길이었는데 우리 마을은 진흙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지도부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길가에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거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관제진 부진장 류상국입니다. 우리 진의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 공고 확장, 민생 분야 신소 등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전수하면서 우리 진 실정에 맞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막힌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했습니다. 단일 내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화미 향촌 건설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전주 농촌 주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먹전 연길시, 도문시 등 4개 현시 행정촌은 전역 정계를 실현했고 화룡시는 아름다운 향촌 시범현을 건설했으며 룡정시는 2025년 전국 마을청결 행동 성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평이받았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백촌 시범촌 63개를 건설하고 천촌 미려촌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주 농업 농촌국 사을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학습 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농업 농촌 재반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이게 됩니다.
1: 길림성 퇴역군인 용여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 발표식이 3일 영정에서 열려 길림성 사무청 청장 만춘강, 부주장이며 주공안국 국장인 단우건이 의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만춘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더욱 많은 퇴역군인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에서 공을 세워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선도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들은 변강 옥토에 깊이 뿌리 내리고 힘을 모아 품질을 향상시키며 자원을 통합하고 함께 발전해 산업진흥의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각급 퇴역군인 사무부문에서는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 봉사하고 성심껏 보장 조력해 퇴역군인 창업기업 발전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 퇴역군인의 변강 정착과 흥변,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발전에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우건은 축사에서 재반 창업 지원 정책을 애누리 없이 실시해 부화단지를 퇴역군인에 봉사하고 변강 흥성, 공고에 조력하는 시범진지로 구축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용요 변강산업부화단지는 용정시 변경경제합작구에 자리 잡았는데 331 국도 연변 개방관광 대통로와 린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생태환경이 우월합니다. 부화단지 부지면적은 4만 2,50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만 평방미터이고 중심청사 한동과 상급청사 9동이 있는데 다기능 회의실, 전시장, 강당, 사무구역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화단지에서는 입주하는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무료 입주, 전과정 일괄식 봉사, 전방위 정책 지원을 제공합니다. 길림 변강 창업 부화기 유한회사 총경리 곽도입니다. 부화단지는 특색 재배 양식, 정밀 심층 가공,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디지털 경제 등을 중점 부화 산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화단지 더하기 퇴역군인 창업기업 더하기 산업 더하기 변경촌 련동 기제를 구축해 변경촌과 변경 주민들의 증수를 이끌고 퇴역군인 창업기업 지원, 지역 산업 발전 견인, 변강 본영의 목표를 실현하렵니다. 의식에서 활동 참가 지도일꾼들은 농특산품, 식품 제조, 생물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 기업의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길림성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회는 두 차례 거쳐 75개 퇴역군인 창업 기업의 100가지 품목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으로 인증했습니다. 왕청현 리서분 식품연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변강 지역 퇴역구

0: 운인 창업기업이 잣, 귀버섯 등 특색 농작물 재배와 농부산물 심층 가공 산업 우세를 살리고 길륭호 플랫폼의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퇴역군인 창업기업이 변강에서 나아가고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이 전국 시장에 알려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북경 병련성 의료미용 집단 리 사장 우려납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으로서 우리는 품질 제일 처심을 지키고 본업에 집중하며 길용호 브랜드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자원을 통합해 함께 발전하고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산업 발전을 통해 변강 경제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의식에서 성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회에서는 경동집단주식위원회사와 합작협의를 체결했으며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주 및 영정식 관련 책임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책임자들이 정부와 기업 간 연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입니다. 우리는 용역 변강 특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부화단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브랜드를 승격할 것입니다. 정책, 금융, 봉사, 전사슬 보장 기재를 완비하고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변강 봉사 상시화 연계 통로를 완선해 더 많은 퇴역군인 창업기업이 변강에 뿌리내리고 실업을 키워 상생 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길림 변강 고품질 발전에 퇴역군인의 힘을 보태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 성변강 촌사업 전담반 조장이며 성정부 참사인 왕철, 성공상업연합회 2급 순시원 고견춘이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성변강촌 사업전담반 성공상업연합회 연변조 관련 부문 인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증기업 대표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표 등 5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5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7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6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5건, 혼춘시 2건, 중점사건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정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세 건으로 30%를 차지합니다.
0: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서 촬영을 협조한 길림위성TV 창작문화관광미식종합예능프로 맛있는 동북음식 제3기 연길역 방송이 6월 6일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프로는 연변 조선적 특색미식 전통 민속문화와 도시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 풍정과 깊은 인문 저력을 전방위 다각도로 보여주며 문화, 체육, 관광이 융합된 참신한 방식으로 동북축구연맹전에 활력을 더하게 됩니다. 맛있는 동북음식 제작팀은 연기를 찾아 왕령, 아우정, 고추제 등 레빈을 초청해 현장 탐방과 몰입식 체험을 진행하면서 수상시장, 중국조선족 민속원 등 연길의 대표적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레빈들은 조선족 특색 미식을 체험하며 연변의 독특한 매력과 일상생활의 정취를 직접 느꼈습니다. 해당 프로는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더하기 미식의 참신한 서사 모식을 채택해 레빈의 몰입형 체험 시각을 주선으로 연변의 특색 문화관광 자본과 특색 미식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탐방, 체험, 미식 맛보기 과정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회자가 촬영에 참여해 연변의 풍부한 문화 관광 경영 모식과 조선족 음식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동북인민의 열정적이고 순박한 풍토 인정을 진실하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연변을 려해하고 연기를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맛있는 동북음식 제3기 연길역은 6월 6일 밤 9시 6분

0: 길림위성TV에서 방송되며 길림위성TV 위챗 영상 계정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아이치, 유쿠, 틱톡, 과이소 관련 계정에서도 동시에 해당 내용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1: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학교에서는 특색 의식으로 고중 3학년 학생들이 축복과 기대 속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도록 응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연변 1중 사생들은 비를 맞으며 온정을 담아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교 사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곧 대학 입시에 참가할 3학년 학생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오전 11시경 교정 도로에는 1학년과 2학년 후배들이 일찍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축복 현수막을 들고 풍선을 흔들며 긴 응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후배들의 응원 속에서 3학년 학생들은 줄을 지어 나와 교원과 후배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손뼉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연변 제1중학 3학년 학생 원흔입니다. 후배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실력을 잘 보여주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연변 제1중학 1학년 학생 김민성입니다. 2년 후 대학 입시를 치를 것을 생각하니 매우 설렙니다. 선배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붙길 바랍니다. 3년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힘찬 함성은 진심 어린 기원이고 손뼉 마주치기는 따뜻한 전승입니다. 이번 응원식은 고중 3학년 수험생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변 제1중학 당위석이 곽충군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3년간 쌓은 노력이 시험장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분함을 먹으로 자신감을 붓으로 삼아 시험장에서 자유자재로 실력을 발휘해 가장 리상적인 성적을 얻고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일 저녁, 연변 제2중학은 앞길을 밝혀라는 주제의 수험생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중 3학년 각 반급에서는 주제 반회를 조직했는데 교원과 학생들은 손뼉을 마주치며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고중 2학년 학생들도 고중 3학년 교실을 찾아 선물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환송 활동에서 1학년, 2학년 후배들은 운동장 량견에 서서 비바람을 맞으며 3학년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담임 교원과 자원봉사에 나선 교원들로 구성된 애심차대는 차불빛으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빛길을 만들어 수험생들의 입시길을 밝혀줬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사생들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으며 학교 청사를 나섰습니다. 연변 제2중학 3학년 학생 조관영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아주 충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3년간의 성장을 돌이켜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하고 행운스러운 것 같습니다. 연변 제2중학 교장 장려매입니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이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침착하고 냉정하며 여유롭게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연변 2중 2026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의 앞날이 밝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서약근 기자입니다. 고중 3학년 학생들은 모교의 축복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기대를 안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3년의 분투가 곧 검증을 맞이하게 되고 청춘의 꿈도 곧 여름날에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신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대학 입시에서 리상적인 성적을 따내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이웃사랑은 거창한 선행이 아닌 일상의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작은 실천에 모여 따뜻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때로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를 큰 위기에서 구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라디오 산책길에서는요, 호수에 잔잔히 퍼져 나가는 파문 같은 이웃사랑 이야기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트 구멍을 고쳐놓은 페인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작은 보트 한 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가족은 해마다 여름이면은 호수로 나가 낚시를 하며 덥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어느 해 여름이 저물 무렵 겨우내 잘 보관하기 위해 보트를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살펴보니 오래된 페인트는 군데군데 심하게 벗겨져 있었고 밑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음에 타기 전에 막으면 되짐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페인트공을 불러 보트를 깨끗하게 다시 칠해달라고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 훌쩍 자란 두 아들이 호수에 나가 보트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는 보트 밑바닥에 뚫려있던 구멍을 까맣게 잊은 채 무심하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신이 나서 보트를 끌고 호수를 향해 달려갔지요. 두 아들이 나간 지 두 시간쯤 흘렀을까요? 순간 보트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수영이 익숙하지 않은 터였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고 가슴이 터질 듯한 심정으로 호수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호수에 다다랐을 때 마침 놀이를 마친 두 아들이 보트를 다시 무트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 일 없고 웃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그는 그 자리에서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보트 밑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장에는 분명히 뚫려있던 그 작은 구멍이 누군가의 손길을 거쳐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페인트공이 페인트칠을 하다가 그 구멍을 발견하고 미리 고쳐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고마운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선물을 들고 곧바로 페인트공을 찾아갔습니다. 보트에 뚫려있던 작은 구멍을 당신이 고쳐놓았더군요. 나는 타기 전에 고쳐야지 생각만 하고서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그러자 페인트공은 주는 선물을 한사코 사양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일 말입니까? 칠을 하다 보니까 구멍이 눈에 띄어 그냥 막아뒀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저는 이미 페인트 칠의 대가를 받았으니 이 선물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의 소박한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 구멍을 막아준 덕분에 위험에 빠질 뻔한 내 두 아들이 이렇게 무사하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배려가 곧 이웃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페인트공은 자신의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보트 밑바닥에 작은 구멍을 따로 부탁받지 않았음에도 추가 보수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냥 막아놓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였지만 훗날 그 사소한 배려 덕분에 수영이 서툰 두 아들의 생명이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작은 배려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배려를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잔잔한 기적이 꽃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하나 두면 좋은 상식으로 로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몸속 독을 풀어주는 탁월한 해독제, 바로 녹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치거나 감기 후 입맛이 없을 때 녹두죽 한 그릇 생각나시죠? 실제로 녹두는요, 우리 몸의 기운이 통하는 길, 즉 경락을 두루 잘 통하게 해주고요, 오장을 조화롭게 해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두죽을 먹고 나게 되면요, 입맛도 돌고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원기가 생겨 기분이 좋아지고 일할 의욕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녹두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녹두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인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병을 앓고 난 뒤에 열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 좋은데요. 특히 열로 인한 설사, 예를 들어서 입이 마르고 찬 음식을 찾게 되며 설사와 복통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갈증 해소에도 주워서 여름철 더위를 먹었거나 갈증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녹두가 큰 힘을 발휘하곤 하죠. 네, 여기 리뇨 작용도 뛰어나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몸이 붓거나 배가 불러오는 경우에,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녹두의 진가는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해독작용이거든요. 녹두는 해독효과가 워낙 뛰어나서 모든 독을 풀어준다고 할 정도입니다. 농약이나 중금속 중독은 물론 간 독까지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 중독으로 발진이 생겼을 때 또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녹두죽을 먹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소주의 독을 잘 풀어주기 때문에 소주를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하죠. 네, 단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약을 복용 중일 때 녹두를 먹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꼭 피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녹두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거나 베개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녹두를 갈아서 피부에 바르게 되면요 피부 기름기가 빠지고 매끈매끈해집니다. 땀띠, 여드름은 물론이고 또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땀띠가 심할 때는요 녹두 가루를 그대로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녹두를 베개 속에 넣어 베고 자면은 습기와 열을 없애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죠. 덕분에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럽고 아픈 증상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장마철에 생각나는 별미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녹두와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조주 안주로도 제격이고 역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녹두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비위장이 허약하고 찬분, 즉 평소에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요 바로 설사하시는 분 또는 몸에 열보다는 찬 기운이 많고 양이 허약한 분들에게는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먹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요 계속 먹게 되면은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몸소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녹두의 효능과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운 여름철 녹두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겪지만은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현상 하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더운 날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방문을 평소처럼 닫았더니 유난히 쾅 하고 세게 닫힌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물리학 특별 토픽 저널에 실린 재미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그 숨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닫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방 안에는 수많은 공기 분자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문을 닫으면 이 공기 분자들이 문에 밀리면서 문 앞쪽은 공기 분자들이 빽빽하게 물려 압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문 뒤쪽은 공기 분자들이

기상청부에 따르면은요, 특히 문이 거의 닫힌 해 마지막 0도에서 5도 각도에서 그 힘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린 창문이 있으면은 방 안의 공기가 바로바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면서 압력 차이가 쉽게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 앞뒤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거의 생기지 않은 거죠. 따라서 창문이 닫혀 있을 때만 똑같은 힘으로 문을 닫게 되면은요, 저항이 훨씬 적기 때문에 문은 더 빠르고 세게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평소보다 더 살짝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무 손도 대지 않았는데 방문이 조절로 된다. 그러면은 공기가 문 뒤에서 앞쪽으로 흐르면서 문이 닫히는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게다가 문이 닫힐 수 있도록 그 흐름은 더 빨라지고 결국 관성에 의해서 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쾅 소리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요 문 뒤에서 앞으로 흐르는 공기 흐름이 충분히 빨라야 하고 문 뒤쪽 공기가 비교적 정체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 바로 뒤가 벽으로 막혀있는 경우처럼 말이죠. 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원리인 베르누이 정리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르누이 정리는요 간단히 말해서 공기나 물처럼 흐르는 유체는요 속도가 빨라지면은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느려지면은 압력이 높아진다는 법칙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일상에서 문이 쾅 닫히는 현상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비행기 날개 위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공기가 압력을 낮춰주고 그 차이로 무거운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바로 이 베르누이 정리 힘입니다.

오늘은 창문이 열려 있을 때 방문이 유난히 세 개 닫히는 이유의 공기 압력 차이와 베르노의 정리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운 날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닫으실 때는요, 살짝 닫으시는 센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요즘 적잖은 사람이 하고 있는 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부럽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좋은 문장력은 타고나는 재능보다 훈련으로 완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글쓰기, 그 훈련의 첫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필사입니다. 그럼 이 필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필사를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책을 읽으실 때 인상 깊은 문장의 밑줄을 긋거나 견출지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독서 중에 밑줄을 긋는 행위는 그 문장을 잘 섞어나 꼭 기억하고 싶은 내용임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시한 문장들을 별도로 워드 프로세서나 개인 블로그에 정리해두면 읽은 책 목록도 한눈에 정리가 되고 훗날 참고 자료로 활용할 때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같은 책을 시간이 흘러 다시 읽게 되면 밑줄을 긋는 부분이 예전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보는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읽은 내용 정리를 모두 마치셨다면요, 이제 발췌한 문장들 찬찬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왜 이 문장이 밑줄을 그었지 생각이 나지 않거나 다시 보니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문장들을 과감히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분량으로는 다섯 줄 정도 문장을 골라내 보십시오.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필살 문장을 고를 때 너무 길어 한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반대로 한두 문장으로 지나치게 짧은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력 향상을 위한 필사는 꾸준히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시작할 때부터 부담을 느낄 만큼 길면 습관으로 자리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문장들이 연결이 되며 만들어내는 리듬감과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심리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문장의 내용과 구조를 함께 익히려면 적어도 5줄 이상 되어야 실질적인 장문

네, 이제 연필과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선별할 문장들을 한 문장씩 옮겨 적으면서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마침표 하나도 똑같이 베껴 쓰고 구두 좀 하나 띄어쓰기. 그리고 또 바른 정자로 또박또박 곱씹어 쓰며 쓰는 겁니다. 최소 한 번은 꼭 써보시고요. 가능하다면 두세 번 반복해서 써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이상 필사를 마치셨다면 잠시 멈추고 왜 이 문장이 내 마음에 들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사한 문단 바로 아래 여백에 스스로 생각한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적어보는 겁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서는 겁니다. 혹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면요, 이른바 좋은 문장의 요건들을 하나씩 대입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과정은 문장을 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한 소중한 훈련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창의적인 단계가 남았습니다. 필사 문장의 형식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완전히 자유로운 주제로 작문을 해보는 겁니다. 필사 예시물의 문장 길이와 리듬감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과 분위기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앞서 정리해두었던 좋은 문장의 이유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같은 형식으로 내용만 살짝 바꾸고 한 줄 한 줄 직접 써 내려가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당연히 예시문처럼 매끄럽게 써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제가 바뀌면 글의 분위기와 구조도 함께 변하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작문을 해보는 연습이 쌓이게 되면요, 글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됩니다. 문장 길이를 맞추다 보면 저절로 리듬감이 익숙해지고 쉽고 명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 주어와 서술어를 꼼꼼히 살피게 되죠. 또 문맥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인과관계에 신경을 써가면서 글의 개연성까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필사만 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미세한 글쓰기 근육들이 작문을 하는 이 과정에서 비로소 단련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읽기가 문장력 향상의 기본 체력이랍니다. 필사와 작문 연습은 엔진을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필사와 장문 연습은요 단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기적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네,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매일 조금씩 내 글씨로 내 목소리로 문장을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과정이 글쓰기 여정에 있어서 작은 나침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트 구멍을 고쳐놓은 페인트공에 대한 이야기 및 알아두면 좋은 룩도의 효용 등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혁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정다운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냥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0: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사람 사이 이 관계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해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나을까 싶어서 노력해보긴 하는데요. 이해가 되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붙잡게 되는 사람이 있죠. 섣불리 정답을 얻을 수 없는 관계라서 그래서 인연이 필요한 걸까요? 요즘 자꾸 나의 고마운 인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조선족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구호준의 수필 탑의 의미입니다.

도루에 꽃을 피웠다. 돌에 꽃이 피었다는 것이 아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꽃이 핀다고 속담은 그러지만 나는 속담을 현실로 바꾸는 그런 초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돌에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도루에 호접란을 부쳐 키우고 그 호접란이 지금 꽃을 피운 것이다. 석부작을 만들기 전 먼저 선정한 건 당연히 돌이었다. 돌은 산수경석으로, 그것도 쌍봉에 골짜기가 잘 패인 녀석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녀석은 강의 돌이 아닌 바닷돌, 해석이었다. 해석이니 염분을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식물이 살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물을 맑은 물에 담그고 염분을 빼기 시작했다. 이들이 한 번씩 2주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맑은 물을 갈아주었다. 2주가 지나자 돌을 꺼내어 베란다에 놓고 햇빛에 일주일을 말렸다. 돌이 겉이 마르자 드라이기로 돌이 따끈따끈해질 때까지 덮여주고는 거기에 다시 애기들 몸에 바르는 베이비 오일을 발라주었다. 오일을 바르고 닷새가 지나니 이번에는 다시 솥에 넣고 끓여서 베이비 오일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화장실로 직행했다.

물은 다시 맑은 물에 담가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맑은 물을 바꾸고 2주가 지나니 다시 햇빛에 일주일을 말리고 드라이기로 굽고 애기들이 사용하는 베이비 오일을 바르고 또 삶고 화장실에 가고 같은 방법이 아닌 같은 행위를 세 번을 하니 3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대로 바로 식물을 붙일 수는 없었다. 해석이 속까지 마르자면 8개월은 말려야 한다는 것은 어설퍼도 수석인으로 살고 있으니 그만한 상식은 알고 있었다. 도료의 염분을 빼고 있는 동안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석부적을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걸 키우는 방식을 공부해야 했다.

시작은 나무는 소나무가 보통이고 식물을 붙여도 원래 바위에서 잘 자라는 풍란이 다수였지만 나는 굳이 호접란을 선택했다.

고정나는 꽃대가 두 개니 꽃대를 고정할 철사를 접착제로 돌에 고정하고 호접난을 돌 위에 붙여주었다. 호접난이 돌 위에 자리를 잘 잡아주고는 뿌리는 비단잇기를 사서 붙여주었다. 돌 위에 호접난을 붙였다고 매일 물만 주면 꽃을 피워주는 것은 아니었다. 화분이 아닌 돌 위에서 살아야 하는 호접난에게는 영양이 필요했다. 잎에 분사하는 영양제를 사서 이틀에 한 번 잎에 분사해주고 뿌리에 주는 영양제는 사흘에 한 번, 물은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 주는 걸 잊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다시 시간이 아닌 세월이 흐르고 꽃대에서 슬쩍 꽃봉오리고 나오더니 어느 날인가부터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꽃을 한 번 피우면 3개월을 피워주는 꽃이요. 1년생 식물이 아니기에 몇 년이고 피워줄 꽃이니 기다림의 시간보다는 즐거움의 시간이 더 길다.

거리에서 이쁘게 웃어주는 꽃을 보고 있으려니 돌탑의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든다. 40대에서 50대가 되던 날, 이제 문단에 입문하려는 초보들에게 나도 무언가를 해줄 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단독방을 만들어 몇 사람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넌 그 지역의 탑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대뜸 최고의 작가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을 보고 씁쓸해졌다.

내가 알고 있는 탑이란 돌 하나하나를 땅에서부터 열심히 쌓아가는 것이고 나도 탑이 아닌 그 탑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의 돌멩이가 돼줄 수 있다는 의미였다.

마음에 꽃 하나 피우려고 해도 그 긴 세월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작가가 되는 것이 타인의 평가 한마디로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일까? 진정 탑의 의미는 도루의 꽃 한 송이 피우는 것보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최고가 되어 빛을 뿌리는 것일까? 탑의 의미도 모르면서 탑을 두고 주절거린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있다. 이젠 탑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도루의 꽃을 피우면서 그 향을 가슴에 담으며 살아야 할 나이가 되나 보다.

서준의 수필 탑의 의미 보내드렸습니다. 이 수필은 도루에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처럼 인내와 정성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저자는 호접란 하나를 도루에 피우기까지 그 3개월의 준비와 8개월의 건조 과정, 매일 두 번의 물주기와 또 영양제 분사 등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쏟아냈죠. 그 과정에 저자는 탑과 작가에 대한 성찰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 지역의 탑이 될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을 최고 작가로 착각하는 이들을 보며 필자는 진정한 탑의 의미를 되돌아보죠.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인내의 과정 없이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허상의 씁쓸함을 느낍니다. 결국 필자는 탑이 되려는 욕심보다는 도루에 핀 꽃 한 송이의 향기를 가슴에 담는 삶을 선택합니다. 빠른 성공을 좇는 시대에 인내와 정성의 가치를 일깨우는 따뜻한 메시지가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작품 보내드릴게요.

오늘 보내드릴 두 번째 작품은 박장길의 수필, 나이가 드니 나이가 보인다입니다. 우리는 제명된 해이다. 그리고 내가 퇴직한 해이다. 제명된 해는 조심하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다. 서류가 구전하게 보관이 되지 않아 42년 사업 연한을 두고 26년밖에 승인할 수 없다는 시인사국의 평가에 퇴직부터 3개월간 골머리를 앓게 하던 올해는 통풍도 발작해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며칠 지나 또 재발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그것도 한 번에 길어 닷새 정도였는데 열흘씩 연장되어 더 괴롭히고 있다.

깊은 20일 메스껍고 혼미하고 까무러칠 것 같은 타는 통증을 견디며 10년 감수했는데 어느 날 붓기는 내리지 않았지만 진통은 많이 가라앉아 오랜만에 꿀신을 신고 집 밖을 나갔다가 그만 삐끗하고 말았다.

발바닥이 벌겋게 부어올라 통증으로 고통을 주었고 다리는 뻗은 대로 가둘 수도 굽힐 수도 없게 됐다. 다행히 약을 먹으면 붓기도 내리고 통증도 멎어서 몇 발자국 걸어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또 붓고 아파서 신음을 토했다. 더 차도가 없고 자꾸 반복되어 큰 병원에 실려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뼈가 끊어진 것이었다. 뼈 끊어진 채로 20일 고통을 씹어삼키며 고생했던 거다. 정신적, 육체적 생고생을 하며 7월도 지나갔다. 한때 수준급 운동원의 몸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수월이 부러진다는 말인가. 넘어도 앉고 삐끗했는데 골절이 되다니. 고향 쪽에서 나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1970년 초에 연변 소년 대표팀 선수로 사평시에서 열린 길림성 운동대회에 참가해 2등 영광을 안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주 배로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명성을 갖고 있었다. 세 번째가

시인의 명성이었다. 소식적부터 실면증과 땀이 나지 않는 질병으로 불편한 나의 몸을 잠들게 하고 편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단연 맥주가 최고였다. 물론 다른 약을 크게 써본 적은 없지만 맥주는 나에게 약이었다. 하지만 거친 세월을 재워온 맥주 역사는 적고 싶지 않다. 이제는 맥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통풍에 너무 혼나서 맥주의 추억조차 잊고 싶다. 통풍이 또 승냥이처럼 달려와 엄지발가락 마디를 물 것 같다. 통풍이 무섭다. 소름 돋는다. 나에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 죽을 때까지 이 공포가 사라지지 말기를.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 같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영양제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 지나친 정신건강은 인간의 수명에 치명적이다. 언제나 자신을 예비 환자로 생각하며 조심하면 병원 문을 출입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여섯 가지 진통 중에서 해산의 진통이 여섯 번째이고 통풍의 진통이 두 번째라면 여성들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퇴직과 골절이 함께 찾아온 저자. 참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42년의 사업 연한 중에 26년만 인정받은 그 억울함, 그리고 통풍의 극심한 통증, 심지어 뼈가 부러진 채 20일을 견뎌낸 아픔까지 독자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네요. 젊은 시절 한때는 운동선수였던 자부심과 현재의 허약한 몸

사이의 대비, 그리고 맥주에 중독됐던 지난날을 고백하는 표현에서 후회와 반성이 느껴집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 같다는 대목에서 필자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풍과 골절로 인해 친지들의 장례식으로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다 지나간다는 중얼거림은 어쩌면 이 수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보인다는 결론은 독자들에게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이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이들 마음의 갑옷을 만들고 성장의 길에 힘을 실어주는 육아서적,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순조롭게 자라다 보니 작은 좌절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의기소침해지고 선생님의 꾸지람에 감정이 무너지며 또래와 다툰 뒤 자기 비하에 빠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 약하다는 육아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아이가 좌절을 마주했을 때 갖는 심리적 견디는 힘, 자기 조절 능력,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으로 평생 함께하는 핵심 심리 소양이자 아이가 성장의 풍파를 이겨내고 인생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의 갑옷입니다.

번홍생이 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은 아이의 심리적 나약함을 해결하고 과학적인 좌절 교육을 실천하는 권위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은 아동성장 현실에 기반하고 심리학과 교육학의 전문 리념을 융합해 아이 성장 속 다양한 좌절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해했습니다.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육아 방법을 제시하며 부모가 좌절 교육의 오류를 벗어나 아이가 좌절 속에서 용기를 내고 성장하며 강한 내면을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현대 가정 육아에서 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회복력 키우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대리와 사랑, 무조건적인 칭찬으로 아이는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받아들일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심리적으로 견디는 힘이 약해 조금 불순한 상황에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런 육아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좌절은 아이 성장의 필수적인 길이며 좌절을 겪지 않은 인생은 불완전하고 회복 탄력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과학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일부러 힘들게 하거나 홀로 견디게 하는 잘못된 좌절 교육 방식과 모든 것을 보호해 좌절을 막는 과도한 사랑 방식을 배척합니다. 온화하고 과학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좌절을 바르게 인식하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극복하도록 이끕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성공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패의 아쉬움을 받아들이고 역경 속에서 락관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부모가 좌절 교육의 핵심 의미를 깨닫고 육아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대리와 과도한 사랑을 반대하고 부모가 과감히 내버려두고 아이에게 적당히 고난을 겪게 하며 스스로 시도하고 실수하며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도록 격려합니다. 로동은 최고의 좌절 교육 길이라 강조하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며 좌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회복 탄력성 기르기의 기초를 다집니다. 자신감은 아이가 좌절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책에서는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을 다루고 아이가 열등감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이끕니다. 또 부모의 격려와 칭찬이 자신감의 근원이라 강조하고 과도한 비교와 비판을 피하며 아이의 노력과 발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좌절 속에서 자기 비하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내면이 나약한 것이 회복 탄력성 약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기르며 심리적 견디는 힘을 높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인내심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또 여리고 마음 약한 아이의 문제에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을 기르며 좌절 속에서 당황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용기는 아이가 좌절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체육활동으로 의지를 단련하고 어려움을 마주하는 용기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이가 승리 의지를 갖고 희망을 잃지 않고 실패 뒤에도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하며 굽히지 않은 끈기를 갖도록 이끕니다. 회복 탄력성은 실천 속에서 길러져야 합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하고 좌절을 성장의 선물로 여기도록 지도합니다. 부모가 적절히 좌절 상황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자기 보호와 끈기를 배우며 실패를 용기 있게 마주하도록 합니다. 생활 속 작은 단련을 통해 아이가 역경에 익숙해지고 심리적 압력에 견디는 힘을 키워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핵심은 아이가 좌절 속에서 성장의 힘을 얻고 관용, 반성, 자기 개발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른 비판 교육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가 허영과 질투를 벗어나 환경에 적응하고 나눔을 배우도록 이끕니다. 좌절은 타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매번 좌절 경험이 자기 완성과 성장의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성장은 결국 사회를 향합니다.

책에서는 아이의 인생관, 경쟁의식, 협력의식을 세우고 의사소통, 성실, 재정관리 등 종합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경쟁 압력에 대응하고 인간관계 갈등을 해결하며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마음으로 좌절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습 실증, 시험 불안, 인터넷 중독, 사회 공포, 행동 지연 등 아이가 자주 겪는 문제에 맞춤형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상적인 좌절 상황을 정확히 분해하고 과학적으로 지도해 부모가 아이의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해결 방안을 찾아 아이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부모에게 이 책은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육아 보물서입니다. 좌절 교육의 오류를 벗어나 일부러 고통 주거나 무조건 보호하는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과학적인 좌절 교육 관념을 세워줍니다. 아이에게 이 책의 교육 리념과 방법은 좌절을 바르게 인식하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경계하며 역경을 극복하는 강한 심리적과 끈기를 유지하며 좌절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해 내면이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0: 이어서 쉽고 빠르게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엄마도 아이도 즐거운 이유식을 가르치는 코너 속의 코너 영양만점 레시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금치, 콩나물, 소고기 물은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기 이육식 때는 씹는 연습을 잘해야 뇌 발달에도 좋고 나중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데 콩나물 줄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씹는 연습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시금치는 뿌리가 선명한 분홍빛을 띈 것, 잎은 곧게 뻗어 짙은 초록색을 띠고 줄기는 통통하면서 짤막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룡,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군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노강충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누르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도강중윤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실이 증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그리고 유불나선 강경검사, 골밀도검사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요는 최신의 여러 개 과실 가운데서 흠과 구강이라고 싱커 거창이라는 이런 세 과실이 여기 들었었는데요. 이미 몇십 년간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 구강 치료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데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잘 치료해 주는가 하면,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그 치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던 이난차병 이런 것도 제때 치료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혹은 또 미리 전에 그거 들어가서 지신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수 있고 파편제 하면서 구체 치아에 관한 전방 검사를 현대식으로 다 맞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치아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가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치아를 씻는 업무도 원활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씻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사회에서 대인 관계가 늘어나면서 아주 말쑥한 이빨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돈 얼마 들이지 않고 금방 치아를 씻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구강 안의 일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강중년 2층에 올라가면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그 마당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되고, 직접 이쪽에 그 서쪽에서 직접 2층에 올라와서 거기에 통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구강 문제, 치과 문제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틀니를 했거나 치아를 하신다면 와, 이렇게 편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 이렇게 편한 이빨을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치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기 도강중년 2층 치과방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년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길림성 저명한 심장 내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이 로중이로서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건 심장과 뇌혈관 포함해서 갑상선 결절, 신경내과 질병, 그리고 골과 질병, 완고성 영양이 후두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다각도로서 좋은 치료를 많은 분들이 받게 되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 계시고 있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북경 그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 무슨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안 감뒀던데 뭐.
1: 예.
2: 그리고 그냥 먹이도 부딪히고 음식 넣기도 힘들고 잘 넘어도 안 간다.
1: 예.
2: 그래서 약방이

0: 야금 싸다 먹기는 그냥 맨날 먹는 것을 아이 낳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낳지 않게 해서 보강병원에 가서 지금 이제 선생님 참여하고 한 달 넘게 지 먹는 게 없고 확실히 알린다 안 나는 게.
1: 아 그래요. 예예. 예.
0: 예. 요즘에는 먹기도 편안하고 음식은 먹기도 좀 편안하고 잘 넘어간다 무슨 거 먹어도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붓기던 것도 안 내렸습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0: 예. 예, 먹이 지금 편안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로 약이 떨어져서 더 치자고 또 가려는데 갈 때에서 뭐 우리 동생이가 뭔가 뭐 치과 그때 갔다 왔는데 좀 뭔가 뭐 옛날에는 이빨을 고는 이빨 했습니다. 여러 번 댕겼다는 맞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 뭐 신약 대학병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그 또 이빨 다시 떨어져 다시 하는데가 오, 몇 번 해가 떡 맞춘 게 한 번도 아프지도 않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는 이빨 했는데.
1: 아, 그렇죠. 예, 예.
0: 먹는 게 제일 빠르다 낫다면 편안하다면 이랬지라 그러면서 언니 그것도 방송에다 말해달라 미래때다.
1: 어, 그렇죠. 적잖은 네, 분들은 그렇게 치열하고 예. 있습니다. 예.
0: 그래 다른 데는 옛날에는 여러 번 댕겼는데 열 번 넘어 댕겼는데 지금은 아이 한 두 번 갔다 갔다가 딱 맞추는 어느 선지 모르겠다고 그건 이빨 옛날 떨어진다 때다.
1: 예.
0: 경기 이번에는 떨어다지 어떻게 잘해서 잘했다 미래때다.
1: 아 그래요. 예,
0: 예,
1: 예.
0: 이렇게 좋다며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래.
1: 아 그렇죠.
0: 예,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1: 아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0: 예.
1: 그 흠가구강은 2층에 네. 올라가게 되면 도강 중년 2층에 흠가 구강이라고 계시니까 네. 찾아가시면 원만한 좋은 치료효과를 거두게 네. 되실 겁니다.
0: 그래 네. 오늘 나도 연락하고 우리 동생 한번 가 검사하겠다 받겠다 이렇게
1: 어,
0: 같이 가려고
1: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지방감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다고 그랬기다. 선생님 배웠는데
1: 예.
3: 그래서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쓰리면서 소화민에 아인됩니다.
1: 예.
3: 그랬던 게 리맹길 선생님 그 중약 먹은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번가 오늘 친구하고 같이 가 보이려고 합니다. 주일날이 됩니까?
1: 주일날이 됩니다. 토요일 제약은 다 됩니다. 리맹길 네. 선생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그 방면에 리맹길 선생은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위축성 위염, 그의 여러 가지 위장도 문제 여기 때문에 곤란받던 분들이 찾아와서 리맹길 선생 찾아보신 게 그렇게 편안하게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그렇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이사선생
3: 예. 예. 그 친구하고 두 분이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두 분의 예약입니까? 예. 그러니까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일요일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예, 예. 일요일 가겠습니다.
1: 일요일에 두 분이 오세요.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네 집사람이 종풍 후유증을 해가지고 어쩌면 몇년 되는데 예. 가랑 어떻게 돼서 여러 곳에 많이 아졌습니다. 저기 특히에 이제 다리암에 한창 다리 잘 못 쓰고 있잖아요. 예? 좀 나가 걸어도 다리 좀 젊고 그 다음에 체납소도리에 해가지가 그냥 완전 아이 되고 그리고 예, 조금 걸으면 숨이 잘 됐잖아요.
1: 예, 심장병, 심노쇠가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예, 그냥 그 한창 이 조금 괜찮은데 그 한짝 손이 그 뭐입니까 하고 파리가 예, 저 다리가 그냥 저리고 그리고 차갑습니다 하면서 냉해서 꼼짝
1: 그게 순환장애입니다.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4: 예. 그리고 어느 당해당에 그냥 있습니다.
1: 예.
4: 발은 똑똑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 약은 이 며칠간에 뭐 그래도 그냥 썼습니다. 재발이 올까봐 예. 예. 또 나 이럴까봐 그냥 약은 써왔는데 이렇게 현단 이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나 저희만 선생님 가서 예, 지금 이게 좀 작년에 예, 한번 봤습니다. 가서 예,
1: 젊은 선생님 따라다니며 찾아보시네요. 예, 예.
4: 그때 가서 보고 이제 약 한번 써서 보니 한 1, 2년은 영 편하게 지냈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예, 또 보니까 저기 도강 이 중년에
1: 도강 중년에 지금 계시죠. 예, 예.
4: 지금 보신다니까나 저는 여기 오늘 저기 전번에 한번 또 갔댔습니다.
1: 예.
4: 보고 그래서 약을 줘다가 지금 어떤

0: 나 저 먹었습니다, 약.
1: 예.
0: 그런데 아니게 또 약, 뭐, 이 선생님 약 뭐 다 써먹어도 금방 알립니다.
1: 아, 예, 예.
0: 다시, 이제 치료할 것까나 우리 사람 봐서 뭘 붙여줄까 하면 이게 혈압이가 있죠, 진짜.
1: 예.
0: 혈압이가, 예, 저기, 온정되는 게 알리고, 그러고, 예, 조금 나가 걸어도 봐서 그렇게 숨이 잘 하고, 그 다음에 예, 잠 잘 잡니다.
1: 만성질병이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명이니까 되는 거지, 보통 이사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저기, 선생님 약을 찍고서, 그래, 이번에 또, 한참 지금,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효과 더, 그것도 이러니까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오늘가 약, 요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요즘은, 야, 아무래도, 예, 이 선생님, 야, 우리 먹으면 그래도 한 달씩 먹습니다, 우리.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야, 기본, 한 몇 년 또 영 편안합니다.
1: 뭐, 예.
0: 뭐, 아무 일도 없고, 예, 그간에는, 뭐, 아무 발작도 안 하고, 뭐, 지금까지 예, 보게 되게 되면, 어느, 이 반신이 한 젠자, 이, 다른 나라 걸는 게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1: 중풍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는, 조일만 선생 찾는 게 맨발을 찾았습니다. 예, 예. 예
0: 지금 어느 당에도 많이 나서지고 하니까 나 지금 오늘 또 아무래도 약 질러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 놓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우리 형부가 이렇게 네, 지금 색이 와서 병원에 주원하고 나와서 이렇게 계속 숨이 흘러가지고.
1: 아, 예.
3: 쉬다 일어난 게 별로 막 이렇게 숨이 흐르면 말이 똑똑하지 못하고 오지러워하고 막 혈압이 막고도 그런 이제 80을 올라가면.
1: 예.
3: 그래 병원에 주원하고 나왔는데 계속 숨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질세 없이 흘리면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고.
1: 어느 중추마비, 신경중추마비가 돼서 그런가
3: 예,
1: 보다.
3: 그래서 예. 그 젊은 선생님 7월 이제 한 번 받았는데 지금이 그 추미가 좀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던 증상이가 좀 많이 나서
1: 많이 억제됐다 그렇죠
3: 예, 머리가 예. 조금 이렇게 어지럽던 게 좀 나서져서 예, 이런 앉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좋아져있단 말이에요
1: 예.
3: 친구들도 하면 지금 중요하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결합해 하는데 많이 효과 나는 게 알기는 합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오늘이 또 이렇게 모시고 우리 모시고 가겠다 하는데 예약해달라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조일만 선생 금요일 오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3: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예.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 책임용 선생님이가 이 백정풍에도 치료한가?
1: 백정풍이 책임용 선생님 주요한 항목 가운데 큰 항목을 점하고 있습니다. 백정풍, 소버짐, 대상포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는 책임형 선생한테 맡기게 되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3: 아, 알았습니다. 여기 한 분이 그런, 뭡니까? 그런 병이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알아봐달라고.
1: 그런 분 보내세요. 근데 네, 책임형 주임 선생님께서는 화, 목, 터 아시네요. 예, 우수열 예,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예 우수열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3: 예,
1: 예
3: 알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지금 다방중앙에 저희만 선생님이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4: 예, 원래 이렇게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서 정신이 안 나고 이래서 가서 검사하니까 뇌경색이라 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뇌경색을 좀 약도 써봤습니다.
1: 예.
4: 약을 써보니까 예, 그래서 금방 났다가는 또 다시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랬습니다.
1: 예.
4: 근데 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이 지금까지 내 지금 두 번 가서 약 썼습니다.
1: 예.
4: 근데 벌써 영 효과 나는 게 아닌다. 정시도 나고 어지럼도 난다면 막 돌아가네 이렇게 이렇고 그다음에 얘 머리가 아파서 얘 그래서 어쩔 방법 없습니다. 막 좀 바쁘면 정통 빼고 뭐이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먹고 이랬댔습니다.
1: 예.
4: 그런 게
1: 예.
4: 지금 이 증상과 얘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1: 그 두통이 심각할 때면 그 역시 나이 드셔서 두통이 심각할 때는 혈관성 두통에 속합니다. 혈관 경련이 생기거나 혈관이 어디에게 달리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 조일만 선생 찾는 게 맞습니다.
4: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돼가지고, 소리.

0: 제가 약도 계속 하루에 두 번씩 먹고 해야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모두 영 혈압이라 다섯 개 해봤는데 영 괜찮습니다.
1: 어, 예. 큰 해결이죠. 예.
0: 예. 예, 이러니까 나의 뭐 이 효과도 올 때, 이 아플 때 같으면 정말 귀찮지
1: 않습니까? 귀찮지요. 세상에. 예, 예. 예.
0: 근데 이렇게 영 효과가 나고 영 좋으니까 나의 이 낫을 때가 좀 지려봤다고 오늘에 지금 가려고 그랬다.
1: 절만 선생 사는 계기에 사는 길 같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예.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니까 오늘 찾아오면 됩니다.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집은 절만 선생님 버린 보이는.
1: 아, 예. 이살 따라다니며 예. 가성이 그렇게 보는
3: 우리 이사... 나도 버리고 맨 처음에는 내 위 아파서 보았는데 위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밥도 못 먹고 그냥 죽만 먹지. 요즘에 밥 먹고 아무거 먹어도 소화 어떻게 잘 되는지 약속이 중요한 게 특별하다. 어느 약보다.
1: 그렇죠.
3: 신단도 제자리 딱딱하니까 그런 병이 그놈을 딱딱 짚어낸단 말이거든요.
1: 그러니까 어, 많은 환자들이 피부합니다. 예.
3: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비싸지도 않지. 예. 그래서 내 냄 너무 났으니까 우리 오빠도 또 위 나빠서 저번에 데리고 중풍후유증도 있고 위도 나빠서 데리고 와서 보이고 약을 써서 요즘에는 중풍후유증은 어느 장애가 있고 말을 바르면 무슨 말 하는지 얼버무리지 모르고 그다음 수정 삶아서 밥을 스스로 못 떠납서
1: 큰일이죠.
3: 그래서요. 예. 마땅치 않는데 그냥 부추 없으면 우리 삼촌밖에 안 되니까 내려가서 내가 할 때는 부추 받아야 내려간다.
1: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3: 예. 예. 그래 혈압수들이 해줘서나 항상 고리 아프다는지 무슨 고리 띠 하자는지 맨날 그러던 게 이 절만 선생님 저녁을 어떤 다섯 번 거의 잤었습니다.
1: 예.
3: 이 요즘에 수족 살수 어느 상해가 이러면서 말이 영 똑똑하게 잘하는 거지.
1: 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예. 중풍 후유증이 그만한 효과를 본다는 게 예.
3: 혈압 속에서 치사된 이제는 그냥 혈압량 한 달 수간 시간씩 놓고 사산 지금부터 이 성격 썼으면 혈압 수술 달겠어. 별로 그냥 미술하면 제가 정사에 혈압량은 좀 떼겠답니다.
1: 예. 그렇죠. 그게 절만 선생 치료를 받아서 고혈압약을 뗄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은 놀랄 만한 효과입니다. 예.
3: 정말 놀랄 기사입니다. 예.
1: 그렇죠.
3: 그래서 우리 오빠는 너무 좋아하는 길에 왜냐하면 지금 단순만 먹었는데 한 더 먹으면 내 병이 다 났을 것 같다. 오늘 또 가서 두 번 더 가겠답니다.
1: 예, 그래라 하셔. 예.
3: 한 두 번 더 오라 하죠.
1: 만성 질병에 속하고 중풍 후유증에 속한다면 일조일석에 지금 좋다 해서 어전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우리 오빠 또 이거 지혜나 봤어 보니까 할 때 있고 니 용 좋단다 지금.
1: 그래요? 예.
3: 니네 못 잡수고 땅을 못 잡수고 죽도 못 죽이나 잡수고 그런데 요즘에는 김치라고 막 잡수고
1: 그렇죠. 여기 흠가구간이 예.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할 정도로서 지금 위신이 있습니다.
3: 예. 이빨 치료, 예. 치료도 사람 그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병을 다 치료할 줄 압니다.
1: 예. 구강안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3: 왕중이 원이 있으면 예. 지하
1: 치과병원은 아주 예, 특수합니다.
3: 치과 좀 유명한데 예. 이번에 내 많이 소유하자 그러면
1: 아 그렇게 하세요.
3: 나쁜 게 영만 쓴다.
1: 한부에 오시기도 하면 두 분 데리고 두 분에 오면 세 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예 예. 우리 오빠 이빨 정말 너용 고생도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치료했답니다.
1: 예 잘했습니다. 예.
3: 네. 예. 예. 예. 오늘 또 가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절만 선생의 로코훈다 응연에 하면 저는 중풍으로도 어림증이 나고 혈압 조절이 저절 알겠어. 예, 전번 원래 날에 가서 천양제다 먹은 게 지금 많이 나서죠.
1: 그래요? 예.
4: 예, 그래. 오늘은 또 가사 옷을 내 지금 이래 전화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오전 끝이 됩니다. 예.
4: 예.
1: 찾아오세요. 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그게 움직일 때는 영 아파서 예, 죽을 지는데 수술하게 할 정도는 아예 됐습니다.
1: 예.

0: 저의 이명진 선생님이 친구하고 경기침하고 약을 같이 먹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서서에 지금 그 움직인 게 지금 그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입이 썩던 게 이렇고 예, 지금 예, 음식을 또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어. 지방간도 있지만 단낭에 결석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한대 아픈 것 같더랍니다.
1: 그렇죠. 간단상처럼만 있습니다. 예.
0: 예. 얼음장 옆구리 무지간이 키우면서 예, 저녁에 돌아눕을 때는 손을 바쁘고 돌아눕고
1: 예.
0: 예. 어떤 때는 그게 또 무지해서 쌍수거를 붙이기도 이랬습니다.
1: 예.
0: 그랬던지 이승산도 지금 많이 나섰어요. 지금 저녁에 돌아눕을 때는 이렇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대단합니다.
0: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냥 속골이 아팠는데 속골도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약이 어떤 거의 떨어져서 저는 예, 고일날에 약까지.
1: 고일날이 됩니다. 예, 예.
0: 예 고일날에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0: 예, 예.
1: 예 예약된 겁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도강중연 2층에 가게 되면 책이명 거기다 붙인 거는 원장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문 간판에는 책이명 원장, 이학적으로는 이료적으로는 주임이사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책이명 원장 선생께서는 피부과 문제에서는 기본으로서 책이명 원장 선생 찾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장춘 중대학 졸업한 다음에 줄곧 연변 중년에서 피부과 조임으로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서 쉽지 않게 빈칭돼서 여기 왔습니다. 겨우 빈칭해왔는데요.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림성에서 저명한 피부과 전문의로서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 넣고 있습니다. 상해, 광주, 산동 여기에서 모두 자가용 차고 꽃대 타고 찾아와서 여기서 주숙하면서 병치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책이명 주임선생 찾아보시겠다면 어려운 피부과 질병 해결하는 데는 책이명 주임이사다. 이 정도 끝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백점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뭐 대상포진 한번 치료받은 다음에 2차, 3차로 범하게 되어 있고 부스럼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뉴피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후이즈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는 보통 약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바르고 드시고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게 돼 있지만 해도 리로거지 하게 되는데 체주임은 아닙니다. 직접 당약으로서만 해결합니다. 구복하는 방법으로서 해결받지 않은 피부병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 개별적인 분들은 30년 재발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와서 인사하면서 손님을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계속 손님 줄 서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도강중년 2층에 와서 책이명 원장 선생 찾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과 문제는 좋은 해답을 얻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도강중년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 안마사 리광로 선생님 계십니다. 중이 안마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22년간 중이 안마를 했습니다. 일본 인민들이 아주 열렬한 애대를 받으면서 한 가족에서는 3대가 리광로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안마를 받았는데 손 꼭 붙잡고 저만 더 근무했으면 안 되겠는 반년만 더 있어달라고 이렇게 애걸 하는 이 정도까지 우수한 이런 그 안마사로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고향에 돌아오셔서 도강중년 2층에서 중이 안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마는 조약이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염이 있는 분들, 견주 어깨가 아픈 분들, 왕출절하면 손목, 발목 이게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그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겠다는 분들, 허리가 아픈 분들 가운데서는 내리신경관을 통해서 하시니 다리가 아픕니다. 고관절 포함해서 무릎, 발목까지 아파라는 분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여충한 번 탈출이 있거나 자

0: 골신경통 있거나 무릎관절 통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리 강호 선생 찾아보셔서 이렇게 정말 이분이 지압은 받을 때겠다면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 느낌에서 그런데 훌 온다면은 걸어보겠다면 벌써 무릎관절이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프던 분들이 이튿날에 걸어보겠다면 보폭이 커지는 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인정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강중이 문진포 지점은 연길 순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라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령자는 이야기 주제를 돌리며 리리의 다이아몬드 사업이 크게 잘 되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한 총재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령자는 리리가 항상 미소를 짓고 말이 적으며 옷차림도 중후해서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한 총재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 있고 재정 상태가 좋다는 증거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자신은 리리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작은 접시부터 큰 접시까지 모두 고전 자기 세트였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한 총재에게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이 세상 모든 겉모습은 허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신은 여기에 진실한 모습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한 총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자신의 오문 카지노를 하는 친구가 도박빚을 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생겨 붙잡혔고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고 했다. 상대방이 감사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카지노 담보 가격인 30만 원에 팔겠다고 했다.

해서 자신이 샀고 이번에 상해에 가져와 리리에게 크기를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다고 얘기했다. 릉릉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재촉했고 한총재는 리리가 그 반지를 120만 원에 사갔다고 말했다.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리는 자신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벽돌을 옮기는 것과 같아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어제는 완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착했는데 숫자 0이 실수 없이 많아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모를 가격이라고 했다. 이때 식당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방울은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릉홍은 춥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령자는 그래도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확성기로 오동 아주머니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시작된다. 아버의 집에 손님이 왔으니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연락이었다. 아버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방 안에는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과 여성이 앉아있었고 진한 향기가 코끝에 감돌았다. 이때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아버를 반갑게 껴안았다. 자신이 아버의 형이며 방금 향강에서 왔고 오늘에서야 동생을 만났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형은 아버의 손을 놓고 함께 온 여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옆에 있던 작은 이모는 아버에게 재빨리 형수님이라고 부르도록 재촉했다. 아버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수님이 다가와 동생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다. 작은 이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는 아직 몽한 상태로 형과 형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재빨리 안내했다. 이때 창밖에는 이미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어 좌우로 살피며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이모는 이미 전화로 아버의 부모께 연락했으니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장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다. 형은 창밖에 몰려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는 마음껏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물으며 아버가 아직 우표 수집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이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형수님은 우표첩 세 권과 작업복 바지 한 벌, 라운드 넥 티셔츠 두 벌을 꺼내 보여주었다. 형은 이 바지가 진짜 미국 청바지이며 아버가 한번 입어보라고 권했다. 형수님은 옛날 상해 사투리에 광동어를 섞어 사용하며 이 옷들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서 형은 우표첩을 펼쳤고 아버는 눈에 띄는 나비 우표 세트와 큰 날개 푸른 나비 소형 우표 두 장을 보았다. 그는 문득 배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였다.

형은 아버지의 건강이 괜찮으신지 물었다. 아버지가 아직 대답하지 않은 사이 형은 선물을 하나씩 꺼냈다. 초콜릿 한 상자, 담배 두 갑, 그리고 향앙의 오래된 브랜드 약품 여러 상자를 꺼내놓았다. 아보의 아버지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형은 부모님께 드리는 조그마한 마음이니 몸 관리에 잘 사용하시라고 말했다. 아보의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모두 가져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작은 이모는 형에게 이곳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먹고 입을 것이 모두 넉넉하다고 말했다.

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활동 경비에 사용하라고 말했다. 형과 형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버에게 형과 형수를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가라고 지시했다. 작은 이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는 계속 말없이 앉아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의 아버지는 아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재촉했다. 아버지는 다가와 아버의 이마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항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빨리 모셔보내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아버는 설지와 함께 만찬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다. 설지는 거울을 마주하고 향항에서 온 티셔츠 두 벌을 번갈아 입어보았다. 하나는 흰색 바탕에 분홍색이 더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색 바탕에 연한 파란색이 더해진 것이었다. 설지는 거울 앞에서 앞뒤 좌우를 살피며 흰색을 입을지 파란색을 입을지 고민했다. 아버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설지는 아버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설지가 그냥 셔츠를 입는 것이 더 대범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설지는 저녁 만찬에 함께 모이게 될 사람들 중 란란, 호생, 오동 아주머니와 서진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서진의 남자친구는 모른다고 말했다. 아버는 옷을 간단하게 입는 것이 좋고 너무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설지는 아버를 놀리며 자신은 반드시 이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망설이다가 파란색을 입으라고 권했다. 설지와 함께 음식점으로 향하던 아버는 벌써부터 주변 사람들이 설지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한동안 걷다가 전차를 네 정거장 타고 종점에 도착했다. 길 건너편이 바로 식당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오동 아주머니 서진과 서진의 남자친구가 이미 도착해 자리에 앉아있었다. 종업원이 다가오자 아버는 식당의 특색 메뉴가 무엇인지 물었다. 종업원은 생선에 건조 육류, 통닭, 매운 고추 볶음 등이라고 했다. 아버는 몇 가지를 주문했고 잠시 후 정업원은 오래된 나무 쟁반에 특제의 반찬과 주조 음식을 잔뜩 들고 왔다. 주조 음식은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의미한다. 또한 어깨살 열 조각, 청어꼬리, 청어장과 고기 요리도 함께 나왔다. 이때 호생이 도착했다. 아버는 란란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란란이 감기에 걸려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버는 호생의 목소리에서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도착한 후 서로를 소개했다. 서진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약간 수줍은 모습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설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설지는 웃으며 자신을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정말 부럽다며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했다. 설지는 아주머니도 젊으시다고 대답했다. 소진은

설지의 옷이 분명히 수입품이라고 말했다. 설지는 향항에 있는 삼촌이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때 아버는 설지의 허벅지를 꽉 쥐었고 설지는 아프다고 소리쳤다. 음식을 먹으며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다. 옆 테이블들도 모두 시끌벅적하면서 진지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남성은 녹두술 넉량을 주문하고 안주는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유리병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유리병 속에는 간장콩과 무절임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량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서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졸인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주내 각 현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경동맥 송파 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세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

겁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웃풋을 통해 나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시작 전 테스트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혀 다른 타입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 두드러지는지를 알면 이를 통해 맞는 아웃풋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맞는 대처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운의 타입과 좌뇌 타입입니다. 긍정을 위해 알아둬야 할 지표이며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어떤 측면에 더 강한지를 알게 되면 다음에 두 가지 타입, 즉 신중파와 행동파로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아웃풋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중파와 행동파는 시작은 오래 걸리지만 행동하면 빠른지, 시작은 빠르지만 행동할수록 힘들어지는지로 나뉘게 됩니다. 신중파는 계획을 세우는 활동, 즉 일의 의미를 정리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이것은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단지 성향 차이일 뿐이라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시작은 느리지만 신중한 사람들이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면 행동파보다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행동파는 계획보다 실천하는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결과를 축적하기를 기대합니다. 작심삼일 또는 의지박약, 미루기 같은 많은 사람이 버리고 싶어하는 습관을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면 동기부여가 돼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무기력을 이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대처법으로 세 번째 타입을 알아봅시다. 세 번째는 노력형과 효율형입니다. 노력형은 자신이 드리는 공력의 가치를 느끼고 더 분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효율형은 반대로 노력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에 비유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지와 열정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집중은 다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전력을 기울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또는 잘하고 싶은데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일에 애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수반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다른 결과나 성과를 내는 차이는 바로 이런 효율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집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노력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일 또는 해야 할 일만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명문대생을 분석한 결과 노력형보다 효율성 학생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뉘었습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자신의 페이스대로 단계를 밟으며 노력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자신과 반대 타입의 행동을 취했을 때 더욱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노력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노력을 효율화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효율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효율을 지속가능한 힘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력형은 효율적으로, 효율형은 노력으로 집중력을 끝까지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되새김질을 통해 실패를 복귀하라. 일이든 공부든 무엇이 됐든 전부터 척척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성장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행동만큼 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에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똑같은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변명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되새김질해보면 마음이 연마되면서 더욱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집중력에 대해 연구할수록 신기했던 점이 있는데 목표나 큰 과제를 세울 때는 신이 나서 당장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작은 과제를 실행할 때는 의욕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기획하는 일은 재밌지만 기획안의 세부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는 좀처럼 집중이 안 돼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문대생 중에도 이런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보통 사람이 읽지도 못하는 어련기호로 쓰인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면서도 리포트 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아주 작은 부분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전체가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부분만 고치면 고질적인 문제가 쉽게 풀려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무리 원대한 포부와 꿈이 있더라도 매일 같은 일을 혼자서 지속해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이나 판단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를 의식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영의 기본으로 불리는 점검은 체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실패를 복기하거나 아웃풋을 공유하는 점검은 긍정적인 자극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제3자의 독립적인 피드백을 참고하면 공부 효율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업무 성과나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가 있습니다. 빽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인 일도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스케줄에 맞춰 조금씩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루날을 정해서 모든 집중력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개학 전날 방학 숙제를 몰아서 하듯 말이죠. 자기 페이스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신중파인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 시간을 정해두기를 추천합니다. 하루 중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시간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이후 1시간 또는 집중이 잘 안 되는 퇴근 1시간 전 등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일이나 계획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할 일이 없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다음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성향을 알아두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집중법과 대처법을 빨리 찾아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인간의 뇌가 노력할 수 있는 뇌와 노력할 수 없는 뇌로 나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럼 나는 노력할 수 없는 뇌인가 봐요. 네, 분명 이렇게 초조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뇌의 작용이 선천적으로 노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타입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잘하는 타입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1장에서 설명했던 3피지를 기억하시나요? 다시 말해 노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노력보다 뛰어난 효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은 효율성을 중시한 결과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계가 만들어졌고 물물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돈이 만들어졌으며 연락이나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메일과 휴대전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명문대생이 최고의 인재로 불리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결과를 내는 가장 효율적인 집중법과 공부법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방법을 알기 전에는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고무시켜 좋게 말하면 순수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무식하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빨리 효율적인 방법을 알았다면 좋았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보다는 보람과 성취를 느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 책도 집필했습니다. 단번에 집중력이 상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초집중 기술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집중력을 방해하는 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난 못해, 나는 안 돼라는 생각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아니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라고 단언하거나 실행도 하기 전에 아니야,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며 자신이 하려는 일의 보상이 제로라고 결정짓는 것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첫 걸음을 신속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논리나 근거 또는 지금까지의 실패 경험을 모두 무시하고 아 몰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자신감을 갖고 집중해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여기서 집중하는 법을 배운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공부법을 배운 것만으로도 성적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적이 빠르게 오르는 학생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기도 했지만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특히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다음날 자신이 세운 목표와 계획표를 들고 와서 내게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성적이나 성과가 빠르게 오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지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 긍정했을 때나 긍정하지 못했을 때나 어느 상황에서라도 일단 시작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명문대생, 그 중에서도 상위 성적의 엘리트 역시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경우를 보자면 처음 명문대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정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절대 무리라고 내심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학년 꼴찌였잖아요. 그러니 목표와 다르게 불합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몇 번이나 체념하고 또 체념하면서도 공부하고 체념하면서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나갔습니다. 삼수할 때 기분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두 번이나 떨어진 뒤에 도전이었기에 또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목표만큼은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고민이 너무 많아서 모순되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체념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믿음 말이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끝까지 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선 첫 발을 내디뎌보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도전 앞에 서게 되면 걱정과 후회를 합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되든 괜찮다고 믿는다면 마음만 먹고 망설이는 일을 밀고 나가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나 시간 낭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삼수를 하고 명문대 상위권으로 합격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어떻게 공부했어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지가 아니라 와, 너는 그런데도 어떻게 명문대에 갈 생각을 했어? 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지 않고 공부도 해본 적이 없는 데다 항상 성적이 꼴찌였던 내가 말도 안 되게 큰 목표를 세운 것이 더 신기했나 봅니다. 어쩌면 나도 무엇을 이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전할 용기를 선뜻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힘. 대가불 속 명문대 가고 싶다고 하자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해. 그 말 하나로 명문대를 목표로 정했고 결국 이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응원의 말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의 선으로 둘러싸여 있단다. 이 선은 정말로 존재해. 수학교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기억나니?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다음으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테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을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이런 꿈이 작아지고 꺾여버리지 지금 성적으로는 우주비행사는 꿈도 못 꾸겠고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는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늘어나게 돼 점점 내 쪽으로 안 된다는 선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그 선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돼 실패하기 싫으니까 스스로 만든 선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지. 해봐도 소용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선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단정해버리고 그 이상의 일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중 2학년이 될 때까지도 공부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계속 꼴찌를 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해도 소용없어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한테 비밀을 말해줄까? 사실 그 선은 환상이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선은 환상이라서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그은 선이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선의 본질이야. 선생님, 그럼 저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자신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사용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내린 결정이지 할 수 없다, 자신 없다, 못한다는 말은 선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해. 움직일 때 딱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딘가에 꼭 부딪히게 돼.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겠다는 용기만 생긴다면 그게 무엇이든 분명 자기 인생에 값진 것을 얻게 될 거야. 또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되지. 설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가는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성과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말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애초에 선을 정해두고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것, 보상이 없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에 도착할지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피어나는 새싹을 잡초라고 생각해서 잘라버리면 어떤 식물인지 또는 어떤 나무인지 결코 알 수 없게 되겠죠.

마음먹은 대로 살아간다. 집중해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달성하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넘어 무언가에 집중했다면 결코 쓸데없는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한 것처럼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선을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이런저런 조건이나 결과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도전해보세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기대보다 결과가 낮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의 의미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상 분명 여러분은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선이 없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덕 위의 공입니다. 이미 잘 굴러갈 수밖에 없는 곳에 서 있습니다. 결심 하나로 마음먹은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특별히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학살롱 음악책을 만나다. 제가 진행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우리 고향 연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삶과 추억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박은하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된 우리 모두의 자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라며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시를 전해드립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새였습니다. 이 노래는 그 까치의 노래를 통해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따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리진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까치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이 제후에서 구체적인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은 10일까지 진행한다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이 심각한 특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온 제품을 예를 들어서 천희 박사라면 15가게 15가구를 줍니다. 100% 무료로 주게 되었지요. 두 번째 우대 활동, 큰 우대 활동인데요. 현금권 1,500원을 총값에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대활동은 1,500원을 빼주는 현금권 주는 우대활동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니까 잘 봐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대활동의 특점이라면 지금 100% 무료로 주고 1,500원 현금권을 빼주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이 제품을 또 무료로 한 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저 치료이기를 하게 되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너무 시대적인 건강학에 있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준학하게 현명하게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게 되었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혈이 통하는 그 계통을 아주 말끔하게 잘 청소해주게 되었고 혈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저 다니게끔 수통이 잘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레이저 치료이기 오전에 30분 손목에다 딱 끼고 오후에 30분 또 손목에다 딱 끼고 하루에 두 번만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 데일까지 모든 순환은 아주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 데일까지 갔다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좋은 역할을 하는 레이저 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우대활동 가운데서 천희 박사는 15각 1,500원의 레이저 치료이기 그리고 세신이로는 12각 1,500원의 레이저 치료이기 명서방은 15각 1,500원의 레이저 치료이기 이렇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가격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향해 좋은 병치료 기회를 OTC 국약에 속하는 제품이니까 완전히 시름 놓고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명서방는 약선 한단다.
1: 아, 어떠세요? 예, 어떤 문제 때문에?
2: 이런 거 한 반년 넘어 썼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2: 예, 제 이거 쓰기 전에 내 눈이 그냥 깔깔하고, 그래서 조금만 바람나자도 눈물이 나고, 예, 눈이 영 아팠습니다, 진짜.
1: 눈이 아프기까지 하면 주의해야 됩니다.
2: 예, 예. 예, 눈 아프고, 게다가 이제 보이는 게 뿌옇고, 잘 안 보이고, 예, 눈앞에 무색이 자꾸 떠댕기는
1: 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네요.
2: 예. 예. 그래서, 예, 저 시병원에도 양크에도 가봐이고, 옆면 그, 위에 쪽에, 거기 또 큰 양크 있지 않까?
1: 있습니다. 예,
2: 예. 예, 예. 거기도 가벼우고, 이래 검사도 하고, 약 썼는데, 쓸 때는 영 조금 괜찮은 것 같고 하다도 한, 그래서, 약을 끊어서 한두 달 지나면 또 그 급사 나타나고, 예. 진짜 눈이 영, 때로는 막 눈이 따갑고, 막 그 정도까지 됐단 말입니다.
1: 예, 예,
2: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좋고, 안 하고 지낸 높지는 않다고, 검사한 게. 예.
1: 너무 높지는 않지만 해도 높은 예, 데를 예, 가는 길이 지금 있습니다.
2: 예, 가는 길이.
1: 아프다는 것 봐서는. 예.
2: 예. 그래, 영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눈약을, 예, 그래서 서너 가지를 한 너도 번씩 구, 그래, 그, 정말 애나게, 그래, 고생했는데, 그동안 저희 이렇게 방송도 구슬이 면서 막 눈약 썼는데, 자원 이약 가지고, 예, 눈이 막 하이 지금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예, 깔깔한 증상도 많이 났고, 예, 바람 맞은 눈물이 자꾸 나고, 그래도 그것도 났고, 게다가 이 앞이 뿌연 게 잘 알고 있는 증상이란 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네, 끼리 활동이 갈 때, 이 배달 받아서 계속.

0: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1: 이 눈약은 시름 넣고 쓰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눈약의 특점은 간단 습열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눈병을 치료해주는가 하면 상처열, 그러니까 심장과 폐열을 처분해주는 차원에서 눈을 밝게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시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
0: 예. 예, 선생님, 작은님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최신일화로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우리 아저씨, 아, 한날 밤에 초빈 한 대에 10분 부은다.
1: 예.
3: 그러니까 온밤 쉰 것 같지 않고, 피곤하고, 예, 맥였고, 밤에 쉰 것 같지 않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 최신일화로 쓴다면이, 아,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일을 안 해납니다.
1: 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이게 최신이로에 영 좋습니다. 위도 또 도와줍니다. 예. 우리 아저씨 식사를 영 조금 했는데, 이 최신이로를 쓴다면 식사를 잘한다.
1: 여기 바로 심장 공능이 좋아지면 소화 공능이 좋아지는 금연도 있지만 해도 직접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닦은 백술 같은 게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들어간 성분들이 환계란 이런 성분들 들어갔고 이래서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도 들어갔으니까 32가지 중약재가 얼마나 좋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 그럴 수밖에요. 예.
3: 예, 정말 이거 이 콩파츠도 봐주는 데는 이 세심이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콩파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이 거품이랑 나오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1: 어, 그렇죠.
3: 그래서 예, 사과 다 쓰고 한 시간 후에 소변 보면 거품이거든. 위생실에 그 변기 가득 차댔습니다. 근데 그 거품도 없어지고
1: 예.
3: 그리고 이 식사 따라니까 맥이 나니까 이 그냥 그거 어디서 누기 감기 하모 감기 하던 게 감기 아이온다.
1: 예,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걸만.
3: 예, 예.
1: 여기 녹혈증 전도권이 예. 면역력을 높였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신기하게 이거 썼는데 또 얘 관절도 좋아졌습니다.
1: 콤바치 좋아지니까.
3: 예. 맥이 없어서 걸기 힘들어 했는데 루팅이랑 올라오게 영 헐크에 맥이 난단다.
1: 그럼요.
3: 그래서 예, 아, 이 세시미로의 남자들이 전열선염에 최고입니다.
1: 그렇죠. 예. 전열선은 예. 이 콤파치 세야만이 전열선을 누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콤파치 도와주는 데는 이 제품이 더 두말할 것 없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3: 그리고 또 예, 나는 면서방 씁니다.
1: 예.
3: 근데 내가 눈이 잘 아이보여 검사하니까 백내장 시초 있답니다.
1: 예.
3: 그래서 눈이 뿌옇고에 잘 아이보니까 정시야에 납니다.
1: 예.
3: 아이보임에. 그리고 바깥에 나가 바람을 좀 맞으면 눈물도 나고, 그 다음에 피도 자꾸 지고, 예, 눈꺽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명서바이 또 눈약이는 명약입니다.
1: 예. 그렇죠.
3: 예, 붙이는 보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봐도 효과 없었는데, 이 명서방이 또, 눈이 맑아지니까 정신이 나고, 예, 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명서방 썼는데 간도 좋아진다. 눈이 좋아지니까 나 또, 예, 이게 간도 좋아지고,
1: 그렇죠. 간과 눈은 예. 떨어질 수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래서 이제 10일이 지나면은, 어느 그,
1: 우대 할도의
3: 결속됩니다.
1: 그렇죠. 예. 1500원 빼주는 것도, 예.
3: 그것도 없어지고.
1: 레이저 치료액이 없어져.
3: 예. 예. 이렇게 좋을 때에, 어쨌든, 우리 아저씨랑 이거 좀 약 돈도 있어야 콩팥이 한번 비어들으면 좀 많이 들었다도 또 개발한다. 계속
1: 그렇죠.
3: 개발하지 않고 오래 쓰기 위해서 이번에 이거 1,500원 감해줄 때 세심히로도 더 싸고 이거 예 명소방도 더 싸다고 전화한 게인다.
1: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3: 예.
1: 예. 예.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3: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아,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희 박사는 우리 홍님이를 지금 예, 대도시에서 쓰고 있는데, 야, 영 좋습니다.
1: 예.
4: 부위 와서 예, 병원에 한 20날 입원에 치료를 받고 나와서 지금 쓰는데, 이 발이랑 두려우고 다리도, 이 뭔가, 줄지 못하고 줄줄 끊던 게 지금 이 전이 박사에서 우석에도 발기축도 좀 둡니다.
1: 어, 그렇죠.
4: 예, 예 그래. 예. 그다음에 이 발도 두려우고 있던 게 그래도 우선 좀 이 어깨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0: 그래, 점차 정상으로 가깝게끔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모두 예, 자꾸 건서 쓰고, 뭐, 일이 제대할 때 되니까 제 건서 쓰고, 그러면 영 두둥들이 많던 게 그런 것도 지금 없어지고, 예. 영어 진정합니다, 사람이.
0: 그럼요, 예, 예. 예,
1: 그리고 그 다음에 식사도 잘하고, 어쨌든지 영 모든 면에서 예, 이 후에는 이 천이 박사 많이 좋은 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0: 아, 73세 예. 전문 신경외과 미국에 있는 박사를 눈에 앉은 것이 아주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1: 예. 그래, 예, 이 천이 박사 이렇게 좋을 때도 이번에 현금도 뽑아주지, 약도 그래 주지 하가. 내 지들이 배달받아 놓으라고 그랬대. 그럼 그러겠다고 저렇게 오늘 천이 박사를 배달받자 그린다.
0: 어, 그래도 하세요. 5017766에 전화를 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맹서방 눈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3: 네, 어째 이거 복용하는 감이 이 뭔가 뭐 병원에 가 배운 게 백내장에 왔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0: 예, 제가 지금 대략 어느 계단이요? 50, 60 어느 계단이겠어요?
3: 70이 넘었습니다.
0: 70이 넘. 그때면 백내장에 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3: 예. 예. 그래서 수술하라는 거 수술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이, 아, 우리 선생님이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이 또 그 명수반 눈약을 쓴 친구들이 말하는 게 용 좋답니다. 그래서 내 이 명수반 눈약을 쓰고 있어야 했는데, 처음엔 눈이 막 가렵고, 막, 예, 그런 용 심해하다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굉장히 이거, 그런, 그리고 막 눈에 피지고 예.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쓴 다음에 그게 이렇단 말입니다. 눈에 피지고 가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3: 예. 그래 나는 이 명수반 눈약은 확실히 눈약의 최고라는 거 말합니다.
0: 어, 인정합니다. 사회적으로.
3: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번에 또 우리 할 때 줬을 때다. 예.
0: 그렇죠.
3: 예. 그래서 나는 이 명서관 논약을 이렇게 또 배달받자고 그랬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3: 좋은 약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본인이 새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이제 그야기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 허리 다리 아프니.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선택에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습니다, 지금.
0: 아, 예.
4: 여기 뒤에서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허리다리 아픔이 걸집 아픈 것도 좀 많이 나사졌습니다, 지금, 그런 거리가.
0: 그렇죠.
4: 예, 좀 특히 소변 다수가 거미 열을 죽게 나구나.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데, 이렇습니까? 다수도 제대로 죽고, 잠도 제대로 잠다, 지금.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4: 이번에 할 때, 2,500원 돈도 빼준다 할 때, 좀 장가를 배달받자 이랬다니까.
0: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5: 저는 노공세 부주 지내심에서 머리에서 막 소리 나고 예, 그래 놓고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밤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0: 예.
5: 맥에서 맥을 탁 버리고서 누워있던 사이에서 제니 강의 듣고 이 천이 박사를 썼는데 며칠을 아예 썼는데 머리가 후리처분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자고 밥을 잘 먹고 있어놓고나 맥이 오고 몸이 헷갑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기억력이 그렇게 아이 되고 그랬던 게 기억력도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5: 그리고 거기다가 예, 최신이로 소변나, 소변나, 밥소변나, 지내 잡아서 실수할 때도 욕 많이 했는데 예, 오전에 이 두 가지를 예, 배합 잘 돼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예, 그래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아이 봅니다. 그 얼마 좋습니까?
0: 어, 저녁에 예, 그렇죠.
5: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시원하고 예, 개운하고 정신하고 몸이 헷갑아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하는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청춘을 찾은 것
0: 같아요. 그럼요. 예예.
5: 예.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예, 배달받자 그런다. 활동도 어제는 10일까지 하면 없다는
0: 아 그렇죠. 예예. 예.
5: 1,500원씩 아이

0: 또 후려해준다지 하니까 이런 좋은 활동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 배달받자.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는 제품 자체는 노년기에 들어서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다면 신은 시칠 시자, 신은 곰팥이란 말입니다. 1호라는 것은 제일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곰팥을 시쳐주는 제일이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무엇 때문에 곰팥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다 놓고 말하는가? 우리 부산하는 보신이라는 것은 몸신이 아니고 곰팥을 보충해준다는 이런 말에 속하는 걸로 내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그리고 전녹근, 거기에 32가지 중약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모든 대사가 처져 있으면서 노인성 질병, 만성 질병, 왕거성 질병, 잘 낫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면 곰팥이 한 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오, 심장의 몸에서 제일인데 왜 곰팥을 자꾸 앞에다 놓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혈은 곰팥을 떠나서는 기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체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몽땅 곰팥에 들어와서 곰팥이 체질합니다. 뇌과합니다. 이래서 뇌과한다는가 하지요. 우리 커피를 드시는 분들 원두커피를 드실 때에 담 그 뇌과질을 넣고 뇌과하는 것처럼 곰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단 곰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장이 아무리 우쭐한다 할지라도 심장 자기 구실을 못합니다. 혼탁된 피가 많은 노폐물이 섞인 이 피가 심장에 들어간다면 혈관을 저래 꽁꽁 막아놓고 혈관이 죽성경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 머리는 금방 뇌혈전, 심장은 금방 심근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이래서 하나는 곰팥이 뭐 오장을 관리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 심장이 제일 곰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일보로서 곰팥 본신이 또 하는 일 자체 가운데서는 곰팥은 직접적으로서 신주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변을 관리합니다. 저녁에 소변 차수가 많고 나가는 양은 적고 차수는 많고 남성들은 특히 갱년기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전열선 때문에 너무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때문에 저녁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다섯, 6분 일어나고 나면. 그리고 전열선이 허하게, 곰팥이 허하게 되면 진일번호소 신주골입니다. 중약실에서는 곰팥이 골격을 관리한다. 그리고 골격은 또 골수를 통해서 조혈 공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골수가 제대로 조혈 공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우리 혈액 가운데 정적량 유효 성분의 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리고 곰팥은

0: 일발로서도 귀를 관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남의 말귀를 잘 이해 못하는가 했는데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듣지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래서 이 곰팥은 아주 우리 신체 내에서 중요한, 물론 어느 장기든지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지만 해도 심장과 곰팥은 이렇게 연대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심장은 골격도 소변도 귀도 관리하게 되는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이 성분들 가운데서 직접 녹혈증이라는 이 성분은 사슴이 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피는 빨리 쳐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각기관의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녹혈증, 그러니까 전녹근은 나흘 드시고 녹혈증 그 다음에 한 번 드시고 또 이쪽에 전녹근 나흘 드시고 또 그 녹혈증 한번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성들 가운데 여성들도 가능한데 먼저 녹혈증 한번 드시고 후에 전녹근 드셔도 됩니다.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지만 나흘 닷새 간격만 유지하면 되는 건데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우리는 여러모로서 곰팥이 양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보혈 공능을 도왔습니다. 조혈 공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곰팥이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다리가 시끌고 남성들의 양이 요정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도 따라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이건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 일정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에 달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조혈 공능을 빨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우수한 성분들 가운데서 전녹근이라는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살, 뼈, 내장 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 사슴이 전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우수한 중약재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쉽게 추위를 타거나 혹은 또 쉽게 숨이 차거나 호흡기통의 문제로 인해서 적응하면 점적 주사를 맞게 되어 있거나 윤폐의 역할하는 맥도에 들어갔거나 천동에 들어갔거나 혹은 또 직접적으로서 곰팥이 약한 걸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기회가 바로 세신이로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4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남성은 녹두술 넉량을 주문하고 안주는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유리병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유리병 속에는 간장콩과 무절임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량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

저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조린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하나를 집어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쓱 돌려 아보 일행 테이블의 음식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아보는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 않았다. 남성은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다른 테이블의 음식을 살핀 뒤 무절임 한 조각을 집어먹었다. 설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아보를 불렀다. 아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설지는 자신이 그 콩을 먹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보가 깜짝 놀라며 다시 묻자 설지는 정말 먹고 싶다고 했다. 아보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 남성을 부르려 했다. 설지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남성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설지는 급히 고개를 숨겼다. 아보는 사람을 잘못 알았다며 급히 사과했다. 남성은 말없이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아보 테이블에 돼지고기 쟁반떡 볶음을 살펴보았다. 설지는 낮은 목소리로 깜짝 놀랐다며 아보를 나무랐다. 이 저녁밥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마쳤다. 모든 음식을 남김없이 깨끗이 먹었다. 호생은 계속 침묵을 지켰다. 모두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호생은 갑자기 거의 다 먹었으니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이제 다 먹었으니 모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계산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괜찮다고 답했다. 모두가 1층으로 내려가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아버와 설지가 함께 식사했던 일행들을 모두 배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거리를 걷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거리는 차량과 사람이 끊이지 않고 붐비며 활기가 넘쳤고 길 건너편 식당들은 밤새 생선전, 닭탕, 오리탕을 팔며 밝은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종점 전철에 벨이 울리고 44호 버스 한 대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진은 호생과 란단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눈에도 역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따라 영화관 근처로 갔다. 이때 뒤에서 멈추라고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본 아보는 깜짝 놀랐다. 한 남성이 자전거를 밀며 그들에게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보는 어색하게 이 사람이 어딘가 눈에 있다고 주물거렸다. 설진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라고 외쳤다. 설지의 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정말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했다. 아보는 말없이 서 있었다.

눈앞의 사람이 정말 설지의 아버지임을 알고 깊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설지의 아버지는 아보에게 젊은이들의 연애에도 분명 규칙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현재 이런 연애 관계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아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솔지의 아버지는 솔지가 태어난 이후로 이번이 처음으로 밖에서 저녁밥을 먹는 것이어서 전혀 안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며 다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보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설지의 아버지는 남자는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절차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일침에 설지도 할 말을 잃고 입을 닫았다. 설지의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 설지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으며 자신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설지에게 지금 당장 자신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설지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모양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따지기도 했다. 설지는 부득이하게 어깨를 움츠리며 아직 몇 마디 더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면 자신은 금방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설지의 아버지는 그래도 좋다며 먼저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이 일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라고 말했다. 설지의 아버지는 자전거에 올라타 멀리 사라져갔다.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킨 뒤 설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아버도 자신 역시 생각지도 못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설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아버는 설지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설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전철 정점으로 걸어가고 아버는 설지를 차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이날 저녁 아버가 조양 신촌으로 돌아오자 작은 이모가 대문 밖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는 의자를 끌어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작은 이모는 낮은 목소리로 앞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아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등을 기댄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아버는 안원로로 찾아갔다. 설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버는 뒤를 따랐다. 방 안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아있고 옆에 식탁에는 큰 접시에 수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설지는 아버에게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아버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매우 온화하고 격식이 잘 갖춰진 분이다. 아버에게 수박을 먹으라고 권하며 정말 착한 젊은이라고 칭찬하고 빨리 앉으라고 재촉했다. 아버가 앉아 수박 한 조각을 손에 들자 설지의 어머니는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다. 아버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설지의 어머니는 아버가 정말 억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은 늘 시련이 많으니 꼭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신은 설지의 연애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다시 아보를 만나보니 정말 좋은 젊은이라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설지의 아버지와 오빠, 언니들과 끝까지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며칠 뒤 아보의 아버지는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아보에게 다음에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부흥 중로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했다. 자신과 함께 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보는 호기심 가득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고 물어봤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그날 아보는 부흥 중로에 있는 한 프랑스식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3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자 한 여성이 문을 열고 아보를 우아래로 유심히 쳐다보며 누구를 찾냐고 물어봤다. 아보는 이동 려 선생을 찾는다고 답했다. 아보가 남북향 복도로 들어서니 그 여성은 남향 방의 문 커튼을 걷어줬다. 정면에는 부엌과 화장실이 보이고 북쪽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아보는 문을 두드리며 려 선생을 불렀다. 한참 후에 남쪽 방에 있던 여성이 다시 커튼을 걷고 자세히 쳐다봤다. 아보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방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풍겨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한가운데는 네모난 식탁이 놓여 있고 옆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아보는 다시 한번 려 선생을 불렀다. 식탁을 보면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낡은 솜신발 한 쌍, 신발 깔창, 반그릇 남은 음식, 소변통 뚜껑, 휴지, 반병의 붉은 풍로, 모기향, 숟가락, 구멍난 양말, 비누, 약병 등이 놓여 있었다. 한 입 베어먹은 사과, 푸른 곰팡이가 핀 오렌지도 보이고 온통 먼지가 쌓여 정말 엉망인 상태였다. 아보가 다시 한번 려 선생을 불러보지만 백발의 할머니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시력을 잃었다. 아보는 목소리를 높여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며 주민위원회 소천이냐고 물어봤다. 아보는 자신이 소천이 아니며 아보라고 답했다. 아보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 려 선생을 뵙게 했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며 자신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보는 자신이 먼저 과자를 가져왔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직접 뵈러 오신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과자 상자를 만졌다. 손가락 마디는 모두 변형되어 구부정하고 손톱은 회백색이고 말라 있었다. 이어서 과일 바구니도 만져보았다. 아보는 사과를 드시라고 할머니께 권했다. 할머니는 다시 이름이 아보냐고 물어보았다. 아보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보라고 답했다. 할머니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남편이 학자였으며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학자에게 시집가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할머니의 사랑과 만남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은 아보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방안은 매우 조용하고 천턱에는 참새 한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버는 오직 영화만이 지금 이 황량한 모습을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낡은 모기장과 오래된 벽이 수십 년 전 맑은 창문과 깨끗한 바닥으로 돌아가고 그때 그 부부가 예쁘고 멋지게 생긴 얼굴로 창가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는 모습은 비록 고요하고 쓸쓸하지만 마치 흑백 영화처럼 윤곽이 뚜렷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도시, 연기를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배소윤 작사, 오영란 작곡의 고만곡 김상현 가수가 부른 너와 나의 사랑 연길입니다. 연길의 맛있는 냄새, 연길의 정겨운 골목,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람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아, 나도 연길 참 좋아 하실 겁니다. 연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기대어 지친 하루를 위로받던 그런 시간 말이죠.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잠시라도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이 노래에 몸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으며 때로는 후회도 때로는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마찬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우리 각자가 걸어온 그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 속에 오늘 하루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계신가요?

사랑에는 저마다의 향기가 있습니다. 봄꽃처럼 상큼한 사랑, 숲속처럼 그윽한 사랑, 또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따뜻한 향기 같은 사랑 말입니다.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의 지혜란 가수가 부른 향기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그 향기로운 사랑의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잊지 못할 향기 같은 사랑이 있으신가요?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젯,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변의 인환자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이 잘 치료하기 위해서
1: 네.
0: 길대중립문진부에서는 이달 6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됩니다.
1: 예. 네, 내일이죠?
0: 예, 내일입니다. 네. 예. 국가급 전문가의 양남 선생을 특별 초청해서 문진을 시작합니다. 양남 선생은 수의미사자 석사연구생 도사로 활약하고 있는데 또한 국가급 중의학 관리국의 중점학과의 인솔인으로도 활약하고도 있습니다.
1: 네.
0: 이외에도 전국 노중의 전문가 학술 경험 계승자로 있고요. 길림성의 우수인재로 말죠. 평판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일찍이는 위생부에서 파견하는 외모와 1호대 전문가로도 활약해 왔습니다.
1: 네.
0: 최근에 또 보게 되면 국가급 선급 중의학학회 선빙이라는데 신병전업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1: 네.
0: 림상에서 진료라는 범위가 비교적 높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신장에 관한 질병의 신장지병이라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신장병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신공능쇄갈증이라든가 당뇨병 신병이라든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병등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일으키는 선빙의 신병종합증 이러한 말죠.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기관지천식의 쇼촌이라 합니다. 만성폐염의 인후염의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고 늘상 말이죠. 가래가 생겨서 말이죠. 고생하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폐기종, 폐내결절에 상호흡도 감염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 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에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지방간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등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게 되면 뇌공열 부족으로 말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나고 그리고 뇌경색으로 말이죠. 일으키는 중풍이나 중풍후유증, 고혈압, 관심병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듣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갑상선 결절, 갑상선 종대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부인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북루라든가 란소낭종이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남성과 질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였는데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성공능장애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경추병이라든가 견조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에 좌골신경통 풍습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들을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이달 6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됩니다. 하루 동안 문진을 하는데 이 양남 선생이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말이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러면 이분이가 신장 질병에 말이죠. 전문가인데 상무위원이고 이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신장 질병에 대해서 말이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기 되면 1.4억 정도 되는데 소변화암이라 해보기 되면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소변에서 마저 화암하게 되면 단백뇨가 나가거나 또는 체쇠라 하는데 혈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신장공능검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각뇨수단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분들은 정상 수치보다 많이 높아지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내려가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말이죠. 실질적 개변을 가져오거나 형태가 말이죠. 개변을 가져오는 이러한 질병들을 갖다서 신장질병이라 하는데 신장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하나는 말이죠. 원발성 신장질병에 얘기해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우신염이라든가 신병종합증이라든가 이러한 병증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성 신장질병이 있는데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말이죠. 이 신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걸 갖다서 개발성 신장질병이라는데 이외에도 감염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간염에 걸렸거나 종류성 병변으로 말이죠. 또 일으키는 신장질병들이 이 개발성 신장질병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아직까지는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말이죠. 임상 표현이 있는가. 하나는 말이죠. 수종현상이 있습니다. 부언한단 말입니다. 눈이라든가 다리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이 신장질병으로 인해서 또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소변에서 이상한 말이죠. 감각이 나타납니다. 소변이가 말이죠. 이 신장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점차적으로 양이 적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아예 말이죠. 소변이 없습니다. 우뇨 상태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소변이 너무 작고 급하고 어떨 때는 유관뇨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 내가 요새 소변을 보니까 소변에서 피가 나갑니까? 그 왜뇨라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육안으로는 말이죠. 보완하지 못하는데 화암을 하게 되면 체쇠가 나갑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내 요새 소변을 보게 되면 어째 소변에서 거품이 그리 많이 나갑니까? 요거에 저도 말이죠. 근 40년 이사제 했으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두 가지 말류용으로 나눕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갔는데 화암을 해보게 되면 화암에는 별로 이상한 감이 없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2: 저는 수원장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2: 내경색으로 해놨어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또 치 맞으러 가려고
0: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제가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서 병원에 검사해서 실로인지 그것 뜯어냈거든요.
0: 싫어, 예.
1: 계속 설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도 하니까 좀안 좋다고 해갖고, 그래서 장춘에서 내일 온다며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좀 예약을 하려고요.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1: 됩니까?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목이 뻣뻣하고 아프고 겨우 머리도 어지럽고 팔도 저리고 이래서 길차 중에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3: 오늘이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0: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3: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어제는 나이가 80이 됐는데 아무래도 늙으니까 그런 병원은지 조선 말로 말하면 제 머리를 떤다든지 떠들려 한다든지 제 병원에 가면 알츠하이머성 병이라고 그랬디다.
0: 그랬디까?
4: 평시에 괜찮다가도 조금 긴장하면 더 떨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4: 밥과 잘 먹긴 괜찮은데, 그것도 먹자면 숟가락이 부들부들 서에 떨어서, 국이 다 쏟아지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 보였는데, 조금 어떤 때는 낯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한번 더 가보자, 그럽니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4: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내일 오는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0: 양선생입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6: 땀이 세게 나고 소변도 자꾸 소변을 마다 땀 참지 못해 흘림이 생기고 위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래 전차 온다니까 좀 예약하자 그랬다.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6: 그냥 가셔서 됩니다.
0: 양주임이라 합니다.
6: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그러니까 이 소변에 거품이 나간 분들이 많은데 하나는 화암을 해서 말이죠.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변에 거품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화암하게 되면 단백뇨라든가 체온라든가 이런 수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에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시큼시큼해 나고 맥이 떨어지고 이런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이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수동 현상이 있는데.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를 드립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저는 지금 요지간에 속이 더부룩하고 어떻게 소화달아 안 돼. 그러고 가슴도 답답하고. 또 전화기 때문에 잠을 좀 자려고 하기만 하면 어째 숙면제를 먹어도 이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전화기 좀 잘 수 있겠는가 하고 좀.
0: 그러면 저 내일에 오시겠습니까?
7: 내일이요?
0: 내일에 우리 그 전문가 선생을 특별히 요청해 옵니다.
7: 지난번 전에 박윤덕 주인님을 만나서 첨약을 썼어요.
0: 그럼.

0: 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장촌에 오신 서준미사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 뭐,
3: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오늘은 예.
2: 무슨 일이에요?
3: 예, 네. 연결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1: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빙시에 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3: 예.
4: 그래서 빙시에 소화가 안 되니까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심지어 설사도 나가고 배도 자서 붓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3: 예, 예.
4: 거기에 또 뱀비거든 있어가지고 이번에 친구 소개라서 박정희 선생님한테 가서 청약을 두 번째 담은 게 어찌든 많이 나서가지고 정말 진짜 속이 피난하고 예,
3: 예.
4: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또 한 번 더 가서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청약을 또 쓰려고 이렇게 예약을 바랍니다.
3: 예, 그냥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이렇게 자골 신경 털러서 많이 이렇게 좀 다리가 불편해요.
3: 예.
5: 그래서 예 소문 들으라니까 그 길태중 중의원이 박윤도 교수님이 영화단 서류들 권에 전화했어요.
3: 예, 어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내일 장촌에서 오시는 선체를 예약하자 그럽니다.
3: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6: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2: 난 오늘 뭐니까 장촌에 오신 서준 보이자고 그랬는데.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2: 예. 예,
3: 알겠습니다. 예, 예.
1: 네.
3: 그, 예.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복원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예,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8: 지금, 예, 내가 지금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병이 그 저기 심장 숨이 차고
3: 예.
8: 그리고 어지러워서 길태원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3: 예.
8: 해주세요.
3: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8: 예, 알겠습니다.
3: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누굽니까?
3: 예, 맞습니다. 예.
9: 선생님한테 가려고요.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9: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3: 예, 예, 예 됩니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는 박창호 주임한테서 신장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3: 예, 예, 예.
10: 에, 그런 게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예, 예.
10: 예. 저기 이번에 가슴이 좀 그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아래 다리가 맥이 없어서 좀 저 맥이 없는 축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가서 연골 주사 맞으려고 그런다.
3: 예, 어전에 오세요. 예, 안 하는. 예.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예, 저는 이 경추 때문에 머리 이렇게 항상 어지럽고 정신도 안 났댔습니다.
2: 예.
1: 그리고 이 어깨도 너무 아파서 발을 잘 들지도 못하고.
2: 예.
1: 그러다가 이 길태중에 계시는 이 강철수 주임 선생님 가서 침도 맞고 점약도 먹고 한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예.
1: 예. 그래서 지금 효과 좋을 때 좋아진 게 주로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이 머리 맑아진다 말입니다.
2: 예, 예, 예.
1: 예, 결국 아프던 어깨도 좀 많이 나아졌고 해서 효과 예. 좋으니까 오늘도 가서 한 번 더 볼까 해서 그런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 아, 예, 알았습니다.
2: 예,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와서 조금 귀 아프고 그다음에 밥 먹을 때도 조금 살살 아프고 어떨 때 밥 아직 안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원장 선생님께서 보이라고 그럽니다.
2: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 전화 맞아요?
2: 예, 맞습니다.
4: 예, 저 친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있는데 어깨가 몹시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따라 움직일 수 없어서 머리도 빛이 곤란하대요.
2: 예.
4: 그리고 아, 머리 어지럽고 휑해서 또 쓰러지는 일도 있대요. 그래서 강철수 선생님을 주임 선생님을 보려고 예약하려고 그랍니다.
2: 예, 연결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어전에. 예,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습니다. 말씀 주시죠.
2: 예, 수동 현상이 있는데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어떤 분들은 말죠. 예,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얼굴이라든가 눈꺼풀이라든가 예, 어떨 때는 또 다리라든가 예, 부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 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증이 심할 때는 전신에 말죠. 예, 수종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온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나 말죠. 복강에 말죠. 물이 차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소변에 명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하나는 수량. 예, 어떤 분들은 신장질병으로 평소보다 소변 수량이 말이죠 많이 줄어들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와 반대로 예, 많이 말이죠 예, 차수가 늘어나고 예, 특히 말이죠 밤에 말이죠 소변이 잦아서 말이죠 예, 수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예, 소변에 말이죠 예, 색상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지하스가 밥은 지내 먹지 못해가지고
2: 예.
5: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또 풀임도 크게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2: 예.
5: 그리고 또 대변도 보면 하루에 두세 번씩 봅니다.
2: 예.
5: 모르고
2: 예.
5: 까맣고
2: 예.
5: 또 그 전에 온다는데 이런 것도 볼까?
2: 아, 볼 수 있죠. 전문가인데. 예.
5: 그냥 그거 예약해 주세요.
2: 예, 내일로 예. 그럽시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계십시오. 네.
2: 그러니까 소변의 색상이 어떤 분들 말죠 아주 짙은 색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차서의 이런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2: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내일 저 그 교수님이 뭐 온다는 거 오시지요.
2: 예, 양주임이라 합니다. 예.
6: 예, 몇 시에 가면 됩니까?
2: 예, 8시에 오십시오. 예.
6: 아, 8시에 가면 됩니까?
2: 예, 예, 예.
6: 예, 그래, 그리고 저, 그분을 봐야죠. 저, 무슨, 저, 의료보험이 이런 게 됩니까?
2: 예, 다 됩니다. 예.
6: 예, 예, 예.
2: 예.
6: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내일, 예. 시간에 갈게요.
2: 예,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십시오. 예,
6: 예, 예. 예, 예. 예.
0: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나갔는데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예. 어떤 분들은 화암을 해서 나타나는 아이 나는데 중요하게 보게 되면 선을 갖다서 선천지보이라 합니다.

0: 이 선천지번이 약한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많습니다. 비록 화음을 해서는 말죠. 담백뇨가 나가지 않는데도 그리고 또 거품이 많은 분들이 이 담백뇨가 대량적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고혈압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병증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빈혈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조약에는 홍혈구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 홍혈구 생장소가 말이죠. 분비가 잘 되지 않음으로써 빈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장질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왕왕 보게 되면 사맥이 나른해 합니다. 그리고 밥맛이 딱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미스껍고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길림성 퇴역군인 용요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개막식 및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발표식이 영종에서 있었습니다.
2: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강국의 토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농업을 먼저 강하게 해야 하고 농업을 강하게 해야만 나라가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류목교촌에서는 주로 벼를 재배합니다. 춘경 생산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농업기술 일꾼을 농촌에 내려보내 재배호들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지도를 펼쳐 초민들의 증산 증수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민의를 폭넓게 수렴해 방향을 바로잡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폐쇄 순환 시정을 견제하면서 대중을 위해 실속 있게 일하는 가운데서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반영, 시정, 독촉, 폐쇄 순환 기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전문회의를 소집해 조사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와 시정 진척 정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0: 이로써 높은 표준 농지 관리, 해농 정책 선전 마지막 1km 등 구체적인 문제 794건의 해결을 주동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하고 봉사를 기층에 실시함으로써 학습교양 성과를 발전 추동과 대중 봉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촌 면모를 개선하고자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인원을 조직해 기층에 내려가 민의를 청취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과 조치를 내와 현지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 추천,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깔려있고 길 양쪽에는 능금, 추리 등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갖가지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초민들의 집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 추천 초민 유풍비입니다. 여기서 46년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죠. 다른 마을은 세멘트길이었는데 우리 마을은 진흙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지도부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길가에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거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부진장 류상국입니다. 우리 진의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 공고 확장, 민생 분야 신소 등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전수하면서 우리 진 실정에 맞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막힌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했습니다. 단일 내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화미 향촌 건설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전주 농촌 주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목전 연길시, 도문시 등 4개 현시 행정촌은 전역 정결을 실현했고 화룡시는 아름다운 향촌 시범현을 건설했으며 룡정시는 2025년 전국 마을청결 행동 성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평이받았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백촌 시범촌 63개를 건설하고 천촌 미려촌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4급 조사연구원 리소모입니다. 주 농업농촌국 당주에서는 4개 조사연구 지도조를 내와 상시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지도하고 대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당조 문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부 성원들은 전주 56개 향진, 232개 촌에 깊이 들어가 672명의 간부 대중과 교류하며 진정으로 민의를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농업농촌국에서는 학습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농업농촌 재반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이게 됩니다.
1: 길림성 퇴역군인 용여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 발표식이 3일 영정에서 열려 길림성 변강 지역 첫 퇴역군인 취업창업봉사, 퇴역군인 창업기업발전조력부화단지가 정식 설립됐음을 알렸습니다. 성 퇴역군인 사무청 청장 만춘강, 부주장이며 주공안국 국장인 단우건이 의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만춘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더욱 많은 퇴역군인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에서 공을 세워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선도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들은 변강 옥토에 깊이 뿌리 내리고 힘을 모아 품질을 향상시키며 자원을 통합하고 함께 발전해 산업진흥의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급 퇴역군인 사무부문에서는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 봉사하고 성심껏 보장 조력해 퇴역군인 창업기업 발전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 퇴역군인의 변강 정착과 흥변,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발전에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우건은 축사에서 재반 창업 지원 정책을 애누리 없이 실시해 부화단지를 퇴역군인에 봉사하고 변강 흥성, 공고에 조력하는 시범 진지로 구축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용요 변강 산업부화단지는 용정시 변경 경제 합작구에 자리 잡았는데 331국도 연변 개방 관광

0: 대통로와 린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생태 환경이 우월합니다. 부화단지 부지 면적은 4만 2,5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2만 평방미터이고 중심 청사 한 동과 상급 청사 9동이 있는데 다기능 회의실, 전시장, 강당, 사무구역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화단지에서는 입주하는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무료 입주, 전과정 일괄식 봉사, 전방위 정책 지원을 제공합니다. 길림 변강 창업 부화기 유한회사 총경리 곽도입니다. 부화단지는 특색 재배 양식, 정밀 심층 가공,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디지털 경제 등을 중점 부화 산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화단지 더하기 퇴역 군인 창업 기업 더하기 산업 더하기 변경촌 련동 기제를 구축해 변경촌과 변경 주민들의 증수를 이끌고 퇴역 군인 창업 기업 지원, 지역 산업 발전 견인, 변강 번영의 목표를 실현하렵니다. 의식에서 활동 참가 지도일꾼들은 농특산품, 식품 제조, 생물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기업의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길림성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회는 두 차례 거쳐 75개 퇴역군인 창업 기업의 100가지 품목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으로 인증했습니다. 왕청현 리서분 식품연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변강 지역 퇴역 군인 창업 기업의 잣, 귀버섯 등 특색 농작물 재배와 농부산물 심층 가공 산업 우세를 살리고 길룡호 플랫폼의 브랜드 우세 의탁해 퇴역 군인 창업 기업이 변강에서 나아가고 퇴역 군인 창업 우수 제품이 전국 시장에 알려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북경 병련성 의료미용 집단 리사장 우려납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으로서 우리는 품질 제일 초심을 지키고 본업에 집중하며 길룡호 브랜드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자원을 통합해 함께 발전하고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산업 발전을 통해 변강 경제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의식에서 성퇴역군인 취업창업촉진회에서는 경동집단주식위원회사와 합작협의를 체결했으며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주 및 영정식 관련 책임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책임자들이 정부와 기업 간 연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입니다. 우리는 용요 변강 특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부화단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브랜드를 승격할 것입니다. 정책, 금융, 봉사, 전사슬 보장 기제를 완비하고 퇴역군인 창업 기업의 변강 봉사 상시화 연계 통로를 완성해 더 많은 퇴역군인 창업 기업이 변강에 뿌리내리고 실업을 키워 상생 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길림 변강 고품질 발전에 퇴역군인의 힘을 보태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 성변강 촌사업 전담반 조장이며 성정부 참사인 왕철, 성공상업연합회 2급 순시원 고견춘이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성변강촌 사업전담반 성공상업연합회 연변조 관련 부문 인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 제2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증기업 대표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표 등 5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5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7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6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5건, 혼춘시 2건, 중점사건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세 건으로 30%를 차지합니다.
0: 연변 라디오

0: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서 촬영을 협조한 길림위성TV 창작문화관광미식종합예능프로 맛있는 동북음식 제3기 연길력 방송이 6월 6일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프로는 연변조선적 특색미식, 전통민속문화와 도시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풍정과 깊은 인문저력을 전방위 다각도로 보여주며 문화, 체육, 관광이 융합된 참신한 방식으로 동북축구연맹전의 활력을 더하게 됩니다. 맛있는 동북음식 제작팀은 연기를 찾아 왕령, 아우정, 고추제 등 레빈을 초청해 현장 탐방과 몰입식 체험을 진행하면서 수상시장, 중국조선족 민속원 등 연길의 대표적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레빈들은 조선족 특색 미식을 체험하며 연변의 독특한 매력과 일상생활의 정취를 직접 느꼈습니다. 해당 프로는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더하기 미식의 참신한 서사 모식을 채택해 레빈의 몰입형 체험 시각을 주선으로 연변의 특색 문화관광 자본과 특색 미식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탐방, 체험, 미식 맛보기 과정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회자가 촬영에 참여해 연변의 풍부한 문화 관광 경영 모식과 조선족 음식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동북인민의 열정적이고 순박한 풍토 인정을 진실하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연변을 려해하고 연기를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맛있는 동북음식 제3기 연길력은 6월 6일 밤 9시 6분 길림위성TV에서 방송되며 길림위성TV 위챗 영상 계정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아이치, 유쿠, 틱톡, 과이소 관련 계정에서도 동시에 해당 내용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1: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학교에서는 특색의식으로 고중 3학년 학생들이 축복과 기대 속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도록 응원했습니다. 5일 오전 연변 1중 사생들은 비를 맞으며 온정을 담아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교 사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곧 대학 입시에 참가할 3학년 학생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오전 11시경 교정 도로에는 1학년과 2학년 후배들이 일찍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축복 현수막을 들고 풍선을 흔들며 긴 응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후배들의 응원 속에서 3학년 학생들은 줄을 지어 나와 교원과 후배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손뼉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연변 제1중학 3학년 학생 원흔입니다. 후배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실력을 잘 보여주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연변 제1중학 1학년 학생 김민성입니다. 2년 후 대학 입시를 치를 것을 생각하니 매우 설렙니다. 선배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붙길 바랍니다. 3년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힘찬 함성은 진심 어린 기원이고 손뼉 마주치기는 따뜻한 전승입니다. 이번 응원식은 고중 3학년 수험생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변 제1중학 당위석이 곽충군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3년간 쌓은 노력이 시험장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분함을 먹으로 자신감을 붓으로 삼아 시험장에서 자유자재로 실력을 발휘해 가장 이상적인 성적을 얻고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일 저녁, 연변 제2중학은 앞길을 밝혀라는 주제의 수험생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중 3학년 각 반급에서는 주제 반회를 조직했는데 교원과 학생들은 손뼉을 마주치며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고중 2학년 학생들도 고중 3학년 교실을 찾아 선물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환송 활동에서 1학년, 2학년 후배들은 운동장 량견에 서서 비바람을 맞으며 3학년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담임 교원과 자원봉사에 나선 교원들로 구성된 애심차대는 차불빛으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빛길을 만들어 수험생들의 입시길을 밝혀줬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사생들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으며 학교 청사를 나섰습니다. 연변 제2중학 3학년 학생 조관영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아주 충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3년간의 성장을 돌이켜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하고 행운스러운 것 같습니다. 연변 제2중학 교장 장려매입니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이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침착하고 냉정하며 여유롭게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연변 2중 2026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의 앞날이 밝고 원하는 대학이 붙길 바랍니다. 서약근 기자입니다. 고중 3학년 학생들은 모교의 축복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기대를 안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3년의 분투가 곧 검증을 맞이하게 되고 청춘의 꿈도 곧 여름날에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신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대학 입시에서 리상적인 성적을 따내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 그리고 삼농사업에 유리한 정책들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농업정보입니다. 과학영농의 첫걸음 바로 알맞는 비료 사용에서 시작되는데요. 최근 주요 알곡작물 화학비료 권장 사용량이 발표됐습니다. 시비로 증상과 친환경을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네, 과학적 시비로 생산량 증가 및 친환경성 제고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자 최근 농업농촌부 재배업관리사는 전국농업기술보급봉사센터 농업농촌부 과학적 시비 전문가 지도서도와 함께 주요 알곡작물의 화학비료 권장 사용량을 제정해 정확한 시비로 알곡 식용유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권장 사용량은 주요 알곡 작물을 대상한 맞춤형 시비 안내 표준입니다. 편찬 과정의 작업팀은 국내외 알곡 작물의 선진적인 시비 경험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년간 축적된 토양 측정 처방 시비 데이터를 통합했으며 벼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알곡 작물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한 생산지의 토양 비옥도 기후조건 재배 모식과 생산량 수준을 대상해 과학적이고 합리한 화학 비료 사용량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비료 수요에 따른 공급과 정확한 보충을 실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시비에서 경험에 의거하고 사용량이 많은 원인으로 초래되는 영양분이 낭비되고 생산량이 높지 못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시비 모식에 비해 권장 사용량은 구역과 류형을 나누어 진행하는 개량화한 관리를 강조하고 작물 품종의 특성, 목표 생산량이 높고 낮은 토지 조건이 좋고 나쁨에 근거해 화학 비료 사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한선 설정을 통해 토양의 지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영양분 공급을 충족하게 보장할 수 있으며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 과량의 시비를 통제해 화학 비료의 류시를 줄이고 비료의 리용률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권장 사용량은 실용성과 조작성을 두루 고려했는데요. 각지에서 당지 토양의 영양분 및 재배 습관과 결부해 시비 방안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이 진정으로 농경지에 실시되도록 했습니다. 료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 3대 알곡 작물의 제철 화학 비료의 리용률이 43.3%에 불과해 아직도 향상 여지가 있습니다. 과량으로 시비하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토질 퇴화와 수체의 질산염 함량 표준 초과 등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용량이 실시는 바로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관건적인 조치로 됩니다. 각지 농업 부문에서는 실제와 결부해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기술 지도와 선전 양성을 강화해 정확한 시비 기술이 천만 세대 농가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이 시비가 알곡 증상과 환경보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해에서 열린 국제식품전람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7개 기업이 참가해 조선족 특색 음식과 장백산 생태제품 100여 종을 선보였는데요.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많은 해외 구매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연변 특산물의 경쟁력 한번 느껴보시죠. 네, 최근 2026년 SIAL 시야 국제식품 및 음료 전람회가 상해 신국제 박람 중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조는 7개 기업을 조직해 전람회에서 조선족 특색 음식, 장백산 생태 제품 등 100여 종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조의 특색 식품 장백산 인삼 꿀제품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참가 기업은 제품 진열, 현장 시식 등 방식으로 연변 제품의 품질 우세와 문화적 내포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해 수많은 국내외 구매자와 업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들은 전국 각지 및 해외 투자자들과 정확하게 접목하고 협력 이항을 협상하며 시장 자원을 발굴하고 판로를 확대 했는데요. 누적으로 100여 개의 대상이 협력, 의향, 고객과 접목해 연변 특색 제품의 인지도, 호감도 및 시장 경쟁력을 일정 끌어올렸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안도현 송강진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에서는 요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겨울 가뭄 영향으로 올해 수확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지만 알찬 열매로 품질을

은 오를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성과 단방울이 만들어갈 7월의 블루베리 벌써 기다려집니다. 안도현 송강진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의 블루베리 묘목들이 왕성한 생장기를 맞이했습니다. 재배농가에서는 농사 시기를 다잡고 가지치기 등 관리보호 작업으로 전면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관리보호의 관건적인 고리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면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고 양분이 낭비되지 않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블루베리 생산량과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지난해 겨울 가뭄의 영향으로 일부 블루베리 가지는 마름 현상이 나타나 올해 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지만요. 이 산량이 감소되면 양분이 보다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어 열매의 품질을 향상하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힘을 내 정교화 관리에 몰두하며 품질 향상으로 시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0일쯤이면 블루베리가 출시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향 소식 이어갑니다. 이 화룡시에서는 청년 교류 활동이 뜻깊게 펼쳐졌습니다. 김치 담그기와 잠꽃춤 체험 그리고 민족 단결 문화 교류 자담회까지 여러 민족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민족 단결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 함께 나눕니다. 일전 공천단 화룡시위에서 청춘의 마음을 모으고 민속으로 단결을 이야기하다 주제의 청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는 화룡시 여러민족 청년가안부 대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민속 문화의 깊은 매력을 체험하고 민족 단결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광동천에서 특색 있는 민속체험과 문화교류 활동으로 꾸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통해 연변의 민속음식 문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이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경쾌한 장단에 맞춰 장구춤을 배우며 전통 춤 사이의 멋과 흥을 흠뻑 느꼈습니다. 민속 체험이 끝난 뒤에는 민족 단결 문화교류 자담회가 이어졌습니다. 공천단 화룡시위 관련 책임자는 이번 활동은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여러 민족 청년들이 왕래 교류 융합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곳곳에 우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농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소득 증대인데요. 네, 오늘 과학 영농 시간에 마련했습니다.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촌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 길잡이를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농사로 돈 벌기 누구보다 간절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식량 재배만으로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우리 농가들에서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1: 네. 최근 연간 나라적으로 전민 소득이 안정한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정책을 개괄해 보면 첫째로는 양식 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0: 네.
1: 바로 벼, 밀 등 제조 소매 가격을 인상하고 네. 경작지 보호 보조금,
0: 네.
1: 1차성적인 종합 보조금
0: 네.
1: 등을 비롯해서 그 보조금을 지불하며
0: 네.
1: 주요 양식 작물이 원가 보험에 기초해서 그 소득 보험을 더해서 가격이 떨어지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농촌 산업 발전으로 소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0: 네.
1: 여기에는 특색 양식, 농산물 가공, 농촌 관광,
0: 네.
1: 전자상 거래,
0: 임하 네.
1: 경제
0: 네.
1: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주어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합작사 선두기업이 농가와 연계해 농업 판매를 보장하고
0: 네.
1: 배당금을 지불하며
0: 네.
1: 취업을 틀어주며
0: 네.
1: 그 농가들에게 그 리익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0: 네.
1: 또한 냉동 유통 및 전자상 거래 봉사점을 건립함으로써 판매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취업을 통한 전민들이
0: 네.
1: 소득을 보상합니다.
0: 네.
1: 여기는 가정봉사, 전기, 용접, 농기계 네. 등 무료기능 훈련 강습반을 대규모적으로 조직해 촌민들이 기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음으로써
0: 네.
1: 노인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네.
1: 다음 그 농촌 공익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여기는
0: 네.
1: 도로 보호, 호림, 정결, 하천 관리 등 일자리를 마련해 촌민들이 집 부근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합니다.
0: 네.
1: 넷째는 농촌이 그 유휴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유휴 자산이 리익을 창출해 촌민들이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0: 네.
1: 여기는 경작지를 이전하거나
0: 네.
1: 합작사에 가입하여 리익 배당을 받게 하며
0: 네.
1: 유후 주택을 민박으로 혹은
0: 네.
1: 그 장코 스튜디오로 만들어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0: 네네.
1: 다섯 번째로는 금융 및 사회 보상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는 농업 관련 대출 확대, 소액 대출 이자 우대,
0: 네.
1: 절차 간소화,
0: 네.
1: 농업 보험 확대, 보상 기준 상향, 농촌 기초 생활 보상, 그리고 의료 양로 보험 수준 제고,
0: 네.
1: 빈곤 탈락 방지 모니터링에 관한 지원 강화입니다.
0: 네.
1: 다시 말씀드린다면 식량에는 보조금이, 취업에는 일자리가,
0: 네.
1: 자산은 소득으로,
0: 네.
1: 재해에는 그 보험이,
0: 네.
1: 농민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좋은 정책이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관심사가 바로 농사지어 돈을 버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 식량으로 식량 재배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1: 네. 국가에서도 농민들이 식량을 재배하며 리익을 보고 희망을 갖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주로 다음과 같은 확실한 지원이 있습니다.
0: 네.
1: 첫째는 가격에 대한 뒷받침입니다.
0: 네.
1: 벼, 밀이 최저 소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
0: 네.
1: 식량은 많으나 가격은 낮고 풍작에도 수확이 없다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0: 네.
1: 둘째는 보조금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0: 네.
1: 경작지 보호 보조금,
0: 네.
1: 식량 생산 농가들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이 모두 제때의 전액으로 지급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재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0: 네.
1: 옥수수, 벼, 밀, 콩 등
0: 네.
1: 주요 그 양식 작물이 그 완전 비용 보험과 소득 보험을 더욱 확대하여 자연재해나 시장 변동이 발생해도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이상기후가 빈번한 요즘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일반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통해서 어떻게 소득을 더 늘릴 수 없을까요?
1: 네. 여기에는 예, 그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네.
1: 첫째는 적당한 그 규모로 규모를 적당하게 확대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0: 네.
1: 둘째로는 기술을 잘 활용하여 좋은 종자와 그 합리적인 경작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시비,
0: 네.
1: 친환경적인 병충해 예방 조치를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을 높이면서 소득도 자연히 늘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0: 네.
1: 셋째로는 손실을 줄이는 것도 소득 증대입니다.
0: 그렇죠.
1: 건조, 저장 시설을 잘 활용하여 식량이 곰팡이가 끼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품성이 더 좋아져 가격도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 많은 촌민들이 농사만으로는 소득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망설이고 있는데요. 정책 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 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네, 현재 그 국가에서 주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로 현역 부민 산업입니다.
0: 네.
1: 쉽게 말해 농촌에 적합하고 농민이 할 수 있으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을 말합니다.
0: 네.
1: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입니다.
0: 네.
1: 첫째는 특색 있는 재배 사육으로 일촌 일품을 추구하며 과일, 채소, 가축, 수산물을 특화, 고급화하는 것입니다.
0: 네.
1: 둘째는 농산물 가공으로 조기 가공, 그 신선 채소 가공, 포장, 건조, 냉장 등을 통해 산업 사슬을 연장하면서 가치를 몇 배 높인 것입니다.
0: 네.
1: 셋째는 농촌이 신산업으로 농촌 관광, 농가 레스토랑, 체험 농장, 농촌 전자상 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자금도 기술도 부족하고 판로가 걱정되는 소규모 이 농가들에서는 그 어떻게 이 산업을 그 발전에 참여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요?
1: 네. 여기서 이 그 정책의 핵심은 바로 농민들과 연계하여 농민을 이끄는 것입니다.
0: 네.
1: 첫째는 그 농민 전업 합작사, 가정 농장을 따라 함께 발전하면서 통일적으로 종자를 공급하고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통일 판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0: 네.
1: 둘째는 그 기업과 연계하여 주식 배당, 취업 고용을 통해 소규모 농가도 산업이 그 사슬이 리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0: 네.
1: 셋째로는 각지에서 그 냉동, 유통, 전자상 거래 서비스를 건설하여 운반할 수 없고 팔 수 없으며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올해 취업을 통한 소득 증대에는 어떠한 보상과 지원이 있는지요?
1: 올해 중점은 일자리 안정, 기술 향상, 로임 보상입니다.
0: 네.
1: 첫째로는 대규모로 농민 기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0: 네.
1: 가정봉사, 전기기사, 영접공, 농기계 사용, 요양보호 등 기술을 배워서 기술 일꾼으로 취직해 로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0: 네.
1: 둘째로는 임금 체불 관리 강화로 농민공 임금 체불을 엄격히 처벌하여 그 일한 대가를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1: 셋째는 농촌 건설, 농촌 도로, 수리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현지 농민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가족을 돌보느라 외지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0: 네.
1: 첫째로는 그 농촌 공익성 일자리로 도로관리, 산림관리, 환경미화, 하천관리, 정책선전원 등이 대부분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전에 있는 공장도 좋고 그 가공업, 수공예품 등 여러 가지 일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 가정도 돌보고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실제로는 농촌 관광,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예, 서비스 직원, 네. 분류 직원, 택배 직원, 네. 방송 협조인은 등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예, 이러한 일자리들은 예, 돈도 벌고 가정도 돌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농사위에 그 집이나 땅을 활용해서 우리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1: 네. 네. 그 농촌 주택 네. 예, 경작지가 바로 그 재산성 소득으로 예,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첫째 그 경작지입니다.
0: 네.
1: 예, 유상으로 양도하여 임대를 받거나 합작사 혹은 그 기업에 출자하여 네. 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예, 주택 기지와 그 유후 주택입니다.
0: 네.
1: 예, 법에 따라 민박 창고, 네. 전자상거래 방송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0: 네.
1: 예, 빈집도 예, 돈을 벌게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셋째는 집체 자산입니다.
0: 네.
1: 마을 단위 그 집체 산림지 공장 건물을 통일 경영하여 마을이 그 집체 경제를 키우고 예, 연말에는 주민들에게 일정하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이 토지 경작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장기적인 투자와 소득 증대에 영향이 있을까요?
1: 네, 이 점은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농촌 그 토지 2차 계약이 그 만료된 후
0: 네.
1: 예, 30년 다시 연장하여 예, 농민들에게 그 안심을 줍니다.
0: 네.
1: 예, 농민들도 예, 투자로 감행하고 혹은 토지를 개량하며 예, 비닐하우스를 짓고 예, 장기적인 산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
0: 네.
1: 그 소득도 해마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산업을 키우려면 자금이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 농촌 금융지원 실속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요?
1: 네. 여기서는 첫째 그 농업 관련 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0: 네.
1: 량식 생산, 특색 산업,
0: 네.
1: 가정 농장 합작사에 그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예, 소액 신용 대출이 더욱 편리해지며
0: 네.
1: 예, 절차가 간소화되고
0: 네.
1: 예, 금리가 우대되어
0: 네.
1: 농가의 그 소액 자금 수요를 예, 충족시킵니다.
0: 네.
1: 셋째로는 예, 농업보험을 확대하고
0: 네.
1: 예, 품목을 다양화하여
0: 네.
1: 예, 생산량 소득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예, 정책적인 뒷받침을 예, 하게 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박사님이 말씀을 통해 농민 소득 증대는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일련의 종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땅을 다루는 농가들에서는 어떻게 예, 종합적인 그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 네. 간단히 요약하면 예, 다음과
0: 네.
1: 같습니다.
0: 네.
1: 양식 재배에서는 예, 정책이 예, 뒷받침해주고 있고 예,
0: 네.
1: 산업 발전에서는 예, 플랫폼이 지원하며
0: 네.
1: 취업에는 예, 일자리가 보상되고
0: 네.
1: 예, 자산은 활용 경로가 있으며
0: 네.
1: 예, 금융에는 예, 서비스가 지원합니다.
0: 네.
1: 네, 때문에 정책을 잘 활용하고 항목을 예, 잘 찾아 예, 성실껏 노력한다면 농민 소득은 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예, 그 우리들의 생활이 날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오늘 내용 잘 분석해보면 촌민 소득 증대는 우리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일련의 조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1: 예. 네, 그 위에서 얘기하다시피
0: 네. 네,
1: 우리 정책을 네, 적당히 잘 활용해서 우리 네. 산업에서의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1: 예, 그러면 양식 재배에서는 예, 네. 양식 재배에 예, 유관된 정책을 잘 활용하여
0: 네.
1: 예, 그 우대 조치를 받도록 하고
0: 네.
1: 예, 산업 발전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며
0: 네.
1: 예, 우리가 취업에서는 예, 정책상에서의 이러한 우대적인 정책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며 예, 우리가 농업자산은 예, 정당한 활용 경로로 예, 거기에서의 그 수입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예, 우리가 정책을 잘 활용하면서 예, 자신에게 맞는 예, 그런 예, 항목을 찾아서 예, 잘 이용한다면 우리 소득은 예, 더욱더 늘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0: 대한 그 최저 구매 가격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네. 최저선을 예, 확실히 지킵니다.
1: 네. 예,
0: 다음 그 보조금 강화입니다.
1: 네.
0: 예,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네. 경작지 보호금 보조금,
1: 네.
0: 옥수수와 콩 생산자 보조금은 예, 병시대로 지급됩니다.
1: 네.
0: 예, 올해 량식 예, 기름작물 재배 전용 대출 이자 보조금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1: 네.
0: 만약 재배 규모를 예, 확대하고 싶다면 예, 네. 은행에서 대출 받아 이자 보조금을 받아 대출 그 비용을 예,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셋째로는 예, 기술 그 지원입니다.
1: 네.
0: 올해 국가에서는 흙토지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예, 전문가들 현장에 보내서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1: 네.
0: 우수한 종자와 좋은 그 경영 방법을 사용한다면 예, 단위당 예, 수확량을 예,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우리 조의 특색 산업을 말하자면 연변소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또 특색 산업을 하는 분들 사양업을 하는 사람들 올해 소를 키우는 이 양식호들에 한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요?
0: 네, 연변소를 대상으로 원래 길림성에서는 두 가지 큰 예, 그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육종 보조금입니다.
1: 네.
0: 핵심 그 사육장에서 매년 200만 원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 네.
0: 만약 그 양식호가 우수한 그 배아를 선택하고 송아지 출산율이 예, 기준에 도달하면
1: 네.
0: 예,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1: 네.
0: 예, 둘째는 규모 보상입니다.
1: 네.
0: 예, 년간 우수한 그 배아 500개 이상을 예, 보급하고 송아지 출산율이 40% 이상일 경우 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네.
0: 이외에 산업 사슬입니다.
1: 네.
0: 국가에서는 농산물 정밀 가공을 부축하게 되는데
1: 네.
0: 예, 소를 키우는 전민들은 예, 도축기업 및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연계하여 예, 소고기를 예, 좀 더 비싸게 예, 팔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지금 소에 대한 소사육에 대한 농가들에도 정책이 따르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이 새농촌 건설과 더불어 농촌은 환경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마을 건설에서는 예를 들면 도로 수리도 좋고 화장실 개소 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0: 예, 올해 보게 되면 예, 중점은 부족한 부분을 예, 보완하는 것입니다.
1: 네.
0: 첫째는 기초시설입니다.
1: 네.
0: 예, 농촌이 음료수, 전기, 도로 네트워크를 계속 정비합니다.
1: 네.
0: 우리 주 변경촌에는 예, 우선 5만 개의 온실을 건설하여 채소 판매 및 그 저장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1: 네.
0: 둘째는 주거 환경입니다.
1: 네.
0: 화장실 개조, 쓰레기 처리, 오물 처리가 중점이며
1: 네.
0: 예, 농촌은 그 도시처럼 깨끗하고 네.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셋째는 문화 관광입니다.
1: 네.
0: 예, 문화 관광이 융합입니다.
1: 네.
0: 예. 331 국경도로에 의탁하여 우리 주 소수민족 마을에서 중의약의 그 양생 및 빙설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만약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 있다면 민박 또는 농촌 체험 마을을 개조하여 정부 네. 지원 정책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마을 환경 그 개선에도 계획이 있고 지금 금방 나온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일전에 국가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농업농촌부는 최근 도시와 농촌 취업정책 체계 통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은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농업 삼농사업에 그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그 유리한 정책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어떤 메시지인지요?
0: 예, 이 의견은 예, 취업 우선 정책을 틀어지고
1: 네.
0: 도시와 농촌이 그 취업,
1: 네.
0: 창업,
1: 네.
0: 직업 양성, 권익 보호, 최저 보상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1: 네.
0: 예, 로무 유입지와 유출지 간의 네. 협력을 강화하여
1: 네.
0: 도시와 농촌 간의 쌍방향 이동,
1: 네.
0: 평등한 고용,
1: 네.
0: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 네.
0: 예, 이번 의견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섯 가지.
0: 예. 첫째로는 도시와 농촌이 취업 기회 개발을 통괄하고 현시와 향진이 그 취업 공간을 확대합니다.
1: 네.
0: 편민봉사, 문화관광, 빙설경제, 입국경제 등 소비 분야의 취업 잠재력을 발굴하여 더 많은 고품질 일자리를 창조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도시와 농촌 간이 균등화된 취업 공공봉사 체계를

0: 관할하고 네. 지역 특성에 맞춰 균형적이고 접근 가능한 취업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네. 지역 간이 그 업무 접목과 네. 취업 정보 매칭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색 있고 네. 평판이 좋으며 규모 있는 업무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인재들이 고향이나 농촌으로 돌아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셋째는 도시와 농촌이 교육자원 배치를 통과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1: 네.
0: 업무 유립지와 유출지 간의 협력을 통해
1: 네.
0: 양성을 실시하고
1: 네.
0: 기술 공업 학원이 농촌 저력층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넷째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통과하고
1: 네.
0: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질서 있게 추진하며 상주 지역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함으로써
1: 네.
0: 호적, 신분, 연령 등 평등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합리한 제한이나
1: 네.
0: 취업 차별을 제거하고
1: 네.
0: 사회보험 제도를 보완합니다.
1: 네.
0: 다섯째는 도시와 농촌이 빈곤층 취업 지원 제도를 보완하며
1: 네.
0: 재빈곤 방지 대상자와 지원 정책을 떠날 경우 재빈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그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1: 네.
0: 도시와 농촌이 취업 최저 보상 정책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삼농 사업 관련 유리한 정책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 정책적 지원 아래 우리주 농촌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희망이 꽃피는 터전으로 우리 자리매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